0: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우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뇌첩 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앞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우대 활동은 특별히 약에서 약도도 드리고 또 이 지금 세계적으로 형체를 보면은 자재가 기발에서부터 다 올라갑니다. 이래서 우리 이 오색 천연 용지는 재배가 아이되는 용지로서 점점 우리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이런 그 추구가 높아지면서 아주 그 긴장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약이 그 물량이가에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좀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올절 우대 활동이가 좀 셉니다. 5곽에 4곽을 더 드리고 10곽에 12곽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자문하시고 우대 활동 참가하시면 드리는 이 신노트라는 이런 첩이 있습니다. 반사고고약을 첩이라고도 부릅니다. 혈압이 높거나 그 다음에 가슴이 항상 답답하거나 특히 우리 관심병이 있으면서 뒷가슴이 자꾸 키우는 사람들이 어깨박죽하고 어깨박죽 그 중간으로 해서 자꾸 그 키우는 사람들 이게 딱 고가병뿐만 아닙니다. 관심병이 있는 사람들이 반사통이 뒷잔등이 키울 때 맞습니다. 이제 그 부위를 해서 그리고 앞에 와서는 우리 가슴뼈 그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단중시라고 있는데 이게 심포징이 지나가는 경락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붙여도 되고 아픈 곳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근육이 뭉치거나 이런 걸 다 풀어주고 경락을 열어주는 발석고고약이기 때문에 이 두통시 드리는 발석고고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증송하는 선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봐도 밖에 아닙니다. 아주 그 효과가 좋습니다. 부치문이. 써보고 효과 좋으면 더 사세도 되고 일단 이번 우대 활동에 약을 더 드리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발석고고 약도 두통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앓게 된 질병 중에서 우리 현대의학으로서 현대의학 검사로서는 잘 검사해내지 못하는 이런 경락 막힘이라든가 신경성이라든가 이런 기혈 부족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은 현대의학에서 우리 진단이 아예 나옵니다. 그리고 눈이 자꾸 마르는 사람들, 잠이 아예 온다는 사람들, 머리가 어지럽다는 사람들, 특히 이 심줄문란이 생기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사람들. 이렇게 숨이 찬다 할 때는 우리가 검사해보면 심장에 있는 관성동맥이 거반 70% 막혔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나도 지금 어떤 종사

0: 누나가 뭐 간열이 좀 센지 뭐 와 눈이 늘상 뿌옇게 보이고 깔깔하고 많이 건조하고 뭔가 건조하고 피 많이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연기 감고 하고 먹은 후부터는 좀 효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효과 빠릅니다 이거 먹으니까 나.
1: 네.
0: 먹어서 한 20년째 먹으니까 벌써 얘 눈이 빤하게 보이고.
2: 네.
1: 네.
0: 그리고 피 있었던 것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1: 네.
0: 거기다 드문드문 소변이 또 자꾸 새고 급하고 산기형 견디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증상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변을 참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가 항상 기응하고 어느 하루 남의 정신을 살다시피 뺏겼습니다. 근데 요즘에 머리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납니다.
1: 네.
0: 예, 거기다 또 소화도 안 돼서 그냥 배가 이렇게 그런 그냥 부딪히고 그리고 얘 조금 먹어도 변비 자꾸 생겼댔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변비 해결돼서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래도 뭔가 뭐 먹다 먹어보니까 계속 먹어보니까 정말 냄새 많은 약이 좀 좋습니다. 약이 정말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B20이라든지 약이지 뭔가 뭔가 오래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이니까 나 지금 계속 먹자고 그랬는데 이제 부작용 없을 때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1: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잘
0: 네.
1: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약이기 때문에
0: 네.
1: 쓰게 되면 이런 효과 잘 본다.
0: 네.
1: 계속 쓰십시오.
0: 네, 계속
3: 공감한다고 태어나지도 거서 누구 묵어서 굳이 뭐 밖에 서서 일어나겠는데 일은 못 하겠습니다. 그 눈 또 일을 굉장히 작년부터 먹으니까 나의 작년에도 그러하더니 어려니까 딱 이렇습니다. 이 봄에 이야기하던 간염이 없었습니다. 맥도 나지 피부도 좋아지지 제일 감기에 안 온다. 이하고 뭐 감기에 걸리고 죽지고 그다음 혈압이 올라간다. 나 원래 혈압이 높진 않고 이 혈압약은 먹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이리 민감함을 이렇게 신기해서 민감함이 마음이 좀 불참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해라면 공기를 잘할까 약이 용도다 말입니다. 맥이나 밥도 안 먹지. 그래 네 이번에 우리 학생 아수영 좋은데 적게 써도 그 불었었다 지금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1: 맞습니다. 습관사도
3: 그래, 여러분, 우리 학생도 어쨌든 그날 계속 이해하고 계속 먹길래서 이번에 또 싸겠습니다.
1: 네. 가량해서 먹어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자부름이 아여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좀 더 하단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저도 영지기관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력이 나가서 배 얼마 되는 거죠? 감기에 기침해서 그 병원에 가 댄디 하야 나갔습니다. 근데
1: 예.
4: 이거 먹은 다음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감기 술 걸리지 않습니까?
1: 면역력이 높아지는 게 알겠습니다.
4: 예. 이게 또 밤새에 또 닫았으면 하루 종일 대수도 반대 무슨 그래가 잠을 잘 수 있어야죠.
1: 예.
4: 이거 먹은 다음에 많아야 한 번 어쨌든 보지 않고 예.
1: 이게
4: 또 화도 또 잘 됐다. 화가 안 돼 밥 얼마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또 화도 잘 되고 예. 제가 파동이 또 심해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예. 그런데 혈압이 온정되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도 좋고 예. 그리고
1: 네.
4: 심한 변비도 있어서 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반에 지금 그저 한 번씩 보니까 예. 이것도 좋고
1: 네.
4: 간이 또 좋습니다. 항상 간이 안 좋아 항상 맥이었고 예. 그런데
1: 네.
4: 간 수지도 정상이 되고 예. 그리고 또 허리가 아파서 뭐 무슨 거 결혼을 볼 때마다 어쨌든 아파 허리 아프고 몸 움직이니까 근데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낫고
1: 네.
4: 네, 어쨌든 이게 한 가지 약으로 좀 여러 가지 병도 좋습니다. 이번에 활동하니까 네. 이번에 열과 싸서 계속 실내에 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진단이 아예 나오고 나는 하대로 계속 아프고 치료해도 또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효과는 별로 없고 이러던 분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을 추천드립니다. 예. 항상 이 발뒤축이라면 아픈 사람들 조금만 뭐 잘못 뛰더라도 발뒤축이 아프거나 누워 잘 때도 심지어 발뒤축이 아파서는 잠에서 깨나게 되고 장단지가 쥐어올라고 다리가 뻣뻣하고 입은 마르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는 어지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0: 땀이 또 혈압은 혈압대로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분들 보면 가슴은 답답하고 약을 쓰는데 효과 없다. 이럴 때 우리 연기 감고 보객 선택하십시오.
1: 네, 땀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제가 연기 감고 보객 오랜 시간 묵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네.
2: 이해가 나빠서 잘 안 되고 밥을 먹지 못하니까 내게 없었고 생각해보게 소가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지금 내게 나고 모든이 자꾸 줄이고 아파서 밥을 다시 못했습니다.
0: 네.
2: 그런데 지금 저기 살을 자꾸 줄어들고 지금 통증이 많이 나서 지금 밥 잘 잘까 다 피해난다 피해난다.
0: 네.
2: 그리고 혈압이 바람이 치네 눈꽃에 많이 했습니다.
0: 네.
2: 그러다가 저 이 약을 먹은 게 지금 동상이 되니까 여기 지름증도 해결되고 머리 흐리고 불통하던 것도 많이 낫고 이렇게 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그만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감이 안 가 그런지 눈이 부연에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지금 많이 맑아진 감이 나고 예. 머리 아파 걷기 바쁜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네.
2: 이 약을 먹어보니까 예, 25kg 약이고 어제금지가 들어가고 구부변에서 흡수도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가 좋아서 예, 지금 먹고 먹을 수 있어서 얼마
0: 와서 그다음에 그 쩌버, 황찬 이런 많은 이런 심줄문란을 중에서는 신지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치 또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거 그다음에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깔깔할 때 쓰라고 똑똑히 밝힌 약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네.
0: 높이 얘기를 하셔.
3: 네. 네, 소리 안 들려요.
1: 네. 라디오도 꺼주십시오. 네.
3: 기세입니까?
0: 얘기를 하셔.
3: 아, 그거 뭐 깬지 잠이 들어갔는가 물어보네.
0: 아, 잠이 아이 들어갔고, 천연 다섯 가지, 용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 위에도 경고람이라든가 구기자랑가 들어가고, 잠은 아이 들어갔습니다.
3: 아, 그렇습니까?
0: 예.
3: 네, 알았습니다.
0: 치료 잘 하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원래는 물어보는 보실 분들은 자기 증상부터 어떤 증상이 있다 하면 이야기하면 좋은데 너무 목소리가 낮아서 또 물어봤는데 일단 이 약은 혈압이 높은 사람들 심동과속 심줄문란 있는 사람들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잠도 안 들어갔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주로 우리 몸이 마르는 사람들 입이 마른다, 기관지가 마른다, 코안이 마른다, 눈이 마른다, 피부 마른다. 이런 분들 특별히 효과를 빨리 봅니다.
1: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합니다.
0: 네.
4: 네, 몇 가지 답은 하겠네.
0: 네.
4: 그 자리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0: 네.
4: 심장 주자라 연 사람이 먹을 수 있겠는가?
0: 심장 주자라 한 사람들 특히 좋습니다.
4: 예, 아 이렇습니다.
0: 예, 그 주자를 했다 할 때는 피가 혈지 높든 혈점도 높든 피가 걸어져서 그다음에 혈관이 굳어지고 좁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 약은 예. 혈액을 맑게 정혈 보혈 정혈하는 약이기 때문에 예, 주자한 분들은 또 특히 그 안에다 주자를 여놨기 때문에 혈관에다 예, 꼭 잡아야 됩니다.
4: 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당뇨병에 있어서 혈타이 높은 게 도움이 있습니까?
0: 혈타이 약 잡수면 내려갔다.
4: 아, 내려갔거든요.
0: 용기가 혈탕을 내려오는 작용합니다.
4: 아, 그 다음에, 근데 보시니까 신결석이 다수 생기니 체질이.
0: 예.
4: 신결석 빼도 또 생기, 또 생기, 이런 데 도움이 있겠습니까?
0: 아주 큰 치료 효과가 있죠. 그 주자를 엿단 거하고 신결석하고 환자번호는 비슷합니다. 피가 걸기 네. 때문에 그 결석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예, 진득진득하기 때문에. 이 약을 잡수면 그것도 많이 작아집니다.
4: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시오.
0: 치료 잘 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17 이후 가격이 인상됩니다. 가격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은 여기에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골, 꽃과 꾀꼬리 노래가 가득한 따스한 봄. 아이들 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연변의 봄을 상큼한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저 푸른 산골 마을에 있네. 여기엔 빨간 꽃 피고 푸른 풀 자라며 노래하는 꾀꼬리도 있다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빨간 꽃을 보고 푸른 풀도 보고 노래하는 꾀꼬리도 보았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꾀꼬리도 봄 소식을 알리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한하나 작사 김미란 작곡의 봄의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사계절의 첫 시작을 알리는 봄입니다. 올 한 해에도 싱그러운 봄 기운을 받아 희망과 정열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배소윤 작사, 황영하 작곡의 봄길 보내드립니다.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은 정열의 계절, 사랑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이어서 서영근 작사, 장소홍 작곡의 사랑의 봄노래, 자미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은 많은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쁜 꽃이 피어났으면 좋겠죠. 이어서 재관석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새희망꽃 피는 봄 보내드립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만물이 생기로 넘치는 봄, 모든 생명이 활기를 띠는 봄입니다. 이어서 자명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봄날의 약속, 도명일 로얄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요즘입니다. 이어서 이문숙 작사 백희남 작곡의 연변의 봄이 오면 준비했습니다.

사계절의 첫 스타트선을 밟으며 향긋한 내음을 발산하는 봄날입니다. 봄아씨가 살금살금 우리 곁에 다가왔죠. 겨울에 두터웠던 옷을 벗어버리고 얇은 옷차림으로 나가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어서 박명일 작사 지혜선 작곡의 내 고향 봄 소식 보내드립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 연변 노래가 저와 함께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가요들과 떠난 멜로디 여행 어땠는가요? 올 한해에도 싱그러운 봄기운을 받아 희망과 정열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조음계 요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약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결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혈배강의 오라잼 갑쇼입니다.
0: 네.
1: 아, 지금 6세트에는 3세트를 더 드리고, 이러면 9세트가 기본상 18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반년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네, 지금 잠시는 또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이런 10세트 활동에 참가하고 싶다. 이런 분들 돈 얼마나 내고 일단 이번 피에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예약해 놓는 게 좋죠. 예, 개체험 지나가게 되면 값이 오른다면은 사문계형 또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제가 자꾸 말하지만 값이 뭐 10원, 20원 오르는 거지가 값이 오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예, 강조해야 합니다.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전국적으로 값이 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예, 16세트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16세트부터는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10세트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침구 12번 놔드리는데 예, 위에지의 분들은 침 맞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아, 난 침 안 맞겠다. 예, 이런 분들 또 10세트를 또 더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 60세트를 가질 수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정밀화방하고 장내 통은 다 드립니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들어보면 다 좋습니다. 약이 다 치료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진단 제대로 하고 함부로 약을 선택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진단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예, 이런 분들은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문의해도 됩니다. 전화번호 역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고 오랜데서는 어쨌든 환자분들을 각종 방법을 다해서라도 예, 병을 근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랜데서처럼 침 많은 분들을 잘로 다 모셔다 드리는 분 이런 데는 오랜데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환자분들을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리 지금 침도 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거 제가 몽땅 같이 놔드립니다. 기존 병 치료 각도에서 그렇습니다. 어째 침

마케팅 자꾸 재발하는 거. 여러 가지 방면이 경락을 다 열어줘야 됩니다. 무슨 머리 아픔 딱 머리 아픈 데만 침 놓고 매일에 쓸데없습니다. 후회가 자꾸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아픈 것도 다섯 가지로 경락에 따라서 다섯 가지를 나누기 때문에 그 경락을 열어주면서 그 다음에 그 질병이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게끔 다른 경락도 같이 열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은 침 많이 놓게 되죠. 예. 그래서 일주일에 가서 두 번 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마다 맞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우리 이런 단도리를 잘 아시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평상시에 여러 가지 이런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구급치료약, 우리 단선디화를 안 쓰고 있죠. 예. 예, 기실은 단선디월, 약 처방은 딱 세 가지 약 밖에 없습니다. 단삼하고 삼칠, 빙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면서 단삼, 삼칠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빙펼은 좀 찬성질 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 심장 열을 탁 낮출 수 있거나 예, 사람이 편안하고 진통작용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쓰면 오히려 손발을 하면 차가워지고 위도 차가워지고 오히려 소화가 아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센디월 같은 거는 구급치료약으로 쓰는 데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쓰는 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걸 생각해가지고서리 우리 이 혈배강 안에 단삼 삼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빙펠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삼은 산동 위방 거기에 단삼이가 제일 좋은 단삼입니다. 그래서 단삼 본신은 여기 안에 단선 동이란 게 들어 있습니다. 이 활성 성분이가 주약에 미세 순환을 많이 개선해주고 혈소판이 한 대 엉키는 것을 억제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는 거 막아주기 때문에 이게 좀 서약이 아스피린 작용한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 본신은 혈관을 얇아지게 합니다. 쉽게 혈관이 터집니다. 아스피린 오래 쓴 사람들이라면 뇌 그러니까는 뇌출혈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위출혈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비하출혈은 그거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하면 어디에 떡 맞춰가지고 퍼렇게 된 것처럼 비하출혈 많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간 곰팥이 다 해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삼은 좋습니다. 예, 이건 순충약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삼칠 들어갔습니다. 운남 문산 삼칠이가 제일 좋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산치 짜오깐이란 이 성분이가 심장 근육세포에 이런 피가 모자라는 걸 해결해주고 혈질을 낮춰주고 관상동맥을 순간적으로 확장시켜줍니다. 그래서 혈류량을 많이 촉진시켜줘서 이 신지출혈함 생긴 거 이거 빨리 해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적으로 우리 심장 저자 다처럼 한 분들 우리 그 서약으로 된 이런 약들을 쓰기보다 오히려 이런 그 혈배강 이 약 처방을 써가지고서 이런 혈전이 생기는 거 막아주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혈배강은 모든 이런 중약제가 몽땅 천연약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땅 약제들은 그 당지 깨거나 따오디오 차이를 씁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단삼처럼 단삼은 산동 웨이팡 이게 제일 좋고 그 가져왔습니다. 삼칠은 운남문산의 삼칠이 좋습니다. 그럼 운남문산의 삼칠을 가져옵니다. 이래가지고서리 중약제를 제일 좋은 거 쓰고 그리고 몽땅 여성분을 추출해내고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선진적인 기술 500돌든이란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효과 빨라서 우리가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은 는 유일하게 우리 이 약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찌 안전하다는가? 기실은 우리 안전하다는 건 어디에서 표현되는가 하면 일단 병을 치료할 때에 오장육부를 치지 않을 수 있게끔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근본을 다스려주는 이런 오미자하고 육색 령지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래까나 엄청 안전한 약이죠. 예. 게다가 집을 놓고 말하게 되면 층집을 뭐 십몇 층, 20층 이런 땡티로 짓는데 예. 그 기초가 든든해야 원리 짓을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죠. 예. 그 기초를 닦아주는 게 육색 경지 들어갑니다. 오미자가 들어갑니다.

0: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이 돼서 다섯 가지 맛이가 직접 오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기초를 닦아줘야 됩니다.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인가? 오장육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가? 뭐 활성산소가 생기는 게 무섭습니다. 산화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산다강양원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E, 비타민 A, 자지청피간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지청피간이라는 거는 우리 임상에서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나도 혈배강 여러 달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본래 관심병을 주자로 둘 한 사람입니다. 주자를 해도 계속 후두두하고 앙앙하고 놀라서 계속 그런 주시하는 그릇만 잃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혈배강 쓰면부터 그 주시한다 안 가서 다니고 후두두하고 놀랐던 것도 많이 나사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활동에 여기에서 가서 싸우게 됩니다.
0: 이번에 우대 활동에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라지암 값이 오릅니다. 16세트에 제일 좋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고 치마에 맞겠다는 분들 10세트 또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10세트 또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2: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0: 예, 예.
3: 저는 이미 전에 병원에서 뇌위축이라는 진단 좀 받았습니다.
0: 예, 뇌위축이. 예. 그게 무섭습니다.
3: 그 진단 받고 병원에서도 약 쓰고 무슨 이랬는데, 별로 이사들 또 그런 효과도 없고, 이사들이 그리 뭐 병을 중하게도 여기지 않고 영수스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늙음 다 이렇다며.
0: 치료할 방법이 없을까, 안 그래서.
3: 예, 그것이 말입니다. 그래, 늙음 다 이렇다며, 그래도 그러더라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나는 그도 영 본인 보면 어디 가서 저기나 계산하대도 계산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무슨 말하는 게 앞뒷 말이 잘 이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손도 떨리고 숨도 답답하고, 맥없고 불쌀로 혈압이 막 떨어지고, 정신없이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119에도 불러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게, 이 선생님 얘기하는 이 혈배강 약을 먹고서리 차츰차츰 그래도 한 가지씩 나사지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보면, 그 다음 또 저기 친구를 같이 하고, 이렇게 정말 희망 갖고서리 혈배강과 풍수빵 같이 또 써봤습니다. 이렇게 써봤더만 정말 효과를 보더라 말입니다. 지금은 다시 이 약 먹음에부터는 일후 실려가는 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주기도 바쁘던 게 많이 나사졌습니다. 그리고 저기나 우리 집이 5층인데 5층은 단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3: 혈압도 온정돼서 혈압약 내 지금 어제 한 석 달 아예 먹습니다.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간이나 비장이나 다 정상으로 돌아온다 한다 말입니다. 이게 정말 이 혈배강과 풍수빵약 같이 쓴 게 정말 좋은 저기나 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활동 우대 활동 한다고 하니까 제일 큰 우대 활동에 참가하려 합니다.
0: 예, 좋죠. 예, 그리고 우대 활동 며칠 안 남았습니다.
3: 예.
0: 288-0018번 전화 치시.
3: 침 맞으려도 또 계속 잘 댕기겠습니다.
0: 알았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3: 수고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4: 예,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심자도 궁거리고 먼하고 앉아도 뭐 있고 평전한 길도 걸을지 뭐 그저 숨 헐떡헐떡하고 그저 식은땀 흘리고 내겼고 그리고 이바이스 걷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될까나 머리가 항상 흐리터분하고 맑은 날씨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앉아서 자지도 앉아서 자고 모자리도 못 넣고 반대석에 못 넣고 잤습니다. 거기다가 근심고를 한 대

0: 식전에 한 번씩 끓여 먹으니까 효과도 더 빠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게는 혈액강화 더 효과 빠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수량도 많고 효과도 더 빠릅니다. 한 번씩 먹었는데 그거는 숨을 다시 먹어 갈까나 그게 영 좋습니다. 그래, 그런 저 언니가 혈압도 소리 잘 되고 맥이 없던 게 맥, 정신하고 그래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지금 걸린 게 한 5천 번씩 걸습니다.
1: 또 어떻습니까?
0: 예, 영가이지요. 네, 그래. 오늘도 16시에 틀어서, 24시에 틀어준다는 것 같아요.
1: 예, 예, 예.
0: 네, 그 활동에 참석합시다.
1: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그래서 우리 혈압 조절을 해준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혈전을 녹여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혈압 차이가 점점 많아지는가 하면 혈압약, 서약의 혈압약은 혈관을 확장해준 짝으로 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방면에는 모든 서약은 다 곰팡이를 해치는 겁니다. 혈압이 아래 혈압이 올라못 가는 거는 곰팡이가 많이 손상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거는 혈관이 자꾸 굳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혈압이 올라가게 줄여온다. 예, 이런 말하고 예, 이 개념이 바뀌어졌습니다. 어제 바뀌어졌다는가? 기실은 혈관 탄력이 못해져 가지고 마지막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터지는 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약들이 혈관 탄력을 못해지게 하는가? 자꾸 혈관을 확장하는 이런 약일수록 혈관 탄력을 못해지게 하고 모든 서약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스피린 같은 다딘가랑 이런 약들을 보게 되면 예, 혈관을 점점 얇아지게 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전화 맞습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예.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1: 아, 예.
4: 예, 저기 나도 예, 혈액강 먹는 환자인데
1: 네.
4: 혈액강 먹고 예, 난 예, 참 잠도 잘 자고 혈압약도 떼고 참 좋습니다.
1: 네.
4: 그리고 예, 이전엔 잠 못 자서
1: 네.
4: 잡 생각이 많고
1: 네.
4: 그리고 저기 근심 걱정이 많고 잘 놀라고 이랬는데 이 약 먹고는 지금 잠 잘 자고 혈압약 안 먹고 근심 걱정이 없고 잘 놀라지도 않습니다.
1: 네.
2: 네. 말씀하세요.
4: 예. 말이 나이가 좀 나는 어때?
2: 네.
3: 네. 얘기하세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예.
4: 예. 그래, 내 말하고 싶은 거는,
3: 예.
4: 이 여러분들이, 이 협회가 선생도 믿을 만한 선생다. 그리고 약도 믿을 만한 약이고.
1: 네.
4: 여러분들도, 많이 싸기 곤란하면 조금 싸서 시트물로 한번 찾아보세요.
1: 네.
4: 나는 얘 한 보름 되니까는. 잠 잘 자고 저기 이게 뭐 혈압약 아이 뭐 저기 아이 먹고 뚝 떨궜습니다.
1: 예.
4: 그래 여러분들도 이거 좀 한번 시점에서 잡숴보시오.
1: 예.
4: 아이 싸게 그러면 조금 싸서 먼저 실험으로 잡숴보고
1: 그래
4: 그다음에는 너무 좀 많이 싸서 잡숴보 내 환자의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1: 예.
4: 한번 시점을 잡숴보라는 거 말하고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도 환자를 다 그렇게
2: 예.
1: 합니다.
2: 예. 그래요. 네. 전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4: 예, 그래. 저기, 말이 나갔어요.
1: 아, 예.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2: 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말씀 주세요.
5: 저도 혈액왕성 환자입니다.
1: 네.
5: 그 육생의 민지가 들었다니까 나 호기심이 들어서 인출 쌓겠습니다.
1: 네, 예.
5: 저는 내 견식도 심하고 내 위축도 있었습니다.
1: 네.
5: 이 약 쓰기 전에는 어째서 냉풍이 불질러 와서 온데이 다 나면서는 친구도 잘한다는 데는 다 나누면서 했습니다.
1: 네.
5: 그리고 땡기도 주원해서 땡기도 한 일주일 해도 입과 눈이 한쪽으로 삐뚤어져서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1: 네.
5: 네. 이렇게 고생하다 선생님이 혈액강 강의하시는 거 듣고서는 이 약을 싸서 썼는데 영 효과 좋습니다.
1: 네.
5: 그리고 선생님 찾아가서 친구 몇 번 하니까 뭔가 입이 엄청 돌아옵니다.
1: 네.
5: 예.

0: 등 위에 있을 거나이 용기를 또 가지고 있으면서 선생님 친구를 받았습니다.
1: 아, 예.
0: 선생님 친구를 어찌나 잘하시는지 아픈 곳을 딱딱을 짚어내면서 친구를 합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0: 예, 일주일 맞으니까 인출 나서서 내 집으로 돌아왔댔습니다.
1: 예.
0: 아, 선생님은 정말 연변에서 친구는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열심히 나왔습니다. 예.
0: 예, 지금 실배감이 없으니까 나 기억력도 없던 게 기억력도 돌아오니.
1: 네.
0: 일찍 먹던 것도 다 정상이고, 혈압약도 계속 먹던 게, 이 약은 이튿날부터, 먹은 이튿날부터 혈압약을 끊었댔습니다.
1: 네.
0: 그리고 머리를 내 이 약을 먹고서는 검사를 했는데, 머리도 이래, 뭐, 혈관도 다 열렸답니다.
1: 네, 열릴 수 있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친구도 잘하시고, 혈관 같이 썼는데, 많은 호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0: 지금 몸이 많이 좋아지니까, 예, 내기나고 기분도 좋고, 예.
1: 네.
0: 아프니까, 나 웃음이라고 없던 게, 예, 지금은 웃음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1: 네, 마음 편안하다는 거 말하시죠. 예,
0: 예, 예, 영 좋아졌습니다. 온몸이 다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1: 네.
0: 네, 선생님 좋은 약 강의하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0: 예, 저는 이 허리 다리가 너무도 아파서 보지도 못 누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저기 그런 아이 나는 또 혈압이 저절되지 않아가지고 소리.
1: 네.
0: 꼼짝 못했습니다.
1: 네.
0: 일단 다니지도 싫죠. 그런데 선생님 강의에서 내가 들었는데 이 저기 그런 이 풍수방이 좋다는 거 풍수방 그 뭐가
2: 네 혈배강이죠. 네.
0: 혈배강이 두 가지 섞어 먹으면 좋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이 정말 생각밖에 안 좋습니다.
1: 네.
0: 그럼 마음대로 일어설 수도 있고 번제 눕을 수도 있고 예.
1: 예, 예.
0: 그리고 예, 아 신장도 그렇게 떨리고 그러지 고리도 아프고 그렇더니
1: 네.
0: 그것도 언제간지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예.
0: 여러분이 너무도 집안이 하려야 합니다. 너무도 좋아서
1: 예.
0: 그래서 예, 저기 그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계속 둘 내복
1: 하기를
0: 열을 들었어야 될
1: 줄 알려고
0: 합니다.
1: 예, 좋습니다. 우대 활동에서 그거 끝이 나고 또 이번에 또 값이 오르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집에다 장만해 놓느라고 싸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주시.
0: 예, 2880018예.
1: 예, 예.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래서 한번 어째 줘야 되는가? 일단 그 습기를 몰아내가야 됩니다. 특히 이런 습이란 게 머리에 끼거나 이렇게 되면 예, 신경 전달이 잘 안 되죠. 예. 그러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치매 증상,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습을 없애면서 혈관을 잘 열어주게 한다. 사우야오가 들어갑니다. 치사우리. 그래서 여기 면 자지청피관이란 거는 저 우리 선동본 조직에서 뭐라는가 신샹파산이랍니다. 그리고 취한탄이랍니다. 그러나 가래는 가래는 맞는데 한탄, 한기가 섞인 가래 이것을 몽땅 끄집어내갑니다. 예, 한탄이란 기시로는 예, 지금 혈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천합은 이약제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동본 조직에는 꽈로건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 천합은 화탄, 가래를 녹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진액을 또 보충해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뇨병 환자분들 약 처방에 무조건 천화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천화분은 우리 세 가지 분말로 된 이런 그 전진 안신 쌍중분 역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 가지 분말이 뭡니까? 37분, 천화분, 전주청분 이 세 가지가 같이 결합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 방면의 문제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이것을 추출해냈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이라거나 우울증이라거나 특히 우울증에는 울금이라는 약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울금, 우울한다는 울제죠. 울금. 그래서 이 위진이라는 약제는

0: 이런 그 그러니까 어혈을 풀어준 동시에 사람을 마음이라면 이렇게 열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울해했거나 남과 접촉하기 싫어하거나 말하기 싫어하거나 이것을 해결해준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癫痫, 네, 간질병, 그 다음에 광躁症, 결국 잠 잘 못 자거나 마음이 자꾸 불쾌하고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짜증이 나고 이것을 풀어준 데에 고대로부터 유명한 선중펀 이 세 가지 분말로된 약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배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면서 지금 혈관 탄력을 회복해줄 때 일단 몸속의 습을 몰아내가는 이런 약재, 소변을 내보낼 수 있는 약재, 택사라는 약재 들어갑니다. 택사는 방광화 콤파체 경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수의 순수한 작용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 체형강량화지 들어감으로써 이런 혈관이나 신경이나 이것이 활성산소의 이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줘야 되죠. 이게 대량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능수치 설명서에 딱 비타민 E라며 들어갔다고 딱 썼습니다. 비타민 A하고 비타민 E는 매 한 알마다 33.4mg 들어갔다고 딱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지청피관 이게 들어갔죠. 그리고 혈전을 녹이는 동시에 빵과를 녹이고 그리고 딴센하고 삼칠이가 결합하게 되면 혈관 탄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약은 혈관 탄력을 점점 못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이 개념을 바꿔놨습니다. 기실은 혈압이 올라가서 뇌출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혈관 탄력을 점점 못하게 해줘가지고서리 혈압이 올라가서 뇌출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혈관 탄력이 못해지게 하는 아스피린이라매 혈압약이라면 장기적으로 쓰는 바람에 혈관의 탄력이 못해졌을까나 쉽게 터질까나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갈 때 불순 뇌출혈을 한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야 될 것은 뭔가 중의는 이 개념을 딱 바꿔놔야 되죠. 원래 개념은 뭔가 혈관 탄력을 회복하게 되면 혈압이 양배까지 올라가도 탄력이 좋기 때문에 절대 뇌출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해줘야 마지막에 혈관 탄력이 좋아지게 되면 혈압이 안 올라가고 혈압이 안 올라가게 되면 뇌출혈 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 중풍이랑 우리 예방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하죠. 그냥 공능수치에다 명백하게 우리 뇌 동맥경화를 치료해준다. 뇌를 건강하게 해준다. 이걸 명백하게 써놨습니다. 관심병, 진저통 치료한다고 딱 써놨고 그리고 시신경 위축을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선이 또 이삭의 기관지 방면에 만성기관지염 치료해준다고 썼고 갑상선 기능 저하를 치료해준다고 썼습니다. 사실은 갑상선 기능 저하 이것이 생기게 되면 심줄이 항상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심장주자람 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서약을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약의 부작용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 대신에 우리 이 혈배강을 평생 동안 써주게 되면 오히려 몸 증상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호생과 메소는 상해 유명한 주점으로 들어갔다. 메소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몸에 꼭 맞게 잘 어울렸다. 머리도 새로 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났으며 앉은 지 15분도 안 되어 화장 거울을 여러 번 꺼내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때 문을 열고 아버가 들어왔다. 그래서 외국 상인의 주문을 받으면 반드시 국영 대외무역회사에 의탁해서 처리해야만 했다. 어느 날 아버가 매서 회사 동료인 왕아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는 왕아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지시를 받았는데 자신의 사업 주문을 매서에게 맡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오직 매서에게만 연락할 뿐이고 그 까닭은 왕아씨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덧붙였다. 왕아씨는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아버는 자신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메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모든 것이 상급의 뜻이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왕아씨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아버가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원인을 물으니 왕아씨는 광동 사람들은 사업은 함께하고 돈도 함께 벌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다. 아버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왕아씨는 그럼 그 상사는 누구냐고 조용히 물었다. 아버는 상관없다고만 이야기하며 몇 마디 더 엉거주춤한 뒤 전화를 끊었다. 사실 아버는 왕아씨가 입으로는 상관없다고 해도 실제로는 마음에 매우 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 대화에서 왕아씨는 자신의 남편 굉경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아버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국제무역 사업을 해왔고 매번 성공시킨 뒤에는 규정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건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왕아씨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아버가 회사에 갈 때마다 먼저 왕아씨에게 인사를 하고 매소와 사업을 이야기했고 모든 일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매소는 정말 기뻐했고 허생 앞에서 여러 번 아버의 이야기를 꺼냈다. 봄이 왔을 때 매서는 호생과 아버를 소교 공원에 초대해서 벚꽃도 보고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등불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탁자에는 술이 진하게 따라져 있던 그 모습은 모두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호생과 매서가 데이트를 하게 된다. 매서는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기분이 매우 우울했다. 두 사람

감히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메서는 갑자기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후생이 혹시 감기에 걸렸냐고 물으니 메서는 무리를 저으며 후생에게 우리 사이 이제 끝내자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후생은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사천로에 사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메서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자신이 허생의 아는 여동생이 되어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허생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메서는 여동생으로서 오빠에게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허생은 다시 괜찮다고 했다. 메서는 최근 어머니와 자주 다툰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허생이 아직 집도 없고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이었다. 허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메서가 다른 한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메서는 이제 그 남자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허생은 눈을 비비며 메서를 쳐다보고 아버냐고 물었고 메서는 그렇다고 한숨을 쉬며 인정했다. 자신은 처음 아보를 봤을 때부터 온몸에 땀이 났고 볼 때마다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이제 더는 호생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호생은 그래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메서는 아보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호생은 만약 있다면 꼭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메서는 아보가 전혀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한다며 실망했다. 허생은 아보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위로했다. 메서는 아보에게 여자친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왜 헤어졌는지 계속 물었다. 허생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메서는 이제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아보를 잡을 거라고 너무 깊게 좋아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메서는 아버가 자신에게 마음이 생기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허생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허생과 메서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

1990년 어느 날 밤, 호생은 길에서 도도를 만나게 되었다. 도도는 호생에게 반갑게 인사하고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 백평이 해외로 갔냐고 물었다. 호생은 도도가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놀라며 물었다. 도도는 웃으며 호생이 일부러 매서를 아부에게 소개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출처는 바로 매서였다. 도도는 아버가 매서에게 너무 냉정했고 결국 매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떠나려 했다. 도도는 여자는 마음과 말이 다르다며 좋아하는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빼앗긴 거라고 이야기했다. 허생은 그냥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등을 돌렸다. 도도는 중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며 허생을 붙잡고 길 옆 달걀 가게와 생선 가게를 하는 남녀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허생은 정말 바빴다. 아버와 8시 반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허생은 빨리 이야기해달라고 재촉했고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듣고 나서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가 보니 아버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왕아 씨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 명의 미녀가 더 있었는데 이름은 릴이라고 했다. 키가 크고 눈이 맑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왕아 씨는 허생에게 릴이를 소개했다. 릴이는 최근 식당을 인수하는데 무공백으로 이어서 운영하고 싶으니 허생에게 법률적인 부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허생은 기쁘게 도와주겠다고 답했다. 리리는 북방 사람으로 예전에는 심수에서 일했고 상해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다고 했다. 왕아 씨는 리리가 패션쇼 모델 출신으로 세상 경험이 정말 많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네 사람은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왕아 씨와 리리는 먼저 자리를 떠났다. 카페 안에는 조용함만 남았다. 아버는 허생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허생은 하루 종일 바빠서 머리가 아프다고 답했다. 아버는 다시 백평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었고 허생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렇게 80년대와 9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멈추고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버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아버가 10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이웃에 배채라는 6살 아이가 살고 있었다. 두 아이는 3층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곤 했다. 기와는 햇볕에 데워져 따뜻했고 눈앞에는 지역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앞에는 항산로가 보이고 동쪽에는 부흥공원이 보였다. 배채는 아버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작은 몸은 서로 기대고 바람을 맞았다. 남동풍이 불면 횡포강에서 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다. 아버는 배채에게 이제 내려가자고 이야기했다. 집안일을 돕는 할머니가 지붕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엄격히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채는 조금 더 있고 싶다고 했고 그 할머니가 제일 싫다고 투성부렸다. 아버는 배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아노를 치러 내려가자고 했다. 배채는 마침내 순순히 따랐다. 이 짧은 대화는 아버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배채네 집 큰 방에는 피아노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채식주의자지만 정작 고기 요리는 정말 잘 만들었다. 할머니는 배채를 무척 아꼈다. 배채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배채는 듣기 싫다고 떼를 쓰지만 할머니는 그냥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통해 배채에게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늘 말했다. 어느 날 배채 아버지가 토끼 한 마리를 집에 데려왔고 배채는 정말 기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식량이 부족해서 토끼에게 채소를 주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배채는 몰래 채소잎을 가져다 토끼에게 주었다. 토끼는 아주 빨리 먹어치웠다. 나중에는 토끼가 지늘게 구멍을 파고 숨었다. 배채는 구멍 앞에 깻잎을 놓고 토끼를 불렀다. 할머니는 배채가 몰래 야채를 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소잎을 빼앗고 배채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채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채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채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채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채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채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은 여기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골, 꽃과 꽃꼬리 노래가 가득한 따스한 봄. 아이들 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연변의 봄을 상큼한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저 푸른 산골 마을에 있네. 여기엔 빨간 꽃 피고 푸른 풀 자라며 노래하는 꾀꼬리도 있다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빨간 꽃을 보고 푸른 풀도 보고 노래하는 꾀꼬리도 보았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의 탕제, 혈의조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4월 30일 2026년 전조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성당위 성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과 최근 소집된 중공장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신심을 견정해하고 정력을 유지하며 기세를 몰아 난관을 공략해 사업 전망성과 예견성, 유효성을 확실하게 증강하고 경제 안정 속 장성, 안정 속 질 제고의 량완 태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함으로써 2, 4분기 경제 운행 조동전을 잘 치러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

0: 청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조 경제 운행 정황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조 통계국, 조 상무국, 조 재정국, 조 발전 및 개혁위원회, 조 공업 및 정보화국, 조 농업 농촌국 주요 책임자들이 1.4분기 경제 운행 정황과 1월부터 4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그리고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보했습니다. 조발전 및 개혁위원회, 조공업 및 정보화국, 조농업 농촌국 주요 책임자와 연결시, 용정시, 화룡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류신강, 호복군, 윤조휘, 소경량, 문금철, 정권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조 상가는 도약 초월 목표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 하행 압력과 지난해 동기 기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역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조 상가가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킨 데서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 속 장성, 공업 경제의 질 제고 효익 증대,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의 안정장성이라는 양호한 태세가 나타났으며 1.4분기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2.4분기는 동북 지역 경제 사업이 전면적으로 힘을 내고 속도를 다그치는 황금기입니다. 전조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선율로 확고히 견지하면서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정책 실시를 1층 다잡고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취업, 기업, 시장, 예기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의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하고 2.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잘 치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단단히 다잡아야 합니다. 대상건설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고 요소 보장을 1층 강화하며 산소에너지 축적발전 삼협 건설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연결공항 이전 건설, 훈촌 방천 고속도로, 왕성 목단강 고속도로, 활용 명암 수리 중추 공사 등 중대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동하고 연결 지능형 승강기 조립 완성품 제조, 훈촌 석일 청정 에너지, 도나 민덕 생물 대두 2기, 도문 광락 중남물 첨가제, 활용 상황 정밀 심층 가공, 왕성 승호 신소재 산업단지 2기 등 봄철 새 착공 대상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훈촌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연길 커시안 공장 건물 확장 건설, 도문 가화 신소재, 활용 호태 의약 중간체, 룡정 비암 성경 등 계속 건설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도록 추동하고 1년에 수로망, 물류망, 연산망, 도시 지하 도관망 등 중대 기초시설 대상을 기획 비축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견실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점 업종에 존재하는 문제를 참답게 분석 연구하고 용자 연결, 생산 판매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하고 생산 능력을 충분히 방출하도록 추동하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 경영 규모를 확충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발전해 통계 범위에 포함되도록 도우며 곤란 기업이 발전 난제를 해결하고 경영 곤경에서 벗어나게 조력해 양질 봉사로 기업의 안정 운행에 조력하고 공업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추동해야 합니다. 큰 힘을 들여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식사, 숙박, 출행, 쇼핑, 오락 전사설 소비권을 정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주유카드 증정, 주택 구매 시 가전제품 증정 등 련동 전경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대형 상가, 백화상점 기업이 판매 촉진 혜택 활동을 전개하도록 인도하며 가사봉사기업의 봉사사슬 확정을 지지하고 음식, 소매 등 분야 기업이 연변축구리그, 동북축구리그 등 경기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조직해 소비시장 열기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소비 잠재력이 다그쳐 방출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힘을 내 문화관광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새 수요가 새 공급을 이끌고 새 공급이 새 수요를 창조하는 내재적 논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길 1978 문화창의원, 새 수상시장, 도문 월청만, 룡정 해란대, 안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등 특색문화관광 대상을 하루빨리 완공해 운영해야 합니다. 인기 풍경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빛과 그림자 기술 등 디지털화 수단을 이용해 경영 모식 쇄신을 다그치도록 장려하고 노인 건강 양생, 꽃구경 나들이, 경기 체험 등 특색문화 관광 모식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5.1절, 6.1절, 단오절 등 중요한 시기에 초점을 맞춰 더 많은 문화관광 신제품과 새로운 놀이법을 내놓아 연변 문화관광 열기가 더 높아지고 흐름이 더 커지며 머무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내 대외무역 규모를 확충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형세 변화를 밀접히 주시하고 재반 정책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며 해산물, 동전광, 중고차 등 중점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끊임없이 확충해야 합니다. 보세 창고 플러스 변경 창고 플러스 해외 창고의 협동 배치를 다그치고 기업이 판매 경로를 개척하고 더 많은 주문을 확보하도록 도와 대외무역의 규모 안정, 시장 점유율 안정, 장성 안정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주황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1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의 봄을 만나보세요를 주제로 전국 각지의 200개 외지 가정을 가무의 고향, 레이의 고향 연변으로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닷새 동안 그들은 고적을 탐방하고 민속을 감상하며 미식을 맛보고 꽃바다를 구경하게 됩니다. 이를 2026년 연변주 꽃구경 시즌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관광 보급 시즌이 화룡시 진달래촌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광장에 농악무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상모 초리가 곱게 휘날립니다. 민속 씨름과 윷놀이가 번갈아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관광객 권성협입니다. 진달래 축제를 통해 일종의 혁명 정신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이를 더 잘 전승해 선배들의 정신을 영원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은 춘운 연변 꽃길 여행을 주제로 하고 꽃을 매개로 삼아 축제로 관광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은 붉은해 변강 비촌의 창작 60주년 계열 활동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화룡시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미식 시식, 가족 견학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육성 내놓아 관광객들이 찬란한 봄빛 속에서 변강의 활력을 느끼고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추억을 남기게 했습니다. 연길 생활, 연길시 무형문화재 민속 전시 공연이 중국 조선족 민속원 연예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 공연 현장에서 통소 연주팀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해 맑고 부드러운 선율로 조선족 전통 음악의 우아함과 운치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이어 사공의 노래, 한강수 타령 등 고전 민요들이 연이어 이어지며 조선족 인민들의 삶과 소박한 정서를 노래했습니다. 조선족 북장단은 웅장한 기세로 북채가 오르내릴 때마다 힘찬 리듬을 만들어내며 민속은 상공을 메웠습니다. 활동의 대미를 장식한 무형문화재 종목 조선족 농악무 전시공연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대련 관광객 리나입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관람하고 많은 무형문화재 종목 체험을 했습니다. 막걸리와 찰떡을 먹어보고 종이 등동도 만들고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어 너무 영광입니다. 연길시 문화관 부관장 김춘영입니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길의 깊은 문화적 조력과 조선족 인민들의 삶에 대한 사랑, 가물을 즐기는 민족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이 연길 조선족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직접 느껴보길 바랍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추는 연변 꽃길 여행을 주제로 일련의 머리평 문화 활동을 내놓아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1층 대청에서는 무형문화재 탁본, 활자 인쇄, 전통 투고 등 체험 종목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련영 관광객 애시문입니다.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문화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젊은이들이 인쇄술의 힘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연변 박물관의 5일째 개열 활동은 풍성한 내용과 다채로운 볼거리로 관람, 경청, 감상, 교류, 견학 등 여러 차원을 아울렀습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양부 해설은 조동설입니다. 5.1절 기간 우리 수 각 소학교 학생들로 모아진 진달래 포배팀이 현장에서 정체로운 민족 가물을 선보이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 꼬마 문물 복구사 견학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여러 시간대에 전문 해설원과 붉은 넥타이 자원봉사 해설 및 자체 AI 관람 안내를 배치한 동시에 틱톡 클라우드 생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의 봄을 만나보세요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과 결연에 있습니다. 방안에 따라 전주 8개 현지에서 총 200개 외지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이 가정들은 현지에서 선발된 가장 아름다운 가정 또는 민족 단결 시범호와 일대일로 결연을 맺었습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4월 28일 5.1 국제노동절 경축 및 전국 5.1 노동상 표창 대회를 소집하고 2026년 전국 5.1 노동상 표창에 관한 결정을 공부했습니다. 총 3,024개 전국 5.1 노동상이 수여된 가운데 우리 주에서는 4개 집단과 3명 인물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중 더문 출입경 변방검사소가 전국 5.1 노동상장을 받았습니다. 이 묵직한 영예는 변강에 뿌리받고 76년간 국문을 굳건히 지켜온 이 대우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며 변방 수거와 발전 봉사, 민족 단결 등 사업에서 이룩한 탁월한 공헌에 대한 충분한 긍정입니다. 1950년에 설립된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는 세종국 창립 후 제1진 변방검사소 가운데 하나로 두만강반에 위치했습니다. 국가에서 북쪽으로 개방하는 관건적인 절점 통상구이자 연변 대외 개방의 최전선 창구로서 이곳에서는 도문 통상구 철도와 도로의 이중 운송 통로에 대한 변방 검사 임무를 수행하며 조국의 동쪽 관문을 지키는 견고한 병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6년 내 한 세대 또 한 세대 변방검사소 민경들은 붉은 혈맥을 이어오고 변방 수호 정신을 전승하며 시종 국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변방검사처 부처장 최림입니다. 우리는 통상구 실제에 입각해 1실 5대의 새로운 경무 모식을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5개 구역 연합방위, 다중경찰합동근무, 다국공동치리의 예방통제체계를 구축하고 다방면의 연합검사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해 공문 통상구에 립체화된 안전방어선을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안보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고 각종 관리 통제 조치를 세분화했습니다. 전속돼서부터 지금까지 50여 차 중대 안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각종 위험 우환 200여 건을 성공적으로 해소해 공문 변경의 안전 장벽을 견고히 쌓았습니다.
2: 坚决筑起国门边境安全屏障。
1: 통상구 개방의 제1창구인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시종 직능에 립각하고 대국에 봉사하며 지방 발전 전략에 깊이 융합해 연변 개방과 현역 경제 도약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4대 지도원 리기입니다. 우리는 시종 통상구 통관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예약 통관, 녹색 통로, 통관 시간 연장 등 일곱 가지 편민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검사 조치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예약 검사, 정밀 검사, 신속 검사 기재를 완성해 통관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봉사 사슬을 지속적으로 노려 상시적으로 다국 기업들의 물류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춰줌으로써 더 좋고

0: 효과적이며 편리한 통상구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덤은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시정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여러 민족 대중과 서로 도우며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덤은 출입경 변방검사소 정치처 주임 윤국입니다. 공문 플러스 학교 플러스 사회 협동 육성 모식을 적극적으로 내오고 특색견학 교양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동시에 주둔지의 여러 단위와 공동 건설 협력을 심화하고 민족 단결 선전 교양을 폭넓게 전개했으며 다양한 조제 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두만강반에서 민족 단결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76년간 덤은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충성을 도치로 실천을 노로 국문을 지키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심을 모으는 실천 속에서 중림을 용감히 짊어지고 예의진취해 왔습니다. 이들은 연변 지역 안전, 안정의 수고자이자 고품질 발전의 선두병이며 더욱이는 민족 단결에 마음 있는 달입니다. 덤은 출입경 변방검사소 당위 서기고 소장인 현우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전국 5일 노동 상장을 받은 것을 새 기점으로 더 높은 표준과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작품을 견지할 것입니다. 시종 게을리하지 않는 정신 상태와 거침없는 분투 자세를 유지하며 국문 통상구 안전을 전력으로 수고하고 조둔지 경제사회의 높은 수준 개방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변방검사의 지혜를 기여하고 더 많은 담당을 보여주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춘이었습니다.
1: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2: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1: 연계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계를 건설합시다.
2: 연계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3: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5: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5: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6: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7: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오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5.1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것들, 그리고 소변에 단백이 나가거나 혈뇨가 나가는 이런 분들 콤파 치료에서는 너무 특수한 의료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가 그렇게 비싼 걸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오랜 고객분들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크게 초대하는 차원에서 건강치료의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집에 아저씨도 전열선 비대도 있고 거기다 염증까지 있어서 엄청 고생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2: 그러다가 지금 방송 듣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세신이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 세신이로는 일단 써본 분들은 예. 바로 이 제품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2: 써보니까
0: 없습니다.
2: 써보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0: 예.
2: 소변은 잘 안 나가서 그냥 똑똑하고 애나 합대다가 신경질하고 쓰고 이러고 오랫동안 받댔습니다.
0: 예.
2: 그래 그다도 염증이 있을까나 뭔가 뭐 냄새 나고 거품도 많고 뭐 많이 졸리다 하고 이랬댔습니다.
0: 기력계통의 염증 포함해서 예. 소변이 졸리거나 전열선의 예. 문제가 심각한 것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노덕증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망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됩니다. 예. 그런데 세신이로는 예.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그러다 지금 이것을 6달 동안 먹었는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좀 좋아나시다 저절로도.
0: 그렇죠.
2: 요즘에 예, 소변 시원하게 나간다 이랬대다.
0: 그렇죠.
2: 그래 거기다 또 어떤 증상이 있는가 뭐 계속 그냥 낮이나 밤이나 소리 자꾸 나고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소리 난다면 아 남이 자기도 소리 나갈까나요? 그 소리 너무 애나가 TV 자꾸 높게 넣었습니다. 자꾸 애나 때려 소리 사람이
0: 예, 그래서 그렇죠.
2: 자꾸 쌈주거라 소리 찍고 예. 뭐 태그 한다 말인데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이제 이거 오랫동안 여섯 개 동안 먹으니까 지금 소리 술 난단다. 그래서 지금 잠을 잘 잔다.
0: 예, 그렇죠. 이 건파지 오장을 예. 관리하는 제일 중요한 장기에 속합니다. 예. 심장도 건파지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건파 관리에 있어서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선택이 너무 우수합니다.
2: 맨날 잠을 자지 못해 아침에 맨날 피곤하다 하품하고 이러던 게 요즘은 정신이 난단다.
0: 그렇죠.
2: 또렷해졌습니다.
0: 또렷해졌다. 그렇죠. 예. 잠을 잘 자니까 또렷해지죠. 예.
2: 그래서 이제 방송 들어보니까 건강치료 이러지 건강치료 이래서 준다니까나 이거 받아다가 지금 이 전열선 우리 집에 아저씨인데 같이 있으면 오늘 좋겠을까요? 예?
0: 그렇죠. 그 예. 아저씨한테는 이게 너무 잘 맞습니다. 콤파치료는 예. 우선이고 그 외에 여성들도 남성들도 예. 그 부위를 다 쫙 지어주게 되면 예. 여러 가지 질병이 동치됩니다.
2: 그래도 야 같이 써 이거 같이 치료받지 오늘 빨리 낫겠을까 그러면
0: 그렇죠.
2: 네 더 좋게 돼서 이렇게 오늘 약을 싸서 치료 이렇게 기료를 배달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세신이로는 지금 시장에 나간다면 너무 시장 반응이 좋습니다.
2: 네 예. 오늘 이렇게 배달받겠습니다.
0: 예 열심히 쓰세요. 예,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지금 이 천이 박사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저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3: 아마 기존에는 저 혈압이 높고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소변이 작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런 밤에 자지 못할까에 어지럼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가 나빠서 소화민에 되지 않아 밥을 잘못 먹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예, 지금 밥을 잘 먹습니다.
0: 그렇죠. 세신이로는 예. 예. 천희 박사는 확실합니다. 예.
3: 예. 소변 탈수가 예. 오늘 밥 먹어서 조금 먹었다면 또 말아본 것 같았나. 그리고 이래서 예, 여러 주 밤에 일어나고 나면 예, 영 힘들었습니다.
0: 예.
3: 막 어지럼증이 나죠. 그래 된 게 지금 두 번 아이 뭐 혹시 한 번 예. 이렇습니다.
0: 증상으로 돌아왔죠. 예.
3: 예. 밤을 잘 잘까나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증 나던 것도 이렇고 그 다음엔 또 혈압도 약을 한 번 먹는데 지금 증상으로 그냥 그도에 140에 그 아래로 예, 돌고 있습니다.
0: 예, 140, 139까지 예. 40까지 정상입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 약을 예, 계속 먹으려고 하면서, 저번에 우리, 시험이 아들이 한국에서 지금, 그랬거나, 50대 후반입니다.
0: 예.
3: 그런 게,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내 세심이로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 예, 증상과 효과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 전해드렸더만 사도 잡수겠다 해서 오전에 언제 한 달이 넘는데 먼저 조금 사한 달치를 잡수겠다 해서 한 달치를 싸서 드셨는데 그렇게 효과 좋다고.

0: 오춘하게 해서 나왔습니다.
1: 아, 그렇죠. 바로 예, 그럴 겁니다. 예.
0: 예, 정말 아줌마 덕분에 이 약을 이제 한 달 먹었는데, 그 초점이 그런 수행이 딱. 한 달 먹었는데 얼굴이 별로 검고 그랬더니 지금 약간
1: 얼굴색이 벗어졌죠. 그렇죠.
0: 예, 그거 예. 보면. 그리고 옆구리 계속 터진 것도 지금 매마에 났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예, 손, 지금 예, 별로 예, 온화한 감이 나고 예.
1: 예.
0: 어째서나 이 효과, 느낌이 영 좋다면서리. 그래, 지금 활동이 좋으면 예, 싸서 좀, 장기적으로 복용하겠다.
1: 이번에 예, 이 활동이 예, 특수하니까 있습니다. 잘 영어를 예. 하세요. 예, 예. 예. 이제 말씀한 예. 그런 증상이 개선이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힘들게 그 하시다가 돌아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게 특히 이번에 이러기가 떠서 온 이러기가 따라가니까 예. 드시고 이 이러기를 쪼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주 새로운 50살 뭐 초중반이라 하지만 해도 그보다 썩 한 10살 밑으로서 내려갈 정도로서 우수한 건강을 찾을 길이 바로 여기에서 생길 겁니다.
0: 예.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우리 올케라에 지금 중풍에 와서 1년 동안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천이 박사를 9달 썼는데 어느 장에 와서 말은 못하고 집에서 예, 바깥에도 못 나가고 춤을 흘리고 이 손이 오그라지고 어쨌든 양수탄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이 박사를 쓰고 지금 예, 후유증이란 게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을까 예. 지금 혈압이 정상을 돌아가고 말도 잘하고 그래 지금 화장실에 겨우겨우 다니던 게 오전에 자기설로 집회 행위를 짓지 않고 화장실을 다닐 수 있고 밥도 주방에 나와 잡술 수도 있고 아주 좋답니다.
1: 그럼요.
3: 예. 예. 이게 중풍에는 최고약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내에 들락날락하며 자두를 가보는데 그리고 우리 그 집에서는 예, 그 세신이로를 같이 씁니다. 세신이로를 예. 같이 쓸까 효과 더 좋습니다.
1: 전희 박사하고 세신이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예.
3: 그래요.
1: 예.
3: 그 중풍 환자 지금 같지 않습니다. 사람 가면 다 알아봐주고 인사도 하고 밥도 잘 잡수고 그리고 예, 선생 중요한 게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그게 제일 간거리 같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요. 예. 예. 예. 마음이 영 편안하고 영 좋아나십니다. 그래 두 가지 약을 같이 쓰니까 효과 더 좋으니까 오늘이 이 기회 좋을 때 그 기계 있지 그러니까
1: 예.
3: 선생님 이러기
1: 건강치료이기
3: 굉장히 그거 쓰니까 더 좋다 잼까
1: 건강치료이기가 좋은 기계입니다. 시작에 사자면 큰 돈을 써야 됩니다. 예.
3: 그래 이번에 저기 또 계속 쓰겠단다. 그래서 돈 좀 많이 파더라도 많이 쓰겠다는 게지만 계속 쓰다고 오늘 배달 받자 그래 저는.
1: 잘 이거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저희들 이제 그 본인들이 선택한 천이 박사하고 세신이로 쓰시고 홍광치료기까지 쓰게 되면 1년 반년 제일 작아 반년 1년 이렇게 이거 그대로 하시게 되면 원래 사람보다 더 씩씩하고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예. 좋아질 겁니다. 예.
3: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천이 박사 씨는 환자입니다.
1: 그래요?
4: 러벨사 두 번 받아 그런지 어째 효과도 영 빠르고 영 좋습니까? 머리가 중풍 후유증으로 선발이 마되고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혈압 조절이 바라 아이디어서 영 가정 고통 겪고 그래 거기다가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에 이 천이 박사를 쓰고 할까나 이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도 돌아오고 밤잠 잘 자고 예. 머리가 흐리터분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 소절이 더구나 잘 되놓거나 예,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거기다가 예, 세신이로까지 같이 씁니다. 소변 그렇게 잘 된 게 예, 소변도 알자고 만에서 두 번 봅니다. 그러니까
1: 그렇죠.
4: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두 가구에 좋을 때 배달받자고
1: 두 가지 제품 배달받으시라고
4: 예,
1: 501-77 예, 너무 배합이 잘 됩니다. 식전의 천의 예. 박사 그 세신이로는 자기 절로 알아서 적당하게 간격 두고 쓰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우수한 제품을 선택했으면 나머지 인생은 지금 모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부담 없이 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믿어도 됩니다. 예.
4: 예, 그리고 그 기계도 예, 영 좋습니다.
1: 이러 기계가 특수합니다. 예, 시장 가격이 예, 얼마나 비싼데, 4,5,000.
4: 몸이 가빠지고, 예, 정신하고, 예, 힘이 또 오는 것 같습니다.
1: 힘이 오지요. 예, 수면장애를 예. 풀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예.
4: 그랬거나, 예, 맥이 풀리던 게 힘이 오고 할까나, 어떤 맥이 없는 줄 모르고, 활동 잘할까나 영 좋습니다. 정신나.
1: 이 1억 2개가 특선이.

0: 실용 기계입니다. 노벨상까지 받아 하버드 대학의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이번 기회를 지나가면 다시 없는데 이거 한번 준비해 놓으면 정생 쓸 수 있는 기계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사용하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제 지금 천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천이 박사의 영소 쓴다. 첫째로 이거 혈압 조절이 영 잘 된다.
0: 혈압 조절이 된다는 게 큰 문제 해결이죠. 예.
2: 예, 아, 혈압 조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 고사했는데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거리휘 하고 어림증도 나고 정시 아이 났는데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골이 정신 나고 무겁던 게 어디는 골이 헷갑아졌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게 또 밥도 맛있고 기억력이 돌아서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기억이 영 없어서 예. 아, 애 났습니다. 무슨 물건은 둔 곳을 잘 찾지 못해서. 근데 어디는 띠깍띠깍 생각나고 영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예. 정말 노벨상 두 번 탄 약이 정말 우리 늙음하게니 사람이 늙음하게 다 병이 들어가지니까.
0: 그렇죠.
2: 근데 정말 이 의놈의 병이 든 거 신경 전달하는 데는 1등입니다.
0: 아, 그렇죠.
2: 찾아다니며 치료해서.
0: 아, 맞습니다.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문제가 내가 지금 감각으로 느꼈다면 그걸 원인을 찾아서 세포 내에서 가서 따라가서 해결해주는 이제 뇌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2: 그리고 우리 아저씨 지금이 예, 그 콩팥 약을 씁니다. 세시미로로 예. 소변차 쑥 영 닫아서 밤에 쉰 것 같지 않고 맥이 없고 소변이 조금씩 나가던 게 우선은 시원히 나가고 맥이 난다고 영 좋아한다. 그래서 이거에 예, 무릎관절도 시클고 아프고 이렇게 루틴 내려갈 때는 힘들었는데 이거 세시미로를 썼는데 무릎이 헷갔고 이거의 루틴 다니기 영 편리하고 아, 이 콩팥 치료하는 데는 이게 최고라고 해. 맥이 나고 영 좋아한다. 그래서 이번에 그 홍강치료 이게 좋은 게 나왔습니다. 예,
0: 예 특수한 기계입니다. 예.
2: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예, 이 최신 1호가 이 그
0: 천이 박사
2: 예. 박사로 예, 두 가지를 다 배달받자고 전화한 게
0: 아, 그렇게 하셔.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최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고 예, 저리고 맥이 없어서 예, 소변함을 했습니다. 소변함을 하니까 예, 담백이 갸우함 내나갑니다.
0: 어, 담백이 예, 나가면 안 되는데 예, 콩팥이 예, 문제였습니다.
3: 예, 약방에 약을 싸먹다가 예, 에, 별로여서 예, 선생님이 강의를 설명 잘 듣고 냉심해서 잘 들으니까 되게 딱 맞을 것 같아서 예, 인천 싸서 씁니다.
0: 예.
3: 그러니까 지금 예, 아, 수문할 되기 전에 약 수문할 되기 전에 박서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던 게 많이 났고 저리던 것도 없어지고 담배는 안 주는 그건 검사를 하였지만 이렇든가나 이렇든 이렇는 게
0: 그렇죠. 예. 벌써 감각이 예.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 예. 예.
3: 그래서 지금 예, 맥이 나면서 그걸 정상으로 됩니다. 어서는
0: 예. 예.
3: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 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그냥 식후 뭐에 식사 후에 뭐 소화제를 그냥 먹어야 소화됐는데 지금 예, 소화제를 먹지 않고도 예, 일을 도우면서 지금 예, 예, 소화가 잘 됩니다.
0: 아, 그렇죠. 여기 소화를 돕는 이런 성분이 여기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해결해 주는 데는 어림없이 좋은 해결을 해 줍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것도 항상 답답하고 예, 그것도 어떤 때는 허망허망 하면서 예, 움직임 숨도 찼습니다. 그랬던지 이 증상이 지금 예, 편한, 가슴이 편안하고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예, 저는 예, 다리감이 저기 신다리하고 팔에감이 푸르푸르게 얻어맞은 것처럼 돋아났는데 병원에 가서 보이니까 예, 혈소판 감소증이라.
0: 아, 예, 예. 그게 진단입니다. 큰 진단입니다. 예,
3: 그래서 비타민 B하고 C를 먹으랍니다.
0: 예.
3: 그래, 예, 먹다가 말았습니다.
0: 예.
3: 이 세심이를 쓰니까 예, 이 증상은 예, 다른 건 아니나 이렇는데 어떤 맥이 없었습니다.
0: 예.
3: 예. 그랬던 게 지금 예, 맥이 나면서 이 증상이 없습니다. 어떤 나오지 않습니다.
0: 아, 그러면 해결된 겁니다. 예, 예. 예.
3: 그러니까
0: 큰 문제 해결입니다.
3: 예. 예. 이 세심이를 쓰니까 전신이 맥

0: 남녀의 가슴도 든든한 게 좋습니다. 계속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1: 혈소판 감소증 이후에 어느 분이 포르케 되는 이런 문제 해결받으셨다지 않습니까? 혈소판 감소증은 조혈 공급의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너무 겁먹을 건 없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가 그런데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 관리에 있어서는 세신 1호가 아주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우리 지금 세신 1호라는 것은 곰팥을 세는 시칠세, 신은 곰팥신, 이렇게 1호라는 건 제1이라는 뜻인데요. 곰팥을 시쳐주는 제1이라는 이런 제품에 속하는데 갑을로 되어 있습니다. 갑은 녹혈정, 사슴이 피입니다. 사슴이 피를 말려와서 거기에다 유리병에다 담아놓은 게 어떤 분들은 사슴이 피하면 고혈압 아닙니다. 이게 전녹근 닷새를 복용하고 나흘을 복용하고 닷새만에 그 녹혈정 그거 한 병을 하루에 복용하고 기타를 복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하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남성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이 먼저 녹혈정을 드시고 그런 다음에 이쪽에 전녹근 드시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전녹근에는 다른 데서 있을 수 없는 우수한 성분이 전녹근이나 사슴이 전반입니다.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 뼈, 살, 그리고 내장까지 포함해서 인류에게 모든 큰 보배로 되게 되어 있는데요. 곰팥이 양을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인가 하면 그에 여기에 들어간 추위를 말려주는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눈을 밝게 해주는 간을 간과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토사자라든지 그 외에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 천실이라든지 혹은 또 북간선이 염석단이라든지 그 외에 비상을 도와주는 지황계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계통에도 좋고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이 바로 세신 1호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의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예,
0: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교원 사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문학 창작을 견지해온 지영호 시인과 예, 그의 그 성인 시를 예, 소개하려고.
0: 예. 그럼 먼저 오늘도 지영호 시인의 프로필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1: 예, 지영호 시인은 예, 1966년 예, 66년 3월에 도나시 사하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길림성 당위에서 하는 이 당학교 교육전업본과를 졸업하고 동시 장안중학교에서 음악교원으로 사업하면서 동시 성인시 등 문학창작 활동을 견제해온 문학도입니다.
0: 예.
1: 그는 연변 작가의 별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동문시 정협위원이고 또 동문시 장안진 중학교 음악교원.
0: 예.
1: 예, 그는 동시집의 울바자 예술단과 또 합동 동시집 부채 예, 이런 책들을 출간했고 200여 편이 예, 성인시 동시 수필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2007년 또 5월하고 6월 사이에 예, 북경에 가서 민족문학잡지와 예,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조직한 전국 그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작가연수반 전국人口较少 민주주자연토반 예, 이런 연수반에 가서 연수했습니다. 그는 제1회 성동익 아동문학상, 제15회 두만강 요울소리 문학상, 그리고 아동수필 탐구의 우수상, 동시 탐구의 우수상 등 상을 수차 받았습니다. 2006년에는 또 장백산 잡지 1월호에 지영호의 시 9수가 한꺼번에 실렸는데 평론가 김몽 선생이 그 몇천자 되는 평론까지 달아서 또 발표됐습니다.
0: 네. 네, 그럼 지영호 시인의 구체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네, 또 가까이 시인한테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겨울 낚시입니다.
2: 겨울 낚시 지영호. 끝나지 않는 나의 겨울, 석자 도끼로 얼어붙은 가슴의 강에 욕망의 구멍 펑 뚫어놓고 집요한 낚시질에 시린 맘 기탁한다. 언젠가는 펄떡펄떡 뛰는 봄을 낚아 올리겠지.
1: 예, 이 시는 이 석자 두께로 얼어붙은 가슴이 강해서의 욕망이 구멍 펑 뚫고 놓고 지금 집요한 낚시질에 시린 맘 기탁합니다. 즉 얼어붙은 가슴이 강에 구멍 뚫고 놓고 지금 실을 낚아 올릴 그런 낚시질을 하는 거죠. 겨울에 얼어붙다시피 한 가슴이 강이죠. 그래서 그 가슴에 정서와 문학적 흥분점을 모아보며 실을 낚으려 하는 이런 걸 지금 시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즉 장작적 고민에 푹 빠져버리는 그런 그 심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펄떡펄떡 뛰는 봄을 낚아 올릴 그런 그 내문을 실현하려 하는 거죠. 여기서 어은 가슴을 녹여 구멍 내고 봄을 낚아 올린다는 건 바로 굳어져 있었던 마음을 잘 녹여 봄에 대한 시를 낚아 올리려는 그런 그 심사인 것 같습니다. 시가 좀 짧지만 앞뒤가 잘 맞물리고 시를 낚아 올리려는 문학도의 그 당시 심정을 예술적으로 잘 표현한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0: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시골 풍경 2입니다.
2: 시골 풍경 2 지영호. 하루 일 끝마치고 귀가하시는 아버지. 소수레가 파묻히게 꽃놀 싣고 온다. 삐거덕 삐거덕 령을 짜개는 소수레 소리. 노을잎 뚝 뚝뚝 수레길에 흘리고 달랑달랑 허기진 소방울 소리. 시골 마을의 저녁 향기 흔든다.

0: 예, 지금 예, 아버지가 지금 하루 일과 마치고 예, 귀가하는데 서술회를 몰고 오는 장면입니다. 헌데 시인의 눈엔 지금 저녁 나올이 서술회에다 가득 싣고 오는 걸로 지금 보이죠. 그 나올도 예, 또 나올 입 뚝뚝뚝 수레길에 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또 달랑달랑 소방울 소리가 예, 시골 마을이 저녁 향기를 흔든다고 묘사했습니다. 한 폭이 아름다운 이 시골 마을 그 저녁 넣기 풍경화. 예, 풍경화가 우리들 눈앞에 안겨 들어옴. 서슬레가 파묻히게 꽉 박아실은 노을이 뚝뚝 노을이 흘리고 달랑달랑 소방울 소리가 시골 마을이 정치를 흔드는 그런 그 풍경화. 그러니까 그 시골 내고 향 시골이 풍속도죠. 시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오랫동안 이 푹 익혀서 나은 시라고 생각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도 역시 시골 풍경인데 네, 이번에는 시골 풍경 5입니다.
2: 시골 풍경 5 지영호. 시골의 사계절인 혼성 사부 합창단이다. 봄은 소프라이노, 여름은 알토, 가을은 테너, 겨울은 베이스. 해의 지휘에 맞추어 알록달록한 사부 합창 부르다.

0: 예, 이분한테 시골 풍경 쓴 시들이 꽤 많습니다. 예, 이번 시는 시골 풍경 온데 지금 시골의 그 사계절을 쓰고 있는데 몽땅의 그 음악적 명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 그 외래어로 된 그런 굳어진 음악 명사들이죠. 봄은 소프라노, 뇌 고음이, 여름은 알토, 뇌 저음, 그 다음에 가을은 테너, 이건 남고음이, 겨울은 베이스, 남저음. 여기서 애초로 뇌뇌 남남인데, 고음 저음으로 남녀 사부 합창을 지금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음성들이 모두 다 그 태양, 해, 해지에 맞춰서 지금 알록달록한 그런 사부 합창을 부른다고 썼습니다. 역시 몇십 년간 음악 경사를 한 지영호 시인이 그 직업적 그 수양에서 생겨난 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부 합창이라든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등 이런 명사들은 평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잘 안 쓰는 명사들인데 이분만은 자기가 잘 알고 있으니까 시에다 응용한 건데 참 그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얼싸안았다. 심장에서 요울치는 목마른 그리움에 엄동설안에도 내 가슴에는 얼지 않은 샘물이 퐁퐁 솟아나고 마음의 터전에서는 언제나 지지 않은 꽃이 피어있었다.
1: 예, 이 시는 립춘이 되어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꽃이 피는 봄이 오고 있음을 두 팔 벌려 환호하고 포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쓰고 있습니다. 천년에서는 봄이 오는 발걸음 소리에 추위를 꿈쩍든 겨울이 슬그머니 자리를 비운다고 쓰고 그 아래부터는 또 봄의 도래를 반기는 장면들을 라리라고 했습니다. 뭐 안아보자든가 오느라 얼굴이 야유했다거나 네가 올 것이라 굳게 믿었다거나 그 다음에 꿈결에도 너를 얼싸 안았다거나 또 더욱 그 확신의 찬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심장에서 여울치는 목마른 그리움이 엄동설안에도 내 가슴에는 얼지 않는 샘물이 퐁퐁 솟아나고 마음의 터전에서는 언제나 지지 않은 꽃이 피어 있었다 이렇게 외칩니다. 봄이 돌아야 대한 그 확신이 자신이 차 넘칩니다. 시인을 비롯한 우리들이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오늘날 우리 곁에 다가온 저 크나큰 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 예.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시간입니다.
0: 시간. 지영호. 세월의 궤도에서 세상을 만재하고 멈출 줄 모르고 운행하는 거대한 자율 주행차. 소리도 없어라, 악셀도 없어라, 브레이크도 없어라. 시종 여일 고정된 시속으로 끝없이 간다. 가는 속도는 승객의 마음에 따라 빠르고 늦다.

0: 여기서 이 악셀이라는 이 외래어가 나오는데 그 자동차의 그 가속 페달을 말하는. 이 시에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아주 그 전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공정성과 변함없는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 시에서 쓰다시피 거대한 세상을 만재하고 멈춤없이 운행하는 자율 주행차입니다. 시간은 서류도 없이 악셀도 없이 또 브레이크도 없이 시종일 고정된 시속으로 끝없이 가기만 합니다. 이 누리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누가 서라 해서 서거나 누가 멈춰라 해서 멈추거나 좀 더 빨리 뛰어라 해서 빨리 뛰는 게 아니죠. 시인은 말합니다. 가는 속도는 승객이 마음에 따라 빠르고 늦다. 이게 천리입니다. 급한 사람은 야, 왜 오늘따라 시간이 이렇게 더디게 흐르니? 왜 이리 늦니? 느린 사람은 또 왜 오늘따라 이렇게 빠르니? 시간이. 벌써 시간이 다 됐구나. 야,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구나. 뭐 이렇게 서로 그 급한 사람과 급한 일에 봉착한 사람이 시간을 너무 빠르다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느린 사람이나 늘쩡늘쩡한 이런 그 성격의 사람들은 또 시간이 너무 또 빠르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에 관계없이 시간은 아주 공정하게 고정된 시간으로 착착 흘러갑니다. 시간을 두고 천리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여 만든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1: 아마 여기서도 역시 시간 개념에 대해서 또 그 자기의 심경에 따라 어떤 상대론적인 개념이 또 부과되지 않나.
0: 아, 그렇죠. 전부 시간에 그, 예, 예, 그 동시처럼.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고독을 타는 남자입니다.
3: 고독을 타는 남자 지영호. 무리 속에서도 나는 고독을 타오. 고독에 매맞고 고독에 눈 멀고

0: 고독의 귀모. 고독의 매 맞으니 마음은 터져서 텅 비워지오. 고독의 눈먼이 볼 수 있는 것이란 꿈뿐이요. 고독의 귀머니 류원교가 들리지 않아 나는 행복하오.
1: 이 고독에 대해서 전문 다룬 이런 시인데 첫 세례는 이 고독의 불리한 점을 쭉 나열합니다. 너무 고독해서 물 속에서도 고독을 타고 고독에 매맞고 고독에 눈물고 고독에 귀멉니다. 또 이 고독에 매맞으니 마음은 터져서 텅 비워집니다. 이렇게 내려오던 그 고독이 마지막 두 개령부터 비약을 일으킵니다. 즉 고독의 눈은 멀었지만 볼 수 있는 것이란 유독 꿈뿐이라고 합니다. 고독 때문에 결국 나한테 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도 또 역시 비약이 계속됩니다. 즉 고독의 귀머니 류언비어가 들리지 않아 나는 행복하오. 참 그렇습니다. 고독 때문에 꿈도 생기고 행복도 생긴 거죠. 고독을 위해 좀 색다르게 다루고 있는 그런 그 특색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아마 여기서 얼핏 그 이 로인들이 그 세상을 대하는 그 달관의 일종 경지를 볼 수 있는데 로인들은 그 뭐 이제 어떤 그 신체 그 상황이 조금 그 기관이 못해졌으니까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데 하지만 또 어떤 그 지적인 로인분들은 아 뭐 어떤 것은 보고도 못 본 척 어떤 것은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세상을 편하게 사는 도리라고도 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뭐 이런 그 원리도 살짝 첨부되지 않았는가?
1: 예, 그런 것도 예, 그 옆에 마이크 붙어 있습니다.
2: 그러니까 그런 걸 그 잡다한 것을 내가 속에 두지 않으니까 뭐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뭐 보고도 못 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니까 속이 편하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그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겠는가도 생각해요.
1: 그렇죠. 예. 그렇죠.

0: 네, 다음은 지영호 시인의 산문시 한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단돈 8원의 그대입니다.
1: 산문시 단돈 8원의 그대 지영호. 조연발의 곱빼기 한 점 닮은 게 없는 내 용모에 아파트족들의 화장실보다도 초라한 집이 내 전부의 재산인데, 어수선하고 퀴퀴한 집에서는 날마다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정막이 나를 조연발로 착각했는지 혹은 빌게이츠로 착각했는지, 퇴근하면 나를 둘러싸고 기각대각 쟁탈절을 벌립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 녀석의 생일연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걸음에 나는 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꾀죄죄하고 남루한 옷걸 친 당신을 길 가는 행님들은 외눈 한 번 팔지 않는데, 최종에도 내 눈썰미는 당신을 파악하고 조조없이 당신을 샀습니다. 절대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무지무지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을 껴안고 집에 들어서니 고독과 외로움 정막이 손으로 입을 싸주고 구역질하며 어디론가 뿔뿔이 꼬리를 사립니다. 나는 급급히 침대에 쓰러져 당신을 펼쳤습니다. 오, 단돈 8원에 고스란히 나에게 다가온 당신. 그런 고맙고 사랑하는 당신은 거리바닥에 진열했던 한 권의 낡은 책, 내가 산 한 권의 시집입니다.

0: 예, 이 신문이 산문시대에서 조금 긴데, 이 산문신문이 긴 것 같지만 내용을 파악해보면 하나도 길지 않습니다. 즉 길가에서의 8원을 주고 산 낡은 책, 에, 그 책을 고독, 외로움, 적막이 서로서로 주윤발을 닮은 나를 빼앗으려고 들 때, 그 낡은 8원짜리 그 시집 한 권 때문에 난 그 속에서 해탈되고 낡은 시집 한 권에 매료되어 그 시집을 끝없이 사랑하면서 나의 가치를 실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가 어딘가 좀 유머적이면서도 속 깊이가 있어 재밌습니다. 이 시는 고독, 적막, 외로움 등등을 인격화해서 묘사하는가 하면 낡은 책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인격화해서 그녀 때문에 전율하고 그녀를 밤새도록 만끽하는 장면 등등이 시적으로 잘 표현돼서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 시는 장백산 잡지 2006년에 1월 호에 발표된 시입니다. 예.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흰 구름입니다.
2: 흰 구름, 지영호. 뭉쳐서 사는 삶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었다. 한자리에 머물러 사는 삶만이 유일한 출로가 아니었다. 바람 따라 산산이 흩어져서 손의 지각에 자리 잡았다. 언제 어디서나 하얀 본색을 잃지 않았다. 부딪히고

0: 꿀꽃 튕기고 노하고 눈물 흘릴 줄도 알았다. 그리우면 잠깐 한 대 뭉쳐서 건배하며 회포도 풀었다. 조연이 파하면 각자의 삶을 위하여 또다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다.
1: 예, 이 생리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그 구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삶도 그렇게 부단한 그 리벨과 하위 과정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그런 도를 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밤은 어둠을 탓하지 않는다입니다.
0: 밤은 어둠을 탓하지 않는다. 지영호. 밤은 어둠을 탓하지 않는다. 어둠이 별빛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드린다. 어둠이 단꿈을 살지게 해줘서 감사드린다. 어둠이 내일을 더욱 밝게 해줘서 감사드린다. 어둠이 밤마다 잊지 않고 동반해줘서 감사드린다.
1: 예, 지금 이 어둠이 주위에 둘러 있어도 지금 밝은 빛은 이 어둠 때문에 더욱 유표하게 돋아오릅니다. 이 시는 이 그런 면에서 제목에서부터 밤은 어둠을 타지 않는다고 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연을 제외하고는 이 렘마다 내려오면서 탓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 어둠에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둠은 어쩌면 그 어떤 그 압력이나 힘이 동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동반은 예, 되려 밝음을 위해서 분발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 네.
1: 예, 좀 천리적인 게 갈렸습니다.
2: 그렇죠. 네. 예,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수석 7입니다.
0: 수석 7. 지영호. 소석은 말이 없다. 세월의 뒹근 흔적 문신으로 몸에 새기고 우아한 몸짓 하나로 대자연을 펼쳐 보인다. 너의 문신에서는 해, 달, 별, 구름과 번개가 보이고 너의 몸짓에서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와 우레소리가 들린다.

0: 이분도 수석실에 좀 자주 쓰는 편인데, 여기 7이랄까. 그 앞에 6까지 또 있단 말이지. 이 새는 이 한낮 강가에서 혹은 각복판에서의 그 물에 사정없이 씻기는 돌, 즉 수석을 쓰고 있는데, 강가에 뒹구는 돌이지만 온몸에는 세월의 흔적과 대자연을 새기고 펼쳐 보인다고 합니다. 그 몸에는 이 번개가 보이고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와 우레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지어의 어떤 수석은 몸에 폭은 구멍까지 내면서 세월이 수마를 거듭 인내한 그런 우아한 풍경을 세상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석에 대한 시인이 그 정확하고 명징한 인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네, 이 포근한 봄날 이 지영호 시인이 알찬 시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림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

0: 으로 보내드립니다.
1: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장약심리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장약입니다의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릅니다의 드시자마자 그 흡수가 되죠의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의 특히는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 보물급 서장약입니다에 선호해서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병 특효약 증서까지 있는 이런 약입니다에 우리 장약심리방이라 할 때 심장이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주고 그리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서 심근세포도 격할시켜준다에 특히는 주요하게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면서 기혈 보충도 해주고 풍한습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관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또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에 그리고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협심증 또 허혈성 심장병 이 심교통 여기 한 가지 말입니다. 예, 협심증 심교통 허혈성 심장병 여기 한 가지 뜻입니다. 예, 그리고 심근경색 고혈압성 심장병 풍습성 심장병 그리고 또 폐심병을 치료해준다. 예, 주요하게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 소를 추출해가지고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해주죠. 예.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효 성분인 또 이런 성분을 추출해서 치료를 해줄 뿐만 아니라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 그 신경계통에서 또 나타나는 이런 질병들을 또 치료해준다. 예. 그래서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질병들이 많은데 이런 질병을 지금 치료해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장약심리방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상강중리진찰부 성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진행하는 특별감사 이벤트 우대 활동, 이벤트 우대 활동인데 장약 심리

0: 예방 항과학이 가격은 330원입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면 이번 상강 중위 진찰부 성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330원짜리 본약 두각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각을 더 증송해 드리는데 가격은 4,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 7달 두실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가격이 항과학이 210원이 됩니다. 2,270원이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36곽을 사시면 이번 상강 중위 진찰부 성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330원짜리 본약 4곽을 더 증송해 드리는데 7,1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15개월 드실 수 있고 이때의 항과학이 가격이 178원이 됩니다. 6,072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이번 특별감사 이벤트 후대 활동 기간 생방송실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치가 500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더 드립니다.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고혈압으로 거의 20여 년 동안 소약인 고혈압 약 먹고 산호한단다.
0: 예.
2: 거기다가 피해서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어떤 때는 전기 모다 소리도 나가 해서 영변 병원이가 보이니까 신경 떨고 그렇단다.
0: 예.
2: 이런 병원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0: 예, 치료 잘 해야 됩니다, 원래.
2: 예, 이렇게 소리 나다가 조만간에 긴 뭘까 싶습니다.
0: 예, 그렇죠.
2: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이야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이 약을 접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0: 예.
2: 한 달 따오 먹으니까 좀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0: 아, 예.
2: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점점 나사지는 게 알립니다.
0: 알기죠, 예.
2: 예,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 모단 소리가 아예 난다.
0: 예.
2: 제가 이 약을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2: 혈압도 그리 잘 돼서 여섯 달가고 이 약 먹고 혈압이하고 뚝 떼버렸습니다.
0: 예.
2: 무릎관절이 아파서 맨몇을 먹고 고치고 저거 했는데 지금 맨디 걸어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0: 예.
2: 실면증이 있어서 하루 동안 고산 이상 사보지 못했습니다.
0: 예.
2: 저는 효과 볼 때 공고 단계랑 걸치면서 완전히 이 병의 뿌리채 뽑 뽑아버리려고 이번에 36곽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예.
2: 남편과 같이 먹으려고.
0: 예.
2: 그래서 내 소개해준 사람이 이 약 쓰면서 다 효과 보고 있으니까 대비 나를 칭찬한다.
0: 이 약은 누구를 소개를 해주면 누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요구하여 먹습니다.
2: 예.
0: 이 약이 그렇습니다.
2: 우리 친구 한 분은 그 남편이 그저 지금 너무 중풍이 오고 자립도 못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관심병도 심하고 전립선도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그런데 효과를 너무 잘 봐서 이번 활동이 거의 끝난다니까 오늘 36곽 배달 받겠다.
0: 예, 36곽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혈압이 조절에 앉아서 정말 몇십 년에 서양 약 먹으면서 고생하다 정사님 강의를 듣고 이 심리방 먹고 있는데 난 여덟 달 먹고 혈압이 완전 끊었습니다.
0: 아하, 예,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원래.
3: 예, 그래서 심리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정사가 되고 정말 혈압이 어디 전화 혈압 끊는 약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쁩니다, 이 약 먹고.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경동에 빵콰리로서 항상 근심 속에 살다 내가 이거 넉다만 먹고 검사를 해봤는데 경동에 빵콰리가 딱 사라졌습니다.
0: 빵콰리 사라집니다 원래. 예,
3: 자 정말 큰 근심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거차가 앞뒤로 가서 바늘 쭉쭉 뛰는 것 같고 또 돌을 치고 오는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이 심리방 먹은 후부터 정말 영패를 하나 지었습니다.
0: 아, 예.
3: 예, 그전에는 좀 문을 뒤로 문 열어놓고야 서면 나온 거.

0: 같은데 조금 왜 정말 가슴이 편안하고 손이 확 나온다 조금.
1: 아 예.
0: 예. 그리고 나는 또 예, 전립선이 있어서 밤사변에 정말 대여섯 번씩 화장실 다녔습니다.
1: 예.
0: 그래놓고 사람이 아침에 머리 어지럽고 정신이 안 나더니 이 약 먹으면부터 예, 한 번 번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예, 소변 차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1: 예.
0: 예.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아침에 정신 나고 하여튼 이 약을 먹으면 적혈량이 되는데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나도. 맞습니다. 예. 적혈량 측성 증서가 있는 약이제입니까 이 약을.
0: 예.
1: 예. 여보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장야신 예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예, 혈압조절 안돼서 혈압약 여러 가지 먹다, 지금. 장야신 예방 먹으면서 혈압조절 다 돼서 예, 야적달 밤 만에 혈압약을 꺼내버렸지. 이 약만 먹어도 지금 혈압조절이 영 잘 된다, 지금.
1: 아, 잘 될 수 있지,
3: 예. 그냥 이 다발선 예경세 두 번 나오면서 머리에 써서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나고 손발이 그냥 차갖고 발가락이 막 얼어져가고 예.
1: 예.
3: 그랬는데 지금 이 약 먹으면 지금 머리 맑아지고 온몸이 좀 따스한 감이 지금 납니다.
1: 어,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
3: 네.
1: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3: 심혈이 빨리 되어서 예, 가슴이 쿵쿵하던 게 지금 심혈이 온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 아, 예.
3: 예, 그리고 또 관절이 나빠서 예, 가까운 거리도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무슨 멜리 그려도 지금 문제 없습니다. 지금.
1: 아, 예.
3: 와, 정말 이야기 정말 특수한 이야기입니다.
1: 예.
3: 정말 선생님이 말씀한 것 같나마다 난 이야기에 4,500m 이상의 높은 곳에 야생 약재돼 그런지 써보니까 벌써 효과가 영 특수한 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예.
3: 예. 그래 나는 세리여수가 배달받았는데 하나 문의하고는 우리 친척 한 분이 있는데 예, 온몸을 자꾸 떨지 머리도 그 잔머리도 떨지 발도 떨고 이랬는데 지금 이 약 쓰면 되겠는가 해서 문의를 합니다. 지금.
1: 그런 거에 예, 파키슨병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온몸을 떨고 그다음 잔머리도 떨고 손도 떨고 이런 거 그 파키슨병이라고 하죠. 예. 서인은 중추신경계통이 변성질병이라고 보고 중인은 중풍이 한 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파키슨병이라는 거는 대뇌 중간에 중로라는 게 있는데 거기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도파민을 분비하죠. 예. 도파민이 분비 못 되면은 파키슨병이라는 게 옵니다. 예. 이 도파민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가 신경세포 전달 물질입니다. 예. 이 신경세포 전달 물질이가 제대로 안 돼서 머리도 떨고 손도 떨고 온몸을 떨게 되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개 드리고 있는 이 장약 심리방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신경 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 주고 또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제대로 해 주기 때문에 손을 뜬다거나 또 잿머리도 뜬다거나 또 온몸을 뜬다거나 이 행동이 느리다거나 이런 모든 증상들이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는 예,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 재생제입니다. 예. 이 그 파키슨병이라는 거는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으면서 생기는 이런 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추천드립니다.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그분 보고.
3: 예, 오늘 선생님 배달받아 쓰겠다는
1: 거. 예.
3: 자료 집이란다. 그 집이 또 아바이도 한 분 중풍 맞아서 그랬는데 이 약이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다 이렇게.
1: 중풍에는 제일 좋은 약입니다. 예.
3: 예.
1: 중풍 닦아서 뇌경세 구유증, 뇌출혈 구유증을 치료를 하는 면에서 어전이 이렇게 오랫동안 어느 만큼 많은 분들을 치료해내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3: 예, 예. 그래, 특효약 증서가 있다가 그건 믿기 예. 그건 믿어야 되겠다.
1: 심리혈관 질환 특효약 증서가 있는 약입니다. 딱 예. 예. 그렇습니다.
3: 예. 싸게
1: 예. 싸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꼭 전화하다 끊어졌네.
1: 맞습니다. 예,
0: 예. 예, 한 가지 문의합시다. 내 친구의 외지에서 일하다 고마웠는데.
1: 예.
0: 친구의 손발이 영, 정말 얼어드는 것도 영차 없습니다.
1: 어.
0: 그래, 내가, 내, 이거, 신경 예방 먹는 거 보고, 내게도 맞겠는가 좀 알아봐달라 그래 무리합니다.
1: 아 이게 손발이 이렇게 작아본 거는 우리 이 손발이라는 건 인체 말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심장병이 있는 이런 분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 그래서 심장에서 피를 내뿜는 힘이 안 되기 때문에 피가 전신의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리고

0: 어떤 분들은 피가 또 모자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이 기를 조절해 주고 기도 보충해 주고 또 혈도 보충해 주는 약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특히 이 손발은 인체 말단이 있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분들 손발이 많이 이렇게 차가운데 우리 그 장약 심리방 같이 피도 많이 보충해 주고 혈액 순환도 이렇게 잘 되게 하는 이런 약을 골라서 쓴다 할 때에 손발이 차가운 것이 제절로 서서히 나사집니다. 이런 약을 쓰면은이 그래서 이 약이 기혈 보충에도 그렇게 좋고 이런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아, 그러면 예, 이 친구들 내가 대충 뭐 예, 별론데 배달받아 좀 이 약 쓰겠단다. 예.
0: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연히 심리방 들고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3: 이 약은 전화 선생님 말씀 맞다는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약입니다.
0: 예, 이 약이 원래 그런 약입니다.
3: 예. 이 전화 선생님 말씀 맞다나 고산지대 악랄한 지구에서 아예 그런.
0: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높은 데서 자란데. 예.
3: 그런 데서 산소가 많은 양 가지고서 아예 1등약 때를 만든 약이 돼 그런지 그리고 또 이 학과들 15년 연구라고 특허를 받은 투표 등서가 있는 약이라서
0: 맞습니다.
3: 늦겠다 동풍 치료한다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0: 예.
3: 진노쇼가 병에는 정말 이게 딩지약이라 하니까 그래서 딱 선택에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지금은 확실한 효과 봐서
0: 심리혈관 질병이 띵지약이 손색이 없습니다.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에 야생약 젤로 만들었지.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밀방 처방이 들어갔지. 그리고 특허 증서를 받은 특효약 증서가 있지. 그리고 네. 또 예, 그 딱 그 주치 공능에 관상 동맥 경화라든가 또 협심증, 심근경색, 그다음에 또 이게 신조통 이거 다 치료를 한다고 쓰여 있지. 그리고 중풍이 뇌경색, 출혈 후유증을 치료를 한다고 쓰여 있지.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그래글래 네. 5년 넘어 강의 드리고 있지. 이제 뭐 이 은영목 강의 드립니다. 이런 게 그 치료 아이 되면은 예.
3: 예전만 많은 병원 다니고 많은 이 한동말 타에 조선말 타에 약은 누벽 안에 썼는데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0: 그렇지.
3: 그래서 이게 정말 선생님 강의 듣고 이게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고산지대에 그래서 투크를 받은 투교약이라니까 딱 믿음성이 있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야 확실한 효과 봤지. 그럼 반신 질질 끌고 다니던 게 지금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지.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막이 와서 밥이 줄줄 내려오지 언어가 안 되지. 약이나 물 먹다 아래 태그 떨어서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봐서 그런 태그 다 이렇게 붙이고 다 있었댔습니다. 그리고 밥 어디다 말하겠습니까.
0: 그렇죠. 예.
3: 그래던 게 지금 이 약 쓰고 약을 써보니까 이 약 약 중에서만 오른다.
0: 아,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예.
3: 예.
0: 그렇게 말합니다.
3: 정말 딱 속이 나는 우리 중풍 환자들 병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말 그래서 똑똑한 이런 정말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원래.
3: 지금은 이 비율 부족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병이 왔는데 비율 부족도 지금 해결받아도 없고 비뇨도 없지 지금 머리가 매일 맑아지고 이제 5년 동안에서만 이 오장육부 어디 어디나 이거 다 구석구석 치료를 했으니까 다른 약 필요 없이 난 이거 한 가지를 딱 붙들고 먹는데 이렇게 해서 효과 좋아서 정말 이 약을 먹을 때마다 이 약은 나를 살려줬구나 하는 이런 기분을 계속
0: 예, 이게 하루에 세 번 딱 잡수고 서약처럼 예. 효과 보는 약입니다 원래
3: 야 이거 예. 뚫어주고 녹여주고
0: 통하게 하는데 예.
3: 세계에서 제일 활성효소의 신경대생돼요 하니까 우리 중풍 환자들이 일어나지 어디 일어나겠어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저는 이 약을 이렇게 활동할 때마다 계속 따서 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어제 우리 동창들이 못 와서 한국에서 온 친구도 고향 친구도 있고 고향 친구 다 동창이 돼가지고 왔는데 우리 친구들 자기 심장이 지네 이렇게 찌기 그래서 어떤 땐 딱 한번 부서놓은 것 같더랍니다
0: 아.
3: 그러면 와들와들 떨기고
0: 예.
3: 그리고 남편은 또 이렇게 노후에서 와가지고 상해 가서 진단까지 받았는데 이런 치맥이 있단다
0: 아.
3: 그래가지고 지금 밥 먹어도 어느 날 밥 아이도 다 하고 이래고 계속 거기서 투집 잡고 싸움하고 이런 남자 그래가지고 이런 한마디 써도 되겠는가 내가
0: 지내기
3: 내 오늘 동안 이 약 쓰고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나를 보면 모르

0: 된 이게 지내기 한다들도 방송에 들어본 선생님 강의 다 모두 치료된다 하더라. 소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방송 들었겠다.
1: 뇌위축이 치매기람 있는 사람들이 뇌위축이 제 이런 예, 그 뇌위축 예, 예. 말합니다. 예. 그래서 뇌위축이 예. 와가지고서 이런 치매기람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억력이 회복돼가지고서 좋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삼촌댁이도 그렇지. 예. 우리 삼촌댁이 지금 얼마 생활도
1: 맞습니다. 그 구심의 지제품입니까 그분이.
0: 예. 예. 다 그러십니다.
1: 예. 그리고 심장이 그렇게
0: 100살까지 살겠다는 우리 삼촌이 아픈데 없다 하죠.
1: 예. 심장이 그렇게 뜨끈뜨끈해 나면서 뜨거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기 예. 우리에게 심장 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제일 띵지약인데 심장열도 내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음양 평형을 잡아주면서 맨 무슨 찬 약젤로 이렇게 딱 내려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 음양 평형을 잡아주면서 덥고 추운 거 그 음양 평형 시켜주면서 이렇게 그 내려주는 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분이 있으시면 효과 볼 수 있는 약입니다.
0: 그래 방송 들었겠다. 그래 된다면 36가지 배달 받겠단다. 그래. 야, 내 도와주는 거 보면 알기 전에 보타이어에 막 실내 가서 모든 오래들 해서 못 산다 하던 게 다 살았으니까.
1: 맞습니다. 요알링이라고 딱 불려와서 그래서 요알링이라고 다른 그 사람 부르면 모르는데 요 집이 어디 있겠거나 요 알링이라면 그 다 아는 사람들도 예. 요 이런 분들도 계속 요 알링 거서 예. 그거 그러면서 병원을 세게 가던 분들도 이 약 드시고 요 알링 아이 갑니다. 요 알링이 아이 불려 갑니다.
0: 이 여름이 돌아 무서워 했는데 예. 이 약 속에 그것은 무슨 여름에도 아깝다며 소린다.
1: 예, 그렇죠.
0: 모르겠습니다.
1: 그분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1: 예.
2: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3: 예. 네, 문의하자 그랬는데.
1: 예, 말씀하시오.
3: 이 시내방 옳지?
1: 맞습니다.
3: 예. 네, 예, 정말 이렇습니다. 녹고 있고, 가신뼈 있고, 파키슨뼈 있고, 어지럽고, 예. 또구 선진통도 있습니다.
1: 아우, 딱 맞는데.
3: 예, 이런 병에 될 수 있을까?
1: 예, 이것도 딱 맞는 겁니다. 노근, 그 다음 파키슨, 예, 파키슨. 우리 예. 노근이라면 관심병 딱 치료를 된다고 쓰여 있고, 예, 그리고 신경교통을 치료를 해주는 면에서 치료가 얼마나 잘 되는 이런 이야기라고 그럽니까? 이 파키슨 증상이라면 있다, 제품에. 예. 거기에 아주 맞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님한테는.
3: 예. 그래, 뭐.
1: 예.
3: 세 통도 팔까?
1: 제 통도 팔고 내 통도 팔고 다 팝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네, 그 전화 예. 보면 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사실 우리 우대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약심리방 이야기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저희가 어서는 5년 이상 지금 장약심리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연히 로고객들이 재구매가 증가되고 있고 신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따라서 이 장약심리방은 오늘도 많은 고객들이 사랑하고 믿음 속에서 활기차게 경영돼 나가고 있죠. 예. 예, 그 이 시간에 지금 실제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쓰고 효과를 본 분들이 이를 몇 가지만 거서 듭시다. 예. 예, 이 파키슨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인데 밥을 드실 때도 너무 떨려가지고 두 손을 써가면서 한 손으로 손을 받쳐들고 예. 이러면서 겨우 그 한 숟가락 두 숟가락씩 이렇게 떠여튼 이런 분이 실려인데 예, 이분이 지금 우리 이 약을 지금 드시고 있는데 써서 얼마 안 돼서 회복이 되는 게 지금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반영을 하셨고 그리고 또 7달 돼서 또 저희한테 전화 왔는데 완전히 좋아지는 게 많이 알린다고 했습니다. 예. 이 파키슨 병이라는 게 조만의 치료가 잘 안 되는 이런 병입니다. 예. 그리고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이래던 분들 집에 누워 눈을 감고 있어도 빙빙 돌아가는 것 같다던 이런 분들도 지금 이 약을 쓰시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좋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5: 량, 문금철, 정...

의원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조 상가는 도약 초월 목표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 하행 압력과 지난해 동기 기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역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조 상가가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킨 데서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 속 장성, 공업경제의 질제고 효익 증대,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의 안정 장성이라는 양호한 태세가 나타났으며 1, 4분기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2, 4분기는 동북 지역 경제 사업이 전면적으로 힘을 내고 속도를 다그치는 황금기입니다. 전조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선율로 확고히 견지하면서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정책 실시를 1층 다잡고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취업, 기업, 시장, 얘기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의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하고 2, 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잘 치러 한 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단단히 다잡아야 합니다. 대상 건설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고 요소 보장을 1층 강화하며 산소 에너지 축적 발전 삼협 건설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연길공항 이전 건설, 훈촌 방천 고속도로, 왕성 목단강 고속도로, 활용 명남 수리 중추 공사 등 중대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동하고 연길 지능형 승강기 조립 완성품 제조, 훈촌 석일 청정 에너지, 도나 민덕 생물 대두 이기, 도문 광락 중남물 첨가제, 활용 상황 정밀 심층 가공, 왕성 승호 신소재 산업단지 2기 등 봄철 새 착공 대상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훈촌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연길 커시안 공장 건물 확장 건설, 도문 가화 신소재, 활용 호태 의약 중간체, 룡정 비암 성경 등 계속 건설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도록 추동하고 1년에 수로망, 물류망, 연산망, 도시 지하 도관망 등 중대 기초시설 대상을 기획 비축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견실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점 업종에 존재하는 문제를 참답게 분석 연구하고 용자 연결, 생산 판매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하고 생산 능력을 충분히 방출하도록 추동하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 경영 규모를 확충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발전해 통계 범위에 포함되도록 도우며 곤란 기업이 발전 난제를 해결하고 경영 곤경에서 벗어나게 조력해 양질 봉사로 기업의 안정 운행에 조력하고 공업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추동해야 합니다. 큰 힘을 들여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식사, 숙박, 출행, 쇼핑, 오락 전사설 소비권을 정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주유카드 증정, 주택 구매 시 가전제품 증정 등 련동 전경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대형 상가, 백화상점 기업이 판매 촉진 혜택 활동을 전개하도록 인도하며 가사봉사기업의 봉사사슬 확정을 지지하고 음식, 소매 등 분야 기업이 연변축구리그, 동북축구리그 등 경기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조직해 소비시장 열기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소비 잠재력이 다그쳐 방출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힘을 내 문화관광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새 수요가 새 공급을 이끌고 새 공급이 새 수요를 창조하는 내재적 논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길 1978 문화창의원, 새 수상시장, 도문 월청만, 룡정 해란대, 안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등 특색문화관광 대상을 하루빨리 완공해 운영해야 합니다. 인기 풍경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빛과 그림자 기술 등 디지털화 수단을 이용해 경영 모식 쇄신을 다그치도록 장려하고 노인 건강 양생, 꽃구경 나들이, 경기 체험 등 특색문화 관광 모식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5.1절, 6.1절, 단오절 등 중요한 시기에 초점을 맞춰 더 많은 문화관광 신제품과 새로운 놀이법을 내놓아 연변 문화관광 열기가 더 높아지고 흐름이 더 커지며 머무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내 대외무역 규모를 확충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형세 변화를 밀접히 주시하고 재반 정책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며 해산물, 동정광, 중고차 등 중점 제품의 수

0: 출입 규모를 끊임없이 확충해야 합니다. 보세 창고 플러스 변경 창고 플러스 해외 창고의 협동 배치를 다그치고 기업이 판매 경로를 개척하고 더 많은 주문을 확보하도록 도와 대외 무역의 규모 안정, 시장 점유율 안정, 장성 안정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주황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17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의 봄을 만나보세요를 주제로 전국 각지의 200개 외지 가정을 가무의 고향, 레이의 고향 연변으로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닷새 동안 그들은 고적을 탐방하고 민속을 감상하며 미식을 맛보고 꽃바다를 구경하게 됩니다. 이를 2026년 연변주 꽃구경 시즌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관광 보급 시즌이 화룡시 진달래촌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광장에 농악무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상모 초리가 곱게 휘날립니다. 민속 씨름과 윤도리가 번갈아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관광객 권성협입니다. 진달래 축제를 통해 일종의 혁명 정신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이를 더 잘 전승해 선배들의 정신을 영원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은 춘운 연변 꽃길 여행을 주제로 하고 꽃을 매개로 삼아 축제로 관광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은 붉은해 변강 비촌의 창작 60주년 계열 활동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화룡시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미식 시식, 가족 견학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육성 내놓아 관광객들이 찬란한 봄빛 속에서 변강의 활력을 느끼고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추억을 남기게 했습니다. 연길 생활, 연길시 무형문화재 민속 전시 공연이 중국 조선족 민속원 연예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 공연 현장에서 통소 연주팀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해 맑고 부드러운 선율로 조선족 전통 음악의 우아함과 운치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이어 사공의 노래, 한강수 타령 등 고전 민요들이 연이어 이어지며 조선족 인민들의 삶과 소박한 정서를 노래했습니다. 조선족 북장단은 웅장한 기세로 북채가 오르내릴 때마다 힘찬 리듬을 만들어내며 민속원 상공을 메웠습니다. 활동의 대미를 장식한 무형문화재 종목 조선족 농악무 전시공연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대련 관광객 리나입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관람하고 많은 무형문화재 종목 체험을 했습니다. 막걸리와 찰떡을 먹어보고 종이 등동도 만들고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어 너무 영광입니다. 연길시 문화관 부관장 김춘영입니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길의 깊은 문화적 저력과 조선족 인민들의 삶에 대한 사랑, 가물을 즐기는 민족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이 연길 조선족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직접 느껴보길 바랍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춘운 연변 꽃길 여행을 주제로 일련의 몰입형 문화 활동을 내놓아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1층 대청에서는 무형문화재 탁본, 활자 인쇄, 전통 투고 등 체험 종목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련영 관광객 애시문입니다.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문화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젊은이들이 인쇄술의 힘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연변 박물관의 5.17 계열 활동은 풍성한 내용과 다채로운 볼거리로 관람, 경청, 감상, 교류, 견학 등 여러 차원을 아울렀습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양부 해설은 조동설입니다. 5.17 기간 우리

0: 일절 기간 우리 소 각 소학교 학생들로 모아진 진달래 포배팀이 현장에서 정체로운 민족 가물을 선보이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 꼬마 문물 복구사 견학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여러 시간대에 전문 해설원과 붉은 넥타이 자원봉사 해설 및 자체 AI 관람 안내를 배치한 동시에 틱톡 클라우드 생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의 봄을 만나보세요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과 결연에 있습니다. 방안에 따라 전주 8개 현시에서 총 200개 외지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이 가정들은 현지에서 선발된 가장 아름다운 가정 또는 민족 단결 시범호와 일대일로 결연을 맺었습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4월 28일 5.1 국제노동절 경축 및 전국 5.1 노동상 표창 대회를 소집하고 2026년 전국 5.1 노동상 표창에 관한 결정을 공부했습니다. 총 3,024개 전국 5.1 노동상이 수여된 가운데 우리 조에서는 4개 집단과 3명 인물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중 더문 출입경 변방검사소가 전국 5.1 노동상장을 받았습니다. 이 묵직한 영예는 변강에 뿌리받고 76년간 국문을 굳건히 지켜온 이 대우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며 변방수거와 발전봉사, 민족단결 등 사업에서 이룩한 탁월한 공헌에 대한 충분한 긍정입니다. 1950년에 설립된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는 세종국 창립 후 제1진 변방검사소 가운데 하나로 두만강반에 위치했습니다. 국가에서 북쪽으로 개방하는 관건적인 절점 통상구이자 연변 대외 개방의 최전선 창구로서 이곳에서는 도문 통상구 철도와 도로의 이중 운송 통로에 대한 변방 검사 임무를 수행하며 저국의 동쪽 관문을 지키는 견고한 병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6년 내 한 세대 또 한 세대 변방검사소 민경들은 붉은 혈맥을 이어오고 변방수호 정신을 전승하며 시종 국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변방검사처 부처장 최림입니다. 우리는 통상구 실제를 입각해 1실 5대의 새로운 경무 모식을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5개 구역 연합방위, 다중경찰합동근무, 다국 공동치리의 예방통제체계를 구축하고 다방면의 연합검사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해 공문 통상구에 립체화된 안전방어선을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안보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고 각종 관리 통제 조치를 세분화했습니다. 전속돼서부터 지금까지 50여 차 중대 안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각종 위험 우환 200여 건을 성공적으로 해소해 공문 변경의 안전 장벽을 견고히 쌓았습니다.
1: 坚决筑起国门边境安全屏障。
0: 통상구 개방의 제1 창구인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시종 직능에 립각하고 대국에 봉사하며 지방 발전 전략에 깊이 융합해 연변 개방과 현역 경제 도약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4대 지도원 리기입니다. 우리는 애시하고 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정치처 주임 윤국입니다. 공문 플러스 학교 플러스 사회 협동 육성 모식을 적극적으로 내오고 특색 견학 교양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동시에 주둔지의 여러 단위와 공동 건설 협력을 심화하고 민족 단결 선전 교양을 폭넓게 전개했으며 다양한 주제 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두만강반에서 민족 단결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76년간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총성을 도치로 실천을 노로 국문을 지키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심을 모으는 실천 속에서 중림을 용감히 짊어지고 예의진취해 왔습니다. 이들은 연변 지역 안전, 안정의 수고자이자 고품질 발전의 선두병이며 더욱이는 민족 단결의 마음 있는 달입니다. 검은 출입경 변방검사소 당위 서기고 소장인 현우입니다.

0: 우리는 이번에 전국 5일 노동상장을 받은 것을 새 기점으로 더 높은 표준과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작품을 견지할 것입니다. 시종 게을리하지 않는 정신 상태와 거침없는 분투 자세를 유지하며 국민 통상구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하고 주둔지 경제사회의 높은 수준 개방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변방검사의 지혜를 기여하고 더 많은 담당을 보여주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춘이었습니다.
1: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2: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1: 연길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길을 건설합시다.
2: 연길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3: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은 여기에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골, 꽃과 꾀꼬리 노래가 가득한 따스한 봄, 아이들 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연변의 봄을 상큼한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저 푸른 산골 마을에 있네. 여기엔 빨간 꽃 피고 푸른 풀 자라며 노래하는 꾀꼬리도 있다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빨간 꽃을 보고 푸른 풀도 보고 노래하는 꾀꼬리도 보았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꾀꼬리도 봄 소식을 알리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0: 화장실도 마련되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할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한하나 작사 김미란 작곡의 봄의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사계절의 첫 시작을 알리는 봄입니다. 올 한 해에도 싱그러운 봄 기운을 받아 희망과 정열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배소윤 작사, 황영하 작곡의 봄길 보내드립니다.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범은 정열의 계절 사랑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이어서 서영근 작사 장서홍 작곡의 사랑의 봄노래 자미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은 많은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쁜 꽃이 피어났으면 좋겠죠. 이어서 재관석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새희망꽃 피는 봄 보내드립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만물이 생기로 넘치는 봄, 모든 생명이 활기를 띠는 봄입니다. 이어서 자명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봄날의 약속, 도명일 로엘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요즘입니다. 이어서 이문숙 작사 백희남 작곡의 연변의 봄이 오면 준비했습니다.

사계절의 첫 스타트선을 밟으며 향긋한 내음을 발산하는 봄날입니다. 봄아씨가 살금살금 우리 곁에 다가왔죠. 겨울에 두터웠던 옷을 벗어버리고 얇은 옷차림으로 나가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어서 박명일 작사 지혜선 작곡의 내 고향 봄 소식 보내드립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 연변 노래가 저와 함께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가요들과 떠난 멜로디 여행 어땠는가요? 올 한해에도 싱그런 봄기운을 받아 희망과 정열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의관. 방송의 문의전화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네, 오늘도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두대에서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상강중리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상강중리관에서는 개업 10주년을 기념하며 고객분들께 보답하고자 서장의 동충하초 제약공장과 함께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9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4곽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398원 가격의 건강 선물 세트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요. 방송의 문의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시킨버 동충하초 균분은 국제 최신 추출물 기술을 융합하고 또 한층 발전시킨 가장 선진적인 생물효소 분해 발효 기술을 이용해서 천연적이고도 신선하고 희귀한 이런 서장의 동충하초 추출물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가는 이런 모포균을 재배한 후에 새로운 생물 접종 방식으로서 인체 내에 소화 분해가 잘 되고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종양이 큰 분자를 소분자 활성화 물질로 전환시켜서 제조한 황금 분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이 생산 기술이라든가 예, 품질 표준이 각국과 규정 도달했고 보조제라든가 첨가제가 없는 이런 유일하게 국가 기업에서 생산한 순동충하초 모포균 발효 분말입니다. 42날 좋은 이런 심층 액체 생물 발효 기술로 제조한 고과학 기술 산물로서 한 그램의 약효는 100g의 원약제의 약효와도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생물 효소로 분해하고 발효시켰기 때문에 약효가 아주 강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예, 이 한 봉지에 보면은 3g의 용량으로서 충분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많은 환자분들에게 효과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예, 많은 이런 효능을 갖고 있으면서 이 유효 성분의 추출률이가 100분의 99%에 도달합니다. 예, 때문에 약효도 빨리 나고 흡수률도 높고 부작용도 없고 전통약에 비해서는 약효가 30배가 더 강합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 치료에서 양생복원하고 무병장수 효과를 동시에 발휘해서 인체 생체 기능도 조절하고 체내 생체 환경을 균형시켜서 인체가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진귀한 이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제조 과정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흡수률도 높고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동시에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서 우리 중국이 동충하초가 가장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장이 동충하초가 토질이라든가 기후 등 이런 자연 환경이 가장 적합하고 품질도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이미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의 양리적 효능에 보면은 면역력 증가시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효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항피로, 예, 이거는 우리 많은 분들이 냄새가 있거나 병이 오래 시달리다 보면은 자꾸 피로하지요. 맥이 없지요. 이런 맥이 없는 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또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항스트레스 작용도 있고, 항암 효과라든가, 예, 그리고 간을 보호하는 효과 외에도 폐하고 신장을 예, 보호하는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0: 로 보면은 해발이가 4,000m 정도 이런 고산지대에서 채취하는 아주 희귀하고도 귀한 고가의 약재로서 약품 중에 황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황금충초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일반 버섯과는 다르게 곤충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아주 귀하고도 특별한 효능을 갖고 있는 약용 버섯으로서 인삼하고 로경 등 이런 3대 명약 중에 하나이고 인체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보약 중의 명약입니다. 동충하초는 여러 가지 중요한 효능도 갖고 있고 불로장생이 비양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약품 중에서도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명약으로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효시킨 동충하초 균분은 폐하고 신장이 허해서 발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혹은 기침하고 천식, 각혈이 있거나 허리와 잔등이 시큰거리고 아픈 등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 데는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발효시킨 이 동충하초 균분은 좀 심한 운동으로 운동원들이거나 혹은 장기간 과도한 육체적 노동으로서 지친 몸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데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서도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쓰시고 우리 여러 가지 심내혈관 질환이라든가 관절 질환, 그리고 만성염증이 있는 환자분들도 아주 좋은 이런 개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지금 이 저 동충하 저희 발효본에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유행성이 있어가지고
0: 네.
2: 머리가 빙하고 경련이었고 그리고 뭔가 신장도 조금도 그리고 숨차고 해. 방점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이거 또 미 소화도 잘해야 돼.
0: 네.
2: 무릎 관절도 아프지. 전립선 비대에서는 소변도 잘해야 하지. 여러 가지를 좋지 않은 게 많을 텐데 이 동충하초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그래 우리 집에 놓친데 또 미 소화해야 되지, 변비 오지. 그래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았는데 우리 같이 쓴 데 이 효과 좋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 우리 하동 쓰러올 때 안과 써가지고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예, 지금이 우리 상강중리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큰 우대 활동 진행합니다. 6곽 사시면 5곽 드리고 9곽에 12곽, 18곽에 24곽입니다. 이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명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우리 둘이 쓰길래
0: 그래서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발효시킨 동충하초 균분은 우리 이렇게 노인분들 많은 여러 가지 질병 이제처럼 전립선 질환도 있고 심내혈관 질환도 있고 항상 힘이 없고 이런 분들이 쓰시면은 아주 선명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원약재 효능에서 신체의 활력하고 정신적 에너지 바로 정력을 동시에 증대시켜주는 효능을 갖고 있는 최고의 강장제이기 때문에 지금 노인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다른 약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효과로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체의 활력을 주면서 마음도 차분하게 해주고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이런 효능이죠.
1: 네.
0: 그래서 지금 우리 노인분들을 보면은 지금 육체만 문제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저하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신경도 약해지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절약되는 이런 분들도 발효시킨 이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 하천

0: 는 안전하고도 부드러운 성질을 갖고 있어서 허약 체질이 환자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 상태와 질병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처방할 수 있는 이런 약제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예. 저도 이 동화처럼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네.
2: 저는 이렇게 땅고가 다 있었습니다.
0: 네.
2: 고혈압, 고혈증, 고혈당.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도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이 약을 많이 썼지만 효과가 없어서 마지막에 고소하천 먹었습니다.
0: 네. 예.
1: 여보세요?
2: 아, 이렇게. 조절이 잘 되고, 예.
0: 네.
2: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맥이었고, 식은 땀이 나던 것도 예, 잘 되고.
0: 네.
2: 이런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0: 예.
2: 그래서 예,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0: 예.
2: 원래 이렇게 혈당이 고르지 않아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종합주의 와가지고, 예, 막 사지게 예, 절이고, 갈았고, 예, 모르 하루에 얼마 마시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혈당도 돌이 잘 되니까,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 이렇게 사지가 가려워서요.
0: 네.
2: 가렵고, 예, 이렇게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전처럼 그렇게 식사도 안 하고, 물도 별로 마시지 않고, 예. 사지 갈아가지고, 예, 긁어서, 예, 그래도 몸이 떠났습니다. 굉장히 지금 몸이 원 상태로 거의 회복됩니다, 지금.
0: 네.
2: 그래서 오늘 또, 아홉각 그냥 원도 활동도 좋고 하니까 아홉각도 사각도 나있습니다.
0: 예, 지금 예. 아홉각에는 열두 각을 드립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열아홉 각에 스물네 각이고,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활동이가 제일 큰 우대 활동이고 명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 활동이 끝나면은 연장하지 않기 때문에 2830066번에 인차 연계하십시오.
2: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동춘하 초발을 경부 먹는 환자입니다.
0: 네.
3: 예, 언제 한 1년 거의 먹고 있습니다.
0: 네.
3: 예, 이거 먹기 전에 제 심장이 대단히 나빴단 말입니다. 계속 후들후들거리고 밤잠 못 잤습니다.
0: 네.
3: 계속 이렇게 잘 때문에 식은 땀이 그래서 자꾸 나고, 예. 그 다음에 지나가고 오는 감기는 그냥 하고, 이게, 이내 좀 이 신경물란을, 예, 대체 고상 세게 했단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이 가슴이 계속 짱하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이, 그냥 이 소변도 거품이 나가지, 대변도 형태 없는 거 보지.
0: 네.
3: 약 많이 썼는데, 그게 효과 못 봤단 말입니다.
0: 네.
3: 이렇게 몇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나, 예, 이 사람 밤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니까, 예, 근이란 게 팍팍 돌아, 한 스무 곳이 막 돌아댔습니다.
0: 네.
3: 예, 그래서 모두 사람들이 나가, 뭐, 어째 그리 못 쓰게 됐어 하는 게, 그 말이 어째 듣기도, 뭐, 예, 슬픈지.
0: 네.
3: 예, 그러던 차에 이 동춘하 초 발효 견분을 먹어봤는데, 먹어보니까 확실히 이게 틀리긴 틀립니다. 해발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 물고기 돼 그런지 겨울에는 벌레, 여름은 불로 뭐 자관 어쨌든 이야기 좀 특이합니다. 좀 먹어보니까.
0: 네.
3: 예, 그래 이걸로 지금 이거 먹으니까 지금 내 손에서 말하던 이 증상들이 많이 지금 해결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0: 네.
3: 어떤 그 집안 지금 예, 괜찮습니다. 지금.
0: 네.
3: 예, 이게 이렇게 좋으니까 또 예, 활동도 좋지 하니까 예, 계속 먹으려고 이게 조금 더 배달받다고 그랬잖아요.
0: 네,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2830066번에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동충하수를 먹은 지 여전히 또 지금 여전히 반년 넘습니다. 먹기 전에 나 그냥 심장이 나빴어. 심장병이 있으니까 어산 어란다 어서나 심장 넣었습니다. 심장에서 그냥 심률이 그냥 90 초과하고 100을 90회까지 이러는데 100을 100, 120까지 이러고 수면 최산지 길 걸을 땐 헐떡거리면 하면 걸지 못해. 뚜루집이 3층밖에 안 되는 곳 올라올 때는 야 헐떡거리면서 올라오면서 3층도 몇 번 쉬어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서 야 다른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병원 약은 병원 가 검사하면 관식병이라지.

0: 40배에 대한 약도 좀 많이 먹었는데, 먹을 때 보지도 심은 데 해봤습니다. 예. 먹을 때 보지고도 인자 또 잡아라고 잡아라고 하던 게, 그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고, 이 동쪽 화초는, 그리 먹어본 사람들이 말하더라, 말을 이거 빨리 먹으라고, 이게 효과를 말하다. 그래 먹은 게 아닌 게 아니라, 이 심장이, 지금에, 벌써 얼마 안 먹은까지 벌써 심률이 정상을 돌아왔으니까.
1: 네.
0: 심률이 오죠. 그죠. 요즘에는 그 78에 80에 그죠. 요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숨이 그렇게 아예 참다, 지금.
1: 네.
0: 그래서 얼마서, 그리고 난 또, 심장도 하자들 보통 혈압이, 그러지, 혈압, 혈압 조절 어디서 그러잖아. 한 몇십 년 동안 그 혈압 먹음이, 그래 지나왔는데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 조절이 영상이 된다, 이게.
1: 네.
0: 예, 혈압이 그저, 요즘에는 그저 120에 그저 130, 별로 빠 148에 되고, 저혈압은 그 78에 85에 그저 정도. 그래 놓고, 야, 정신이 나고, 뒷꼬리 그리 아픈 게 아예 아프고, 영 좋습니다. 그리고 난 또, 이전에 경력이 영 나빴습니다. 시내 갈 때는, 그냥 시내 가서도 무서워서 알지 모른다. 이제 뭐, 그냥 그래, 세계나 적어가지고 가면, 적어가지고 가도 때 시간에는, 그때는 또, 무거운 싸가지고 그냥 그런 놓고 옵니다, 시내다가. 그러던 게 지금은, 기억력 영상하듯이, 신장, 혈압 조절이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어. 그래서 난, 이 동충 화초를 먹고 소리, 지금은 내 이 약은 정말 어느 약보다 별 특별합니다. 특별히 효과 좋습니다. 단 약에서 이런 효과를 못 본, 이 약은 그런 동충 화초를, 선수로 풀어볼까나, 이 고원지대로 4,500m 된 고원지대, 이 여름에는 화초로, 겨울에는 벌레로, 이래, 숙성이 잘 된 약이라 그런지, 또 서당약이 돼서 그런지, 영 효과를 좋고, 여러모로 좀 효과를 잘 보고, 나는 전문의 싼 게 좀 있긴 한데, 또 오늘 아홉 동 따고, 이 활동할 때 사면 좀 경주사기도 많이 설레갑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오늘 또 9번
1: 배달 받겠죠. 네, 28300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2830066번에? 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아, 안녕하세요. 네. 저도 지금 먹은 지 어선 1년 넘습니다.
1: 네.
3: 제 동네는 좋아가지고 지금 이 몸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머리 아파가지고 그냥 그게 이런 열조단 아예 분할이 없이 그냥 하면서 이랬는데 이것도 해결되고 좀 추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간에 이전에 했는데 치료를 아예 했는데 이 약 먹기 시작해서 타슴타슴 이제 좀 추가 더 나아지는 감이 납니다.
1: 네.
3: 이래는 뭐 이래, 서지도 오래 앉아 못 보고, 일단 그냥 이 올리 이래면 이 오른쪽 어깨 빡중앙부터 올리 그래면 대치 뻗어내서 머리 아프기 시작하면 그거 계속 이렇게 무슨 원인인지 이렇게 경출해 그런지 이렇게 그냥 머리 아프고 이랬는데 이거 먹기 시작해서 지금 이 머리 힝하면 아프고 이것도 이랬고 경추도 이없어지고
1: 네.
3: 그 다음에 위가 안 좋아가지고 밥을 다른 맘 먹고 조금만 먹으면 이 민지 끝에 그냥 그거 부딪히는 게 불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무슨 더 먹지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먹으면 끝에 지금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먹는 것도 조금 더 모두 괜찮고 그래서 아 이게 어쨌든 내게 맞는다. 내 이거 먹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자슴자슴 나아지니까 이게 내게 맞는 약이다. 다른 약으로 먹지 말고 다른 약을 세게 먹는다. 그래서 그냥 또 다른 거 싸먹고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거 먹기 시작해서 다른 약을 조금씩 먹게 됐다.
1: 네.
3: 그래서 이거 그냥 지금 먹는데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이걸 어느 다른 약을 먹을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1: 네.
3: 이 약을 얼마나 먹는지 모른다. 이런 게 이거 먹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차츰차츰 나아지고 정말 이게 동참화초 발효교회는 정말 사탕이다 이런 고원에서 고원비에서 삶이 여름에 하초도 먹기 힘드니 벌레들이 얼마나 신기한 식물입니까. 그래야 이게 이렇게 신기하니까 사랑게 되시기 좋게 정말 신기하게 정말 구세주입니다. 이거 먹으니까 이렇게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이 약이 내 몸에 맞는 게겠다 해서 내 지금 계속 먹는 게 앞으로도 계속 먹을 예상입니다.
1: 예, 지금 활동에 또 용 좋습니다. 예.
3: 예,
1: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수고하십시오. 예.

0: 주시죠.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나도 이게 저기 동충하터 좀 참여하자 그럽니다.
2: 예.
1: 나는 예, 기억력이 영 없습니다.
2: 예.
1: 기억력이 없고 그 다음에 눈이 지금 저 잘 보이지 않는다.
2: 예.
1: 아침에도 잠자리에서 한 시간 남아 있었습니다.
2: 예.
1: 눈이 보이지 않어요. 근데 이거 눈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 써서 좋습니까?
2: 예, 뇌기능 향상에 아주 좋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뇌신경전달 물질을 증가하는 성분도 있습니다. 기억력도 네. 향상시키고 예. 그리고 비타민 네. B12도 B하고 미네랄도 있고 이래기 때문에 네. 눈 피로라든가 눈 질병에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냥 쓰십시오. 쓰시면 그 눈에 맞은 이 여러 가지 면으로 다 효과 봅니다. 예.
1: 나는 써서 쓰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냥 오늘 잠을 하고서 내게 합당하면 내 싸자 그럽니다.
2: 예, 눈이 필요하다, 눈이 불편하다 하면은 예, 간도 예. 문제 있고 혈액순환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쓰면은 그러한 이런 예,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동시에 개선됩니다. 예, 쓰십시오.
1: 예, 예. 예. 네, 싸서 써보겠습니다. 예,
0: 네.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라 할 때에는 이 효소의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몸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 네.
3: 그리고 효소의 형성을 활발하게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2: 네.
3: 예, 그리고 동충 하초를 섭취하면은 효소의 재료가 되는 이런 아미노산이 채워지면서 또 생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서 노화도 막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2: 네.
3: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생활 습관 질병이 예방과 개선에서도 아주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 동충 하초에는 혈액 중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중성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암이라든가 생활 습관 질병 등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에 들어있는 이런 멜라토닌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 등 이런 정신질환을 개선하면서 심신건강 모두에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충 하초에는 아주 뛰어난 혈압 조절 작용이 있으면서 혈압 조절 효과는 이 높은 혈압은 낮춰주고 낮은 혈압은 높여주면서 온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2: 네.
3: 예, 그리고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어 당뇨병 예방 효과하고 고혈압 예방 효과.

0: 어떤 이런 성인병 예방하고 개선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신장이 섬유화를 막고 또 신장이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으면서 신장 장애 예방하고 보호 작용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다른 버섯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서 종양도 억제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자외선에 의한 유전자 DNA 손상을 완화시켜서 피부 암도 예방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이 또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일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있는 다양한 생리 이런 작용을 하죠. 우리 혈액 중에 칼슘이 부족하면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이 혈중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이 동충하초에는 칼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칼슘의 흡수율을 도와주면서 골다공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료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이어서 리영 작사, 안국민 작곡의 진달래 보내드립니다. 어여쁨을 자랑하고 있는 진달래가 생각나는 가요죠.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북병창과 대창노래 형식의 가요, 1970년대 창작된 최우철 작사 허은식 작곡의 꽃피는 우리 살림 보내드립니다.

남성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호방한 정서의 가요. 김동호 작사, 최홍률 작곡의 나는 기타를 타네 보내드립니다. 기타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남자의 모습. 참 낭만적인 생각이 들죠.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연변을 노래한가요? 김웅준 작사, 서초리 작곡의 연변살자 보내드립니다. 출연아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60년대 창작된 분배받은 햇살이고 샘터로 가네는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으로 되었는데요. 이 가요에서는 샘물터에서 쌀을 씻는 여성들의 명랑하면서도 낙천적이고 생기발랄한 형상을 잘 부각시킨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미소 작사 유춘섭 작곡의 고향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향기가 가득한 내 고향, 내가 나서 자란 추억의 향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강화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하천입니다. 첫 번째 곡은 최성수 작사 김미란 작곡의 쉼표 인생입니다. 마음이 쉼표처럼 잠시 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이 노래를 조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전홍일 작사 황영하 작곡의 연길커피입니다. 따뜻한 연길커피처럼 포근한 감정을 담은 이 곡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드릴게요.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대옥 작사 리령길 작곡의 세월을 당겨 버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록속의 아름다운 세월을 그리워하며 함께 시간을 되돌아보는 따뜻한 노래입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의 흥미란 작사 박광춘 작곡의 내 고향 시냇물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이 시냇물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노래한 이 곡에서 향수의 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미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라성도 작곡의 살기 전 우리 연민을 준비했습니다. 연민에서 사는 행복을 담은 노래로서 살기 전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리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입니다. 고향이 나팔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향수를 노래한 이 곡을 이상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우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기 입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골암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0: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에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우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뢰첩 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앞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우대 활동은 특별히 약에서 약도도 드리고 또 이 지금 세계적으로 형체를 보면은 약 자재가 비발에서부터 다 올라갑니다. 이래서 우리 이 오색 천연 용지는 재배가 아이되는 용지로서 점점 우리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이런 그 추구가 높아지면서 아주 그 긴장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약이 그 물량이가에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좀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올절 우대 활동이가 좀 셉니다. 5곽에 4곽을 더 드리고 10곽에 12곽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자문하시고 우대 활동 참가하시면 드리는 이 신나우트라는 이런 첩이 있습니다. 반사고고약을 첩이라고도 부릅니다. 혈압이 높거나 그 다음에 가슴이 항상 답답하거나 특히 우리 관심병이 있으면서 뒷가슴이 자꾸 키우는 사람들이 어깨박죽하고 어깨박죽 그 중간으로 해서 자꾸 그 키우는 사람들 이게 딱 골가병뿐만 아닙니다. 관심병이 있는 사람들이 반사통이 뒷잔등이 키울 때 맞습니다. 이제 그 부위를 해서 그리고 앞에 와서는 우리 가슴뼈 그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단중쇠라고 있는데 이게 심포징이 지나가는 경락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붙여도 되고 아픈 곳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근육이 뭉치거나 이런 걸 다 풀어주고 경각을 열어주는 반석고고약이기 때문에 이 두통시 드리는 반석고고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증송하는 선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봐도 볼게 아닙니다. 아주 그 효과가 좋습니다. 부치문이 써보고 효과 좋으면 더 사셔도 되고 일단 이번 우대 활동에 약도 약을 더 드리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말석고고 약도 두통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앓게 돼 있습니다. 그 앓게 된 질병 중에서 우리 현대 의학으로서 현대 기계 의학 그 기계 검사로서는 잘 검사해 내지 못하는 이런 경각 막힘이라든가 신경성이라든가 이런 기혈 부족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은 현대 의학에서 우리 진단이 아예 나옵니다. 그리고 눈이 자꾸 마르는 사람들, 잠이 아예 온다는 사람들, 머리가 어지럽다는 사람들, 특히 이 심줄문란이 생기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사람들. 이렇게 숨이 찬다 할 때는 우리가 검사해보면 심장에 있는 관성동맥이 거반 70% 막혔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나도 지금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간열이 좀 센지 그냥 눈이 늘상 뿌옇게 보이고 깔깔하고 많이 건조하고 뭔가 건조하고 피 많이 됐습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 연기 감고 하고 먹은 후부터는 지금 효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효과 빠르더라 이거 먹으니까 나.
1: 네.
2: 먹어서 한 20분 안 뒤에 먹으니까 벌써 얘 눈이 빤하게 보이고.
0: 네.
1: 네.
2: 그리고

0: 튀겼던 것도 많이 깔아놨습니다, 저는.
1: 네.
0: 거기다 드문드문 소변이 또 자꾸 새고, 급하고 상기형 견디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견디 일정상도 지금 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변은 참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건 항상 기운하고, 어느 하루 남의 정신이 살짝씩 뺏겼습니다. 견디 요즘에 그래도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납니다.
1: 예.
0: 예, 거기다 또 소화도 안 돼서, 그냥, 예, 배가, 이렇게, 그럼, 그냥, 부딪하고, 그리고, 예, 조금 먹어도 뱀비 자꾸 생겼댔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뱀비 해결돼서 너무 좋습니다.
1: 예.
0: 그래도 뭔가 뭐, 먹다 먹어보고, 계속 먹어보니까 정말 냄새 많은 이야기 좀 좋았습니다.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1: 예.
0: 그리고, 비익히로든 이야기지, 뭔가 뭐, 뭔가, 올해,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이니까 내가 지금 계속 먹자고 그랬는데 이제 부작용 없을 때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1: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잘 그리고
0: 예.
1: 흡수가 잘 되는 약이기 때문에
0: 예.
1: 쓰게 되면 이런 효과 잘 본
0: 예.
1: 계속 쓰십시오.
0: 예, 계속 그렇게 배다 오늘 배가 받아서 쓰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은 항상 그 병원에 가서 좀 진단하고 치료해보자 해도 진단이 아예 나오고 그런데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은 두근 닦거리고 눈이 이제 쫓겨온 것 같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이게 제일 바쁩니다. 조금 뭐 일을 해보자면 숨이부터 차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 우리 그 이 연기 광고복약을 쓰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3: 이 광고복약을 저는 한 이제 1년 다 썼습니다. 저는 이제 이 1년 동안 써보니까 해마다 그 봄이 눈이 그서 어떻게 피곤하고 눈알이 깜빡대지, 그거 미스리, 그거 자꾸 내려온다 만다, 대낮에도 그거, 눈부분 그거, 쑤지 뭐, 잘때 자서 일어나겠는데, 일은 못 하겠습니다. 그 눈 떠야 일을, 굉장히, 작년부터 먹으니까, 나 작년에도 그러하더니, 어린 까짝 이렇습니다. 이 봄에, 이야기 하여튼 간행이 좋습니다. 맥도 나지, 피부도 좋아지지, 제일 감기에 아이 온다. 이하고 뭐, 감기에 걸리고 죽지고, 그 다음 혈압이 올라이 간다. 나 원래 혈압이, 높진 않고, 이렇게 혈압약은 먹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이렇게 민감함을, 이렇게 신기해서 민감함이, 마음이 좀 불참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니까, 이야기, 혈압약 공제를 잘할까, 약이 영 좋다 말입니다. 맥이나 밥 잘 먹지. 그래, 네, 이번에 우리 했더니 아주 영 좋은데, 적게 써도, 그, 부러웠다. 지금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1: 그래. 맞습니다.
3: 예, 그래.
1: 습관 싸든지 감독님.
3: 예. 그래, 네, 여러분, 우리 하여튼, 그, 어쨌든, 나는 계속 이해하고 계속 먹길래 해서, 이번에 또 싸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시죠. 네,
3: 거기다 싸놔도 됩니까?
1: 싸놔도 됩니다.
3: 예, 네, 알겠습니다.
1: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때문에 우리 평상시에 그렇게 진단이 없고 치료 방법이 없고 또 치료해도 이 약 먹으면 뭐 혈압약도 싹 끊고 세상에서 제일 최고 약이고 이런 과대선전이 들어간 약도 써봤는데 아예 혈압약을 뭐 끊는 것 같으라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전보다 혈압약을 더 가량해서 먹어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자부름이 아예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좀 더 하단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저도 영지기관 고백 쓰고 있습니다. 저는 네. 면역력이 낮아서 개월마 네. 되는 곳에 감기에 기침해서 그 병원에 가 댄디 하야 낮았습니다. 근데 네. 이거 먹은 다음에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감기 술 걸리지 않습니까?
1: 면역력이 높아지는 게 알겠습니다.
4: 네, 이게 또 밤새에 또 닫았으면 하루 종일 계속 반대 무슨 그래가 잠을 잘 수 있어야죠.
1: 예.
4: 이거 먹은 다음에 많아야 한 번, 어쨌든 보지 않고,
1: 예.
4: 이게 또, 화도 또 잘 됩니다. 화가 이제 밥 얼마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또 화도 잘 되고, 예. 제가 파동이 또 심해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예. 그런데 이, 혈압이 온정되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고, 예. 그리고 예. 심한, 심한 변비도 있어서 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봤는데 지금 그저 딱 한 번씩 보니까, 예. 이것도 좋고.
1: 예.
4: 간이 또 좋습니다.

0: 항상 간이 안 좋아, 항상 내겠고, 그랬더니, 간 수지도 정상이 되고, 그리고 또 허리가 아파서, 뭐, 무슨 거.
1: 네.
0: 결혼 후부 때마다 어쨌든 아파, 허리 아파, 이게 몸 움직이니까, 근데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낫고.
2: 네.
0: 네, 어쨌든 이게 한 가지 약을 좀 여러 가지 병도 좋습니다. 이번에 활동하니까, 네. 이번에 열과 싸서 계속 실내에서.
2: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2: 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진단이 안 나오고 나는 하대로 계속 아프고 치료해도 또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효과는 별로 없고 이러던 분들 우리 연기강구복액을 추천드립니다. 예. 항상 이 발뒤축이라면 아픈 사람들 조금만 뭐 잘못이라도 발뒤축이 아프거나 누워 잘 때도 심지어 발뒤축이 아파서는 잠에서 깨나게 되고 장단지가 지올라고 다리가 뻣뻣하고 입은 마르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는 어지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그 다음에 또 혈압은 혈압대로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분들 보면 가슴은 답답하고 약을 쓰는데 효과 없다 이럴 때 우리 연기 강구복액 선택하십시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제가 연기 강구복액 어려운 시간 묵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2: 네.
3: 이해가 나빠서 잘 안 되고 밥을 먹지 못하니까 맥이 없어서 생각해보게 소가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지금 맥이 나고 소변이 자꾸 저리고 아파서 밥을 마시 못했습니다.
2: 네.
3: 그런데 지금 저기 살을 자꾸 줄어들고 지금 컴퓨터이 많이 나서 준다. 다음 잘 갈까 다 피해난 정신난다.
2: 네.
3: 그리고 혈압이 바람이 치네. 눈꽃에 많이 했습니다.
2: 네.
3: 그러다가 저 이 약을 먹은 게 지금 정상이 되니까 여기 지금증도 해결되고 머리 흐리고 불통하던 것도 많이 났고 이렇게 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좀만 살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3: 예, 그리고 간이 안 좋아 그런지 눈이 부연에 잘고 있지 않던 것도 지금 많이 맑아진 감이 나고 예. 물이 아파서 기뻐하는 것도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2: 예.
3: 이 약을 먹어보니까 예, 15시로든 약이고 어제금지가 들어가고 구복액에서 흡수도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가 좋아서 예. 지금 먹고 먹을 수 있어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그렇죠.
3: 예. 그래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는데 또 방송 들어보니까 이 약값이 좀 오른답니다. 예.
2: 예. 5절까지만 이우대하지.
3: 예. 그래서 또 이 약이 지금 조금 있는데 이제 약값이 오른다니까 안 맥혀서 위해서 이 5절 우대할 때 정말 이 약을 좀 배달 받다고 보다니.
2: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수고하세요.
1: 네. 말씀 주시죠.
2: 이래서 우리 연기 입간구복액을 보면은 그 효능에다 똑똑히 박혔습니다. 심질문란이 있고 이 신지라는 게 중에서 말하는 신지가 우리 서에서 말하면 심질문란입니다. 심동과소 그다음에 그 쪼버 황찬 이런 많은 이런 심질문란을 중에서는 신지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치도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거. 그 다음에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깔깔할 때 쓰라고 똑똑히 밝힌 약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4: 네. 네.
2: 높이 얘기를 하죠.
4: 네. 네. 소리 안 들렸습니다.
1: 네. 라디오도 꺼주십시오. 네.
4: 듣기 되니까.
2: 얘기를 하셔.
4: 아, 그 뭐 깬지 잠이 들어갔는가 물어보는.
2: 아, 잠이 아이 들어갔고, 천년 다섯 가지, 용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 외에도 경고람이라든가 구기자랑가 들어가고, 잠은 아이 들어갔습니다.
4: 아, 그렇습니까?
2: 예.
4: 네, 알았습니다.
2: 치료 잘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원래는 물어보는 보실 분들은 자기 증상부터 어떤 증상이 있다 하면 이야기하면 좋은데 너무 목소리가 낮아서 또 물어는 알 봤는데 일단 이 약은 혈압이 높은 사람들 심동과속 심

0: 유물란 있는 사람들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잠도 안 들어갔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주로 우리 몸이 마르는 사람들 입이 마른다, 기관지가 마른다, 코안이 마른다, 눈이 마른다, 피부 마른다 이런 분들 특별히 효과를 빨리 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합니다.
0: 네.
2: 네, 몇 가지 답은 하겠네. 신경 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당시에 네? 신장 두 자라 연 사람이 먹을 수 있겠는가?
0: 신장 두 자라 한 사람들 특히 좋습니다.
2: 예. 아, 이렇습니다.
0: 예, 그 두 자를 했다 할 때는 피가 혈지 높든 혈점도 높든 피가 걸어져서 그다음에 혈관이 굳어지고 좁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 약은 혈액을 맑게 정혈, 보혈, 정혈하는 약이기 때문에 주자한 분들은 또 특히 그 안에다 주자를 여놨기 때문에 혈관에다 꼭 잡아야 됩니다.
2: 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에 있어서 혈탄이 높은 게 도움이 있습니까?
0: 혈탄이 약 잡으면 내려갔다.
2: 아, 내려갔거든요.
0: 용기가 혈탄을 내려오는 작용합니다.
2: 아, 그 다음에 네. 근데 보시니까 심혈석이 다수 생기니 체질이
0: 예.
2: 심혈석 빼도 또 생기, 또 생기 이런 데 도움이 있겠습니까?
0: 아주 큰 치료 효과가 있죠. 그 주자를 였던 거하고 심혈석하고 환자번호는 비슷합니다. 피가 걸기 예. 때문에 그 결석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예. 진득진득하기 때문에 이 약을 잡으면 그것도 많이 작아집니다.
2: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시오.
0: 치료 잘 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손백세화는 30종이나 되는 진귀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화는 종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이론에 근거하여 건비 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출,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백사, 산수유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의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에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소양, 소회향 등 약재로 조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국, 우슬, 토별충, 상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약품입니다. 판매 지점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나는 예순 백세환 쓰는 환자입니다. 이 약을 복용하고 예, 그 간 수치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내가 예, 이전에 시병원에 입원해서 예, 그 아내가 둘이 다 올라가 환자를 가지 않아서 내 도름 출원해서 그래서 병원 약을 써서 수정돼 선생님 강의 듣고 예, 이 약과 그 영지 그 약을 두 가지 같이 복용한 결과에 다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 그 당뇨도 재보니까 어떤 유기든 시킬 것도 이제 된다 구성원했더니
0: 저는 아주 좋습니다.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4: 예, 그래서 예,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야, 선생님 소원약을 아들에서 감사합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이 약은
0: 예, 이 약은 빼놓지 말고 계속 쓰십시오. 예? 이 약에 간선을 같이 도와주고 간선이 문제를 치료하는 30종이나 되는 약이 들어가나서 예? 이 노충룡이라든가 우리 백작 출이라든가 다 간세포를 재생하는 약이 돼서 이 약을 해서 원래 한 날에 두 번인데 한 번 더 가량해서 세 번 쓰셔. 그게 낫습니다.
4: 아, 네, 알았습니다. 예.
0: 예. 예. 간이 나쁜 사람들 약은 많이 써도 안 됩니다. 예.
4: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그래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 순백시환입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순백시환에는 30종이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약재가 들어가서 30

0: 정의학이 만들어진 비위를 위주로 비위하고 콩팥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물론 30종이 들어가면서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다 잡아주고 그 기초의 기초인 비위하고 콩팥이 치료에 중점을 둔 약입니다. 30종이나 들어가면서 비위나 콩팥이 문제점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약 효과가 확실합니다. 특히 비위하면은 우리 비장하고 위를 다 말합니다. 비장하고 위하면은 소장, 대장, 취장 이게 다 포함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나도 예순객 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난 어제 혈압도 들어가 사람들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맥박도 높았다 나 빨리 뗐다고도 늦게 뗐더니 그냥 골이 아프고 정신이 안 나쁜다고 무슨 세상인지 모르고 살았나 그랬고
0: 네.
2: 밤에 잠도 안 오지 꿈도 안 해지지 꿈 깨지에 무슨 좋은 꿈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도 꿈 끼고 나면 그래도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 이런 꿈 그냥 깼다 다릅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무슨 백상을 쓰면서 했더니 이런 세상을 좀 살아주고 심장이 그렇게 심장이 불충을 부르던지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낱낱 손이 차고 나오려고 이랬던지 그런 중에 소화가 되게 해서 나는 밥을 잘 못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먹을 거예요. 소화되는 게 좀 많이 나아져가지고 지금 밥을 잘 먹습니다.
0: 네.
2: 밥을 잘 먹을 맥이 나지. 관절도 그저 나빠갖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계속 비어도 조금 많이 나아져서 지금 집안에 이렇게 해도 좀 편리합니다.
0: 네. 아니,
2: 예. 그리고 또 사전 차수다가 그것도 사전은 자주 봤지. 그래서 사전 차수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지금 많이 봤습니다.
0: 네.
2: 그래서 내 약도 계속 쓰려고 여자수가우담 대장을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0: 순백신만 쓰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를 잘 본다. 그리고 약을 쓰고 모두 효과 없다 하는데 이 약을 쓰고 어디를 효과 봐도 효과 본다. 30종이나 되는 중기한 약재가 들어갔으니까 확실히 효과를 보는데 특별한 약이 맞습니다.
2: 예, 그래 효과가 좋습니다.
0: 계속 씁시다.
2: 예, 쓰겠습니다. 그냥 15가지 배달 받으려고
0: 예. 건강하십시오.
1: 그래요.
2: 건강히 계십시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비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말 이 끝도 밑도 없습니다.
1: 네?
0: 비위라는 거는 좀 우리 중에서 말하는 비위는 범위가 좀 광범합니다. 다 우리 서유에서 말하는 비장만 아니면 비위가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비위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한 데는 소화만 아이되면 이게 비위 문제인가 하지만 사실 우리 비장을 비롯해서 이 소화계통에는 많은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특히 장도에 제가 전번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나보나 세계적으로 보나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의학이 아버지다 이럽니다.
1: 네.
0: 의학을 제일 먼저 창시한 분이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체의 70% 이상이 면역세포는 장도에 붙어있다고 합니다. 장도가 건강해야 우리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위장도가 아예 건강합니다. 왜서 아예 건강한가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이 갑니다. 우리 먹는 쌀 고기, 이 쌀 보시오. 옛날에는 논밭을 바라다 보면은 저는 농사는 못 지어봤지만 지나가고 오고 보면 논밭에서 사람이 없대서 김은 맺지 했을까. 근데 그래도 돌피도 많이 자라 있고 풀도 있고 근데 지금은 논밭을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피라면 이런 거 볼 수도 없습니다. 돌피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 뜻인즉 풀을 없애는 농약, 비료 이런 쌀도 이런 거 먹는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농약이 나오고 이러면서 과일이더니 채소도 다 이렇게 재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 쌀, 채소, 과일, 심지어 돼지고기. 돼지고기도 지금 연세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전엔 집집마다 한 마리씩 길러서 한 1년씩, 10달씩 돼야 이거 밭에서 이 우리 식용으로 가능했지 않습니까? 지금 넉 달을 초과해야 한답니다.
1: 아.
0: 예. 그리고 벌써 몇 달이 되면은 거기에다 이렇게 주사처럼 왕봉장 같은 물약을 깨서 사료에다 먹인답니다. 뭐인가

0: 객소라 말이야.
1: 그렇죠.
0: 빨리 자라는 객소. 그래서 지금 돼지고기도 보면 여기서 하들하들한 게 그 즐기지 않습니다.
1: 네.
0: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객소가 들어간 거 우리 직접적으로 아이 먹어도 객소 들어갔냐가 아이 먹어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객소로 많이 먹게 됩니다. 그 다음 달기 닭도 그렇답니다. 달걀이라는 게 이게 달걀 한 이틀을 알아놨고는 한 날 쉬고 이렇지 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떤 닭들은 양계장에서 자라면 한 날에 두 번 났습니다. 그래서 객소를 먹인다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보면은 소학교 학생들이 9살, 10살 되는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생리가 옵니다.
1: 네.
0: 많습니다.
1: 그렇죠.
0: 왜 그런가? 이게 객소가 먹으면서 달걀을 낳게 하자면 여자 객소를 먹여야 된다 말입니다. 에스트로겐이.
1: 네.
0: 스지수를 먹인다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많은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위가 상대적으로 나빠지죠. 이렇기 때문에 순백세화는 꼭 필요한 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1절 이후 가격이 인상됩니다. 가격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4월 30일 2026년 전조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성당위 성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과 최근 소집된 중공장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신심을 견정해하고 정력을 유지하며 기세를 몰아 난관을 공략해 사업 전망성과 예견성, 유효성을 확실하게 증강하고 경제 안정 속 장성, 안정 속 질 제고의 량완 태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함으로써 2, 4분기 경제 운행 조동전을 잘 치러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조 경제 운행 정황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조 통계국, 조 상무국, 조 재정국, 조 발전 및 개혁위원회, 조 공무 및 정보화국, 조 농업 농촌국 주요 책임자들이 1, 4분기 경제 운행 정황과 1월부터 4월까지 예측 분석 정리를 촉진하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킨 데서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 속 장성, 공업 경제의 질 제고 효익 증대,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의 안정 장성이라는 양호한 태세가 나타났으며 1, 4분기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2, 4분기는 동북 지역 경제 사업이 전면적으로 힘을 내고 속도를 다그치는 황금기입니다. 전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선율로 확고히 견지하면서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정책 실시를 1층 다잡고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취업, 기업, 시장, 얘기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경제발전의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하고 2, 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잘 치러 한해 경

0: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데 견실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건설을 단단히 다잡아야 합니다. 대상건설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고 요소 보장을 1층 강화하며 산소에너지 축적발전 삼협건설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연길공항 이전 건설, 훈촌 방천 고속도로, 왕성 목단강 고속도로, 활용 명남 수리 중추 공사 등 중대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동하고, 연길 지능형 승강기 조립 완성품 제조, 훈촌 석일 청정 에너지, 도나 민덕 생물 대두 이기, 도문 광락 중남물 첨가제, 활용 상황 정밀 심층 가공, 왕성 승호 신소재 산업단지 2기 등 봄철 새 착공 대상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훈촌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연길 커시안 공장 건물 확장 건설, 도문 가화 신소재, 활용 호태 의약 중간체, 룡정 비암 성경 등 계속 건설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도록 추동하고 1년에 수로망, 물류망, 연산망, 도시 지하 도관망 등 중대 기초시설 대상을 기획 비축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견실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점 업종에 존재하는 문제를 참답게 분석 연구하고 용자 연결, 생산 판매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하고 생산 능력을 충분히 방출하도록 추동하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 경영 규모를 확충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발전해 통계 범위에 포함되도록 도우며 곤란 기업이 발전 난제를 해결하고 경영 곤경에서 벗어나게 조력해 양질 봉사로 기업의 안정 운행에 조력하고 공업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추동해야 합니다. 큰 힘을 들여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식사, 숙박, 출행, 쇼핑, 오락 전사설 소비권을 정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주유카드 증정, 주택 구매 시 가전제품 증정 등 련동 전경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대형 상가, 백화상점 기업이 판매 촉진 혜택 활동을 전개하도록 인도하며 가사봉사기업의 봉사사슬 확장을 지지하고 음식, 소매 등 분야 기업이 연변축구리그, 동북축구리그 등 경기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조직해 소비시장 열기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소비잠재력이 다그쳐 방출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힘을 내 문화관광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새 수요가 새 공급을 이끌고 새 공급이 새 수요를 창조하는 내재적 논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길 1978 문화창의원, 새 수상시장, 도문 월청만, 룡정 해란대, 안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등 특색문화관광 대상을 하루빨리 완공해 운영해야 합니다. 인기 풍경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빛과 그림자 기술 등 디지털화 수단을 이용해 경영 모식 쇄신을 다그치도록 장려하고 로인 건강 양생, 꽃구경 나들이, 경기 체험 등 특색 문화 관광 모식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5.1절, 6.1절, 단오절 등 중요한 시기에 초점을 맞춰 더 많은 문화 관광 신제품과 새로운 놀이법을 내놓아 연변 문화 관광 열기가 더 높아지고 흐름이 더 커지며 머무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내 대외무역 규모를 확충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형세 변화를 밀접히 주시하고 재반 정책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며 해산물, 동정광, 중고차 등 중점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끊임없이 확충해야 합니다. 보세 창고 플러스 변경 창고 플러스 해외 창고의 협동 배치를 다그치고 기업이 판매 경로를 개척하고 더 많은 주문을 확보하도록 도와 대외무역의 규모 안정, 시장 점유율 안정, 장성 안정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1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의 봄을 만나보세요를 주제로 전국 각지의 200개 외지 가정을 가무의 고향, 레이의 고향 연변으로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닷새 동안 그들은 고적을 탐방하고 민속을 감상하며 미식을 맛보고 꽃바다를 구경하게 됩니다. 이를 2026년 연변주 꽃구경 시즌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관광 보급 시즌이 화룡시 진달래촌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광장에 농악무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상모 초리가 곱게 휘날립니다. 민속 씨름과 윷놀이가 번갈아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관광객 권성협입니다. 진달래 축제를 통해 일종의 혁명 정신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이를 더 잘 전승해 선배들의 정신을 영원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은 춘운 연변 꽃길 여행을 주제로 하고 꽃을 매개로 삼아 축제로 관광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은 붉은해 변강 비촌의 창작 60주년 계열 활동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화룡시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미식시식, 가족 견학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육성 내놓아 관광객들이 찬란한 봄빛 속에서 변강의 활력을 느끼고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추억을 남기게 했습니다. 연길생활 연길시 무형문화재 민속전시공연이 중국 조선족 민속원 연예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공연 현장에서 통소 연주팀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해 맑고 부드러운 선율로 조선족 전통음악의 우아함과 운치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이어 사공의 노래, 한강수 타령 등 고전 민요들이 연이어 이어지며 조선족 인민들의 삶과 소박한 정서를 노래했습니다. 조선족 북장단은 웅장한 기세로 북채가 오르내릴 때마다 힘찬 리듬을 만들어내며 민속원 상공을 메웠습니다. 활동의 대미를 장식한 무형문화재 종목 조선족 농악무 전시공연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대련 관광객 리나입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관람하고 많은 무형문화재 종목 체험을 했습니다. 막걸리와 찰떡을 먹어보고 종이 등동도 만들고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어 너무 영광입니다. 연길시 문화관 부관장 김춘영입니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길의 깊은 문화적 조력과 조선족 인민들의 삶에 대한 사랑, 가물을 즐기는 민족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이 연길 조선족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직접 느껴보길 바랍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춘운 연변 꽃길 여행을 주제로 일련의 몰입형 문화 활동을 내놓아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1층 대청에서는 무형문화재 탁본, 활자 인쇄, 전통 투고 등 체험 종목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련영 관광객 애시문입니다.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문화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젊은이들이 인쇄술의 힘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연변 박물관의 5일째 개열 활동은 풍성한 내용과 다채로운 볼거리로 관람, 경청, 감상, 교류, 견학 등 여러 차원을 아울렀습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양부 해설은 조동설입니다. 5.1절 기간 우리 수 각 소학교 학생들로 모아진 진달래 포배팀이 현장에서 정체로운 민족 가물을 선보이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 꼬마 문물 복구사 견학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여러 시간대에 전문 해설원과 붉은 넥타이 자원봉사 해설 및 자체 AI 관람 안내를 배치한 동시에 틱톡 클라우드 생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의 봄을 만나보세요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과 결연에 있습니다. 방안에 따라 전주 8개 현지에서 총 200개 외지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이 가정들은 현지에서 선발된 가장 아름다운 가정 또는 민족 단결 시범호와 일대일로 결연을 맺었습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4월 28일 5.1 국제노동절 경축 및 전국 5.1 노동상 표창 대회를 소집하고 2026년 전국 5.1 노동상 표창에 관한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총 3,024개 전국 5일 노동상이 수여된 가운데 우리 조에서는 4개 집단과 3명 인물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중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가 전국 5일 노동상장을 받았습니다. 이 묵직한 영예는 변강에 뿌리박고 76년간 국문을 굳건히 지켜온 이 대우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며 변방수거와 발전봉사, 민족단결 등 사업에서 이룩한 탁월한 공헌에 대한 충분한 긍정입니다. 1950년에 설립된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는 세종국 창립 후 제1진 변방검사소 가운데 하나로 두만강반에 위치했습니다. 국가에서 북쪽으로 개방하는 관건적인 절점 통상구이자 연변대회 개방의 최전선 창구로서 이곳에서는 도문 통상구 철도와 도로의 이중운송 통로에 대한 변방검사 임무를 수행하며 조국의 동쪽 관문을 지키는 견고한 병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6년 내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변방검사소 민경들은 붉은 혈맥을 이어오고 변방수호 정신을 전승하며 시종 국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변방검사처 부처장 최림입니다. 우리는 통상구 실제에 입각해 1실 5대의 새로운 경무 모식을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5개 구역 연합방위, 다중경찰 합동 근무, 다국 공동치리의 예방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다방면의 연합검사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해 공문 통상구에 립체화된 안전방어선을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안보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고 각종 관리 통제 조치를 세분화했습니다. 전속돼서부터 지금까지 50여 차 중대 안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각종 위험 우환 200여 건을 성공적으로 해소해 공문 변경의 안전 장벽을 견고히 쌓았습니다. 통상구 개방의 제1 창구인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시종 직능에 립각하고 대국에 봉사하며 지방 발전 전략에 깊이 융합해 연변 개방과 현역 경제 도약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4대 지도원 리기입니다. 우리는 시종 통상구 통관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예약 통관, 녹색 통로, 통관 시간 연장 등 7가지 편민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검사 조치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예약 검사, 정밀 검사, 신속 검사 기재를 완성해 통관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봉사 사실을 지속적으로 노려 상시적으로 다국 기업들의 물류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춰줌으로써 더 좋고 효과적이며 편리한 통상구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시종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여러 민족 대중과 서로 도우며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정치처 주임 윤국입니다. 공문 플러스 학교 플러스 사회 협동 육성 모식을 적극적으로 내오고 특색견학 교양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동시에 주둔지의 여러 단위와 공동건설 협력을 심화하고 민족 단결 선전 교양을 폭넓게 전개했으며 다양한 주제 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두만강반에서 민족 단결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76년간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충성을 도치로 실천을 노로 국문을 지키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심을 모으는 실천 속에서 중림을 용감히 짊어지고 예의진취해 왔습니다. 이들은 연변 지역 안전, 안정의 수고자이자 고품질 발전의 선두병이며 더욱이는 민족 단결에 마음 있는 달입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당위 서기고 소장인 현우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전국 5일 노동상장을 받은 것을 새 기점으로 더 높은 표준과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작품을 견지할 것입니다. 시종 게을리하지 않는 정신상태와 거침없는 분투 자세를 유지하며 공문 통상구 안전을 전력으로 수

0: 행복 도시를 건설합시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0: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노동은 우리의 생활을 다채롭게 해주고 몸과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노동을 떠난 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성실한 노동으로 자신의 인생 가치를 실현합시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용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2: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에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요. 네, 몇 년간 거의 비워둔 상태여서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선풍금,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 동쪽현에 위치한 동방 아파트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3.46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0: 1999-0433-8663번, 1999-0433-8663번입니다.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양철 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가야하 강이 가까워서 물고기를 잡기에도 편리하고요. 네, 주변에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수돗물은 샘물이라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1389433-3616번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9433-3616번입니다. 네, 연길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엘리베이터 집을 팝니다. 6층 집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요. 네, 주변에 중소학교가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는 아주 적합한 위치라고 합니다. 병원도 가깝고요. 네, 선로가 많아서 교통도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외에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규격은 1m 75cm입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1: 노동은 평범하지만 모든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근한 노동으로 행복의 꽃을 활짝 피워갑시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소중한 내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예, 영일씨 보육보건원, 예, 이게 앞인데, 이 정점에서 사는 게, 예,
0: 네.
1: 나이 많습니다.
0: 네, 어떤 정보를 제공하시려고요?
1: 예, 한 70살 되는 노인이, 이 지구.
0: 네.
1: 이게, 눈 어지러워,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0: 아, 네. 한 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집에 청소를 네. 덜, 네, 도와줄 수 있는 네, 가사 도우미를 구하십니까?
1: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예, 한 번 오면 와서 대충 와서 이제 쓰고 쓰러져.
0: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1: 그래, 뭐, 그 150 주겠습니다.
0: 아, 네, 일당으로요. 70대 노인이 한 분 살고 계십니까?
1: 예.
0: 네, 알겠습니다. 네.
1: 그,
0: 네. 예.
1: 그래서 그, 100원입니다. 더 많이 아이 좀.
0: 네, 알겠습니다. 100원.
1: 한 시간이나 반 시간, 다 됩니다.
0: 네, 기본적인 청소만 해드리면
1: 예.
0: 되겠죠.
1: 30평방도 아이 됩니다.
0: 아, 집 면적이 그렇게.
1: 네, 조금만 합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30평방 메터 좌우고요. 네, 연락번호를 말씀 주세요.

0: 176.
1: 네.
0: 7833.
1: 네.
0: 5048.
1: 176-7833 5048번요. 맞죠? 176-7833 5048번. 전화 주신 분 말씀 주세요. 네, 잘 적었고요. 네, 여유 시간 되는 대로 재방송 또 많이 해드릴게요. 좋은 소식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그 중고 가던 제품도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는 거죠.
0: 네.
1: 즉, 액정 텔레비, 전자동 세탁기, 냉장고, 냉동고, 한국 국어전기밥솥, 웨이브로, 매치저, 매치과, 유엔지 등등.
0: 네.
1: 예, 그 냉장고는 그 쌍카이물, 뛰카이물 큰 것.

0: 대 등등.
1: 네.
0: 그리고 실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뭐 위생실에 뭐 물 새거나 뭐 여기저기 고치기 어려운 것들 고쳐드립니다.
1: 네.
0: 전기 수도 일체가 다 가능합니다.
1: 네.
0: 장애인들은 그 무료를 해드립니다. 아래 연계에서 나는 요사알.
1: 네.
0: 2443.
1: 네.
0: 8797.
1: 8797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지점은 도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주집이고 네.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치했고
0: 네.
1: 백돌 토성도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식물 밭도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돗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이 야산에서 산 나물도 많습니다.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전략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3616번요.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두 대가 열려져 있는데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집을 세르두리 합니다.
1: 네.
2: 예, 세르두는 위치는 예, 연변 1중 동쪽현의 오주서구역입니다.
1: 연변 1중 동쪽현요? 예, 오주서구역? 네.
2: 예, 예.
1: 네.
2: 예, 6층 집에 3층이고.
1: 네.
2: 면적은 45평방입니다.
1: 네.
2: 예, 안에는 구조는 이스위팅으로 되어 있고.
1: 네.
2: 여러 가지 가전제품하고 가구가 다 구성합니다.
1: 네.
2: 연계전화에
1: 네.
2: 요산바
1: 네.
2: 수산산지우
1: 네.
2: 56요산
1: 5613번 1384339 5613번 맞습니까?
2: 예, 맞습니다.
1: 그래요? 네. 전서시 기다려보세요.

운동을 시작하면 체중은 금방 안 빠져도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단 음식에 대한 식탐이 줄어드는 등의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도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달라지지 않은 숫자에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체중이 줄어 눈으로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운동이 재미있어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은 보통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체중계 숫자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꾸준히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알아봅시다. 네, 신체 활동을 하면 몸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엔돌핀 수치가 증가해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엔돌핀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며 꾸준히 운동을 할 때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느낌에 빠져 더욱 운동을 즐기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수면질도 향상됩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면 다음날 몸도 가볍고 기분도 상쾌해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몸의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지구력이 좋아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 1km를 달리는 것도 힘들던 사람이 열흘쯤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니 점점 더 쉽게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지구력이 향상되어 심장과 순환기관의 건강해진 것입니다. 지구력이 향상되면 계단 오르기나 걷기 등 일상생활 중 활동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이런 일들은 체중계 숫자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운동을 하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단 음식을 떠올리는데 운동을 하면 이러한 보상 없이도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단 음식을 덜 찾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체지방은 줄고 근육이 늘어 몸에 탄력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라인이 예뻐집니다. 그렇게 되면 체중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또 전에 타이트하던 옷들이 헐렁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 후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운동 후에는 근육의 성장, 체지방 감소, 심혈관 건강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 체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동 후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는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에 좋은 변화로 장기적으로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네, 95%가 수분으로 구성된 오이는 시원한 맛이 특징인 식재료입니다. 여러 개를 구입해 오이지나 소박이를 담가도 좋고 한두 개만 사다가 무치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오이는 너무 굵지 않고 모양이 길쭉한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꼭지는 싱싱하고 살은 단단해야 합니다. 하나씩 신문지로 둘둘 말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면 됩니다. 이때 꼭지가 위로 가도록 세워 보관하면 열흘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오이의 건강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이 하나를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K를 반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혈액 속 칼슘이 뼈로 잘 이동하게 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혈관 석회화를 막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 오이에는 마그네슘, 칼륨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반면 칼로리는 낮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싹싹 씻어서 껍질까지 먹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대개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을 막으려면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짜는 게 좋습니다. 혈당지수란 일정한 양의 음식을 먹고 난 후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표시합니다. 혈당지수가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이라고 말하는데 오이의 혈당지수는 15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의 60%는 물입니다. 물은 체온 조절, 혈압 유지, 산소 운반, 노폐물 제거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땀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이의 95%는 수분입니다. 오이 120g을 먹으면 물 114g을 마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 연구에 따르면 오이시아새는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분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누, 팩 등 오이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이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이즙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자극받은 피부를 가라앉히는 작용을 합니다. 즉 햇빛에 탔을 때 오이를 갈아붙이거나 얇게 잘라붙이면 열이 식고 홍반이 가라앉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0: 네.
1: 그 한국제 어린이 바이올린을 팔려고 합니다.
0: 네, 수입제 한국제입니다. 어린이용 바이올린. 알겠습니다, 수입제. 네.
1: 예, 한국제입니다. 예. 전화번호는요?
0: 네.
1: 188에.
0: 네.
1: 4436에.
0: 네.
1: 3398입니다.
0: 네, 어린이용 바이올린이죠?
1: 예, 한국제입니다. 예.
0: 알겠습니다. 네.
1: 예.
0: 연락 기다려보세요.
1: 수고하십시오.
0: 네.

네, 중고 가전 제품을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 물 새는 곳, 그리고 전기 등 네, 손대기 어려운 것을 일제 수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 드리고

0: 고요. 연락번호는요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연변일중 동쪽현에 있는 오주서구역의 3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 안에는 가전기물이 구전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네, 수입제 어린이용 바이올린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36-3398번 1884436-3398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 아파트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네, 재봉틀 한 대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네, 전통적인 재봉틀과 달리 전기를 사용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51443-7639번 1351443-7639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면적은 3,000평방미터고요. 네, 길 옆이라서 공장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결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5,60평방미터 됩니다. 이외에 연결시 소형시장 동쪽현에 있는 10층 엘리베이터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연길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60세 이하의 간병인을 구합니다. 경험이 없어도 마음씨 착하고 약삭 빠른 분이면 되겠다고 합니다. 일은 오셔서 네, 배우면서 노인들을 알뜰히 돌봐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6-1386번 1394336-1386번입니다.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모 가정집에서 간병인을 구합니다. 나이는 60세 이하로서 네,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사이입니다. 월급은 면담이고요. 연락번호 1532633-5273번 1532633-5273번입니다. 네, 연변 부유병원 부근에 있는 네, 가정집에서 네, 청소 일꾼을 구합니다. 네, 70대 노인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집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네, 오셔서 기본 청소를 도와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일당은 100원입니다. 연락번호 1767833-5048번 1767833-5048번입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

0: 아빠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5.1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앗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며칠 뒤부터 싸지 원액은 원 가격인 124원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생활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특산 5.1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대 우대 활동의 내용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번 제품에서 번 제품을 약에서 약을 많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지원액은 지금 우대 가격 99원으로서 며칠 남지 않았다 하는데 60가게 70가게 안부치료액이라는 것은 이 안부치료액이가 좋은 겁니다. 누구든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눈에다 딱 치고 그 건판만 누르게 되면 눈을 해면빵이 나와서 눈을 안마해줍니다. 눈 마사지는 학생들이 그 재교에 있을 때는 간접 시간이게 되면 모두 그 눈 안마 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 민간에서 어느 시간이든지 자기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에 이용해서 눈에다 그거 딱 끼고 그거 건판만 딱 누르게 되면 눈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안부치료기가 따라갑니다. 명서방도 역시 598원이라 하지만 해도 12가게 되면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면서 한 200원 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안부치료기가 따라가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의료기기는 제가 그 봤는데 너무 이 의료기기가 사용이 편리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벌써 하고 나면 눈이 시원하고 우리 노인성 질병 같은 것은 안과 질병은 누구든지 피해가기 어려울 정도로서 비교적 폭이 느리게 진행되는 안과 질병에 속하는데 이런 건 기본으로 하나 갖춰놓고 쓰게 되면 종생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설명드립니다.
0: 문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이 사지원액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제는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아주 좋습니다. 혈압, 도저히 혈압이 정상을 돌아니까 예. 그렇게 오림지전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던 증상이 사라지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그래 왜 이 사지원액을 쓰니까 여러 면에서 다 좋아진다. 나는 눈이 늘상 이게 부엄에 고생했는데 지금 눈이 좀 맑아지고 그 귀에서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고 이러던 증상이 지금 완전 이롭습니다.
1: 건판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니까 그런 겁니다.

0: 야, 네. 용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1억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쓰는데 아주 좋습니다. 용좋습니다. 그래, 지금 저기, 그 민세방 있지, 그러니까, 네. 민세방 내 동생 있습니다. 눈이 늘상 부었고, 이렇게 눈물, 바람이 부면 눈물이 너무 나서 약을 써도 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민세방 반년 썼는데 어떤 눈물이 난 거는 완전 이렇고, 그렇게 부었던 증상이 지금 말 쓰게진답니다.
1: 이 이야기가
0: 정말 좋지요. 예, 예. 예.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내 오늘이 지금 사주원을 쓰고 저기 배달받고 내 동생이 민수방 배달받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아, 우리 언니 지금 이 민수방 쓰고 있습니다. 예, 백내장 수술을 두 번 했습니다.
1: 예.
3: 할 때는 좋았는데 또 한 1년 지나면 그랬는데 우선은 예시에 있어서 아이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민수방을 썼는데 우선은 한 반년 썼습니다. 썼는데 예, 한 텔레비 볼 때도 눈이 부었고 잘 가입을 용 해놨는데 아 우선은 예, 텔레비 보기도 용 좋고 그 다음에 눈물이 바깥에 나가면 세게 나던 것도 잃었고 또 예, 눈곱이 자꾸 나와서 예, 모든 게 나가 놀라 앉아있으니 내절로는 모르는데 눈곱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눈곱이 났다 하면 진피사체니까
1: 아, 그럼요. 예예.
3: 경기경 다 도와줘서 우리 언니 원래 시력이 4대였습니다. 그런데
1: 예.
3: 지금 이 민서방
1: 예.
3: 반년 쓰고 나니까 예. 우선은 6이 됐다.
1: 0.6으로 올라갔다. 대단하죠.
3: 예, 예, 예. 소화 날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지원하고 쓰고 있는데 야 이게 값도 싸고 정말 좋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남을 일 없습니다.
3: 예. 예, 밥이 맛있고 맥이 나고 밤에 잠이 잘 온다.
1: 예.
3: 그리고 꿈도 없어지고 혈압조절도 잘 되고 그리고 이게 무릎관절도 아예 아프고 이 다리가 헷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사주원행을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떤 야도딸선수나고 왜냐하면 노림주인 나고 밤잠 자제가 악몽이 어째 그리 꿈꾸고네 아예 높은 데서 떨어지고 그 놀라고 그저 식은땀 나고 예 혈압도 저리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자기 무릎이라면 어째 그렇게 갚아 놨던가 그러던 게 이거 사주원행 써서부터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내 야득단 넘었었습니다. 그런 게 웃으면도 잠이 잘 오고 악모 얻은 게 악모에 아이 오고
1: 아, 예.
4: 소화가 잘 되니까 얘 밥을 잘 먹고 그리고 맥이 오고 정신 나고
1: 그렇죠.
4: 예,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내 눈약이에 그런 저 언니 무서방 눈물이 나던 그저 계속 써서 그저 눈물이 그저 나고 대들에 염증이 많았던 게 그것도 어제 많이 가시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고 한데 정신하고 또 오늘 얘기를 한 게 눈 기계 나왔다는 게 그 기계를 해서 내가 지금 싸보자 그래 모두 정신하고 좋다는데 그 예 기계를 좀 요구할 거 안 해서 그래
1: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 명서방은 12각을 너무 많이 아닙니다. 12각을 싸면 12각을 줍니다. 그리고 그게 네. 안부치료액에 따라가고 사지원액은 예, 60각에 70각이 따라가고 안부치료액을 줍니다. 그러니까 502-7766에 전화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저도 지금 이 사지원액 내가 쓰고서 효과가 상당해서 위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예, 내가 썼는데 얼마 있어서 이게 지금 예, 어느 내 쓰기 반년 썼는데 어느 완전히 좋아져서 그래 뒷사람 또 이거 저 위가 더 우울하면 자꾸 소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쓴단 말입니다. 이제 썼는데 이제 두 달 썼는데 어느 내 위도 편안하면 소화가 원래 자꾸 보시던 게 지금 이제 내린다. 그러면 이 지금 이 저 사지원회가 지금 여름에 소변도 좋고 이게 한 가지 약간 여러 가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5: 한번 더 보충하면 저기 명서방은 내 동생이 한군데가 이게 안 돼. 가만 때 하나 안 돼. 머리가 이게 시름 자꾸 떠서 그래서 때 하나 하는 게 자꾸 저 무슨 구멍 위에다 자꾸 때까 구멍 때리는데 구멍 위에다 떡떡 붙을까네. 그러니까 사다리에 자꾸 욕 먹었어. 걔네 이거 붙여줬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이게 그러면 한 석 단지 쓸 거 아니에요? 벌써 이게 논의가 제주시 찬다만.
1: 아, 용접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눈포가 확실히 필요하고 눈치료약은 한 장을 쓰면서 그 일을 해야 되지, 개점 눈을.

0: 많이 예. 영향받게 되어 있으니까 잘 보냈습니다.
1: 예, 예. 원래 기술자한테 그랬을 텐데 그렇게 될까 요거 지티티 타고 있는지 예. 이번에 저 또 수요돼서 지금 그 부채수자고 예. 이번에 좀 이런 학도 좀 뛰고 좀 더 사담했다.
0: 그런 분들은 약을 사용하시면서 이 안마 눈 안마기계를 저녁에 짓어 이렇게 뭐 시수하고 그걸 끼고 있으면 눈이 시원해집니다. 예, 예. 예 선택이 잘 됐습니다.
1: 예.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이거 이제 객사 후주로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러워서 이라고 해. 가슴에 답답함에 식은땀 나고 그리고 귀에서 영 소리색이 납니다.
0: 예.
3: 그래 내가 싸지원에 가서 나도서 반년 좀 더 먼데 아이 중국이 해라를 운전될까에 머리 아프고 어지러워서 좀 많이 더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럼요. 싸지원에게 좋은 제품입니다. 예예. 예.
3: 예 그리고 개운하게 좋아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예. 시금처럼 나던 게 좀 이 정사이로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예. 예.
3: 예 눈이 막아주고 이야기에 원액이 되는지 먹기 좋고 흡수 빠르고 예. 확실히 효과 빠릅니다.
0: 다른 부작용은 일절 없습니다. 예.
3: 예.
0: 완전히 실험나 됩니다. 예.
3: 예. 그 맹세하고 집사람은 저 백내장도 있고 그래 항상 묻혀 흠이하게 배우고 예. 눈에 아침에 깎아라지 자주 피지입니다. 그리고 바둥이 보면은 겁나 눈물 자주 나는데 이 맹세바 좀 쓰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0: 예, 그런데 이 맹세방 쓰게 되면 그런 점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40대 중후반부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항막, 색소변성 이런 큼직큼직한 질병까지 불러오는 걸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서양으로 쓴 철저한 해결 방법이 국한성이 아주 크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견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이제 상술한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아, 그러면 이건 활자도 들어보는 대단해서 특대 활자합니다, 예.
0: 특산 활자입니다, 예. 이력이요.
3: 참고하세요. 예. 좀 추적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서 우수한 효과를 거두게 돼 있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428가지 영양활성소 다른 데서는 절대 428가지 영양활성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로한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는데 이 식물은 모세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터류술에 이게 또 사용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근이 많은 인삼이 모세근이 많아서 영양을 충분하게 흡수해서 그 효과성이 돌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품 자체는 인삼 녹용이 5~6배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인삼을 들자면 인삼 반응, 녹용을 들자면 혈압이 걱정. 그런데 이것은 인삼 녹용이 아닌 인삼 녹용이 5~6배의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고 콤팥이 좋아지고 녹용은 곧 콤팥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고 지금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서 삼고증에 좋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이래서 저는 신심있게 이야기합니다. 반년, 1년 견제하시고 가서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고 모든 그 화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거의 다 취소되고 없을 거라고 이 정도까지 제가 단언하게 되었거든요. 면역력이 올라가서 지금 쭉 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종양이 자라거나 그리고 암이 나이가 들면서 암세포가 자라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콤팥이 든든해지고 심장 공능이 좋아지고 면역 공능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누구한테든지 암세포는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질 때게 되면 암세포가 우쭐하고 우리를 향해 공격하게 세포의 정상 대사에서 뛰어나서 완전히 암세포가 우쭐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공제해주는 역할이 역시 사지원에게 있으며 소화도 잘 되고 혈압이 조절받고 그리고 면역계통을 개선해주는 이런 효과 콤팥이 좋아지면서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지고 여러모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사지원에게 아니겠습니까? 국제 사지대회가 양천공 8년 4월 달에 열렸는데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마디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완미한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인류가 이식적으로 뭐 자려고 이러기보다도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면서 2억 3천만 전의 장수식물이 장수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우리가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래서 이 원인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눈은 아주 많은 정력을 요구하면서 피가 들어가서 거기에 그러니까 혈액관 눈세포는 꼭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피가 들어가야만이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공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개선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명서방을 쓰게 되면 백내장 보약해 보이는 거, 녹내장 안압 때문에 힘든 거, 그리고 당망증, 당뇨 합병증으로서 힘든 거 이런 문제를 종합으로 해결해 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명서방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2: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아주 가끔씩 제가 사무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작은 선물을 놓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커피 한 잔일 때도 있고 작게 포장된 디저트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게 받은 선물은요, 늘 큰 기쁨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한가슴 가득 감동이 차오르는 그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인생에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물이란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누군가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대가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나도 큰 행복을 가지게 되니까요. 네, 오늘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요, 작은 선물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갑절의 행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구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고단백 채소입니다. 다이어트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요, 다이어트 식탁으로 안성맞춤인 닭가슴살보다 더 높은 고단백 채소를 소개해드리려 해요. 한감에도 좋은 고단백 채소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데칠 때는요, 끓는 물에 살짝만 넣었다가 빼는 게 좋다는 사실. 칼로리는 낮으면서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라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카로틴은요, 피부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비타민C도 풍부해서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랍니다.

또 다른 채소로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요, 섬유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으면서 고단백입니다. 지금 쥐와 마찬가지로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먹어줘야 하는데요. 아스파라거스를 스테이크나 베이컨 마리로 흔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요, 아스파라긴산, 아스파라트산, 비타민 B와 C, 칼슘, 린, 칼륨, 무기질을 분배해서 동물성 단백질과 같이 먹게 되면 영양학으로 우수한 식단이 되기도 합니다.

미세먼지는요, 대기 중에 떠다니는 각종 유해 물질들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폐를 통해서 혈관에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하기 어려운 우리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폐 건강 관련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비타민E 등이 들어있어서 폐 기능이 최상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또한 폐 건강을 유지시켜주는데요, 가장 효과가 좋은 베리류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요,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유해산소를 퇴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브로콜리입니다. 네, 브로콜리는 혈액을 청소해주고 형성시키는 효과가 있는 엽록소가 많으며 각종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십자화가 채소는요, 폐암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폐암 발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섭취해줌으로써 폐암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발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추 또한 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고추에는 펩사이신이 풍부합니다. 매운 맛만 내는 성분인 것이 아니라 캡사이신은요, 혈류를 개선시켜주며 점막을 활성화해주고 감염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이 돼 있어서 폐의 오염물질 제거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폐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네, 이어서 자몽. 네, 이 자몽에는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을 일으키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준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마늘. 마늘과 양파에 톡 쏘는 것은요, 성분은 심장뿐만 아니라 폐에도 도움이 되죠. 이런 성분은요, 염증을 감소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감염을 막자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으로 감각이 행복해지는 인테리어 요령입니다.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그 생명력이 바로 컨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컨셉을 정할 때는요, 가족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도 나의 개성을 충분히 담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컨셉을 정했다면은요, 그 컨셉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요소 하나하나를 조합해 완성시켜줘야 합니다. 벽지, 장판, 뭐, 이 가구 등 모든 인테리어가 뭐, 시각적이라고 생각했지만은요, 생각보다 시각, 후각, 미각, 촉각까지 다양한 감각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시각, 이 시각적 감각을 채우는 인테리어는 사이즈, 텍스처, 컬러 혹은 재료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요, 특정한 분위기의 사진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도 많지요. 예쁘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나는 모던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예쁘다고 생각한 사진을 보고 유채색에 다양한 컬러를 조합한다면 어떨까요? 네, 처음에는 예뻐 보일 수 있어도 결국에는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눈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공간의 사이즈를 정하고 그 공간의 컬러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선택을 해서 채워보면 어떨까요?

둘째로 후각. 냄새만큼 사람의 기분을 좌우지하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까? 냄새는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직접 뇌로 연결이 되는 유일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뇌로 전달된 냄새는요, 감정과 심장 박동, 혈압과 호흡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좋은 냄새는요, 흔히 뭐 냄새보다 향기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향기는 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향초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향을 집 구석구석 놓으면은요, 내가 행복해지는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아이의 냄새로 엄마는 행복 지수가 몇 배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겠죠. 또 향초는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져다 놓을 수도 있지만은요, 내 컨디션에 맞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향초를 놓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로 미각. 미각 인테리어로 하게 되면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각 하니까. 말 그대로 내게 행복을 주는 음식을 일상생활에서 멋진 인테리어로 생활화하는 것이 바로 미각 인테리어입니다. 예로 차나 커피를 좋아하는 나라면은요, 멋진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큰 행복이 될 텐데요. 카페 컨셉 인테리어를 완성한다거나 고즈넉한 찻집 인테리어를 완성하거나 테라스에서 가볍게 즐기는 티 테이블을 놓는 것만으로도 미각이 행복해지는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촉각. 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인테리어는요, 풍성한 느낌을 전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만지며 느끼는 촉각 역시 내 삶을 매우 감각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지요. 내가 좋아하는 재질을 소재로 활용한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로 메탈, 유리, 대리석, 나무, 천 등등 각기 다른 물질들은요, 깔깔하거나 또 매끄럽거나 부드러운 느낌은 물론 차갑거나 따뜻한 온도를 전하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해하는 소재로 인테리어를 완성해 본다면요, 바로 촉각이 행복하게 하는 인테리어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집안 벽지 바닥과 같은 부분은요,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다소 어렵겠지만 가구나 소모품들은요, 다양한 재질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간의 포인트 요소를 적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촉각이 행복해진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참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항일무장 대우였던 신사군 제3사 간호원 및 여전사 고정란입니다. 고정란은 1925년 5월 23일 강서성 무양현 축장촌의 한 빈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때로는 끼니조차 입기 어려웠습니다. 생존을

그의 아버지는 고정란을 밀대 메고 주변 마을로 국을 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 로구교 사변이 발발하며 일본의 전면적인 침략이 시작됐습니다. 고정란이 처음 항일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오빠 고증경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만년에 이르러 오빠는 고향을 침략한 적들을 몹시 증오했다. 현지 당조직의 지도 아래 고향의 가난한 군중들을 모아 항일 무장단체를 조직하였고 항일 유격대 대장을 맡아 적들과 싸웠다라고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이어서 그때 나는 이미 철든 처녀였는데 유격대 대장인 오빠를 도와서 대원들의 가족을 돌보고 물과 밥을 나르는 등 지금의 말로 하자면 군인을 옹호하고 가족을 우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오빠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것들이 무섭지 않으셨나요? 라는 기자의 호기심 어린 조금은 천진한 질문에 고정나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군이 마을로 소탕 작전을 하러 들어올 때면은 내 머릿속에 가장 또렷이 남은 기억은 그저 계속해서 도망치던 거야. 어른들 속에 이끌려 정신없이 뛰었지. 낮에는 밀밭에 숨어 지내고 밤에는 몰래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팔 것을 호소했습니다. 소식을 듣는 순간 고중란의 눈은 번쩍 뜨였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마침내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고중란은 신사군에 입대를 하여 영광스러운 항일 전사가 되었습니다. 초기 그네는 야전병원에 배치되어 전선에서 호송된 부상병들을 돌보는 간호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전쟁 중인지라 팔다리가 잘리는 등 참혹한 부상을 입은 전사들이 많아서 매우 무서운 광경이기도 했습니다. 조직에서는 당시 고중란의 나이가 어리고 이제 막 항전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네를 신사군 제3사 보급부대로 이동시켜 군복 및 피복관리 업무를 맡기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잔혹함이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것은 전우가 내 곁에서 총에 맞아 희생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고정란은 회상을 했습니다.

일본군과 큰 전투를 치른 후였습니다. 부대 상관의 명령으로 저와 다른 두 명의 전사가 함께 전장의 잔해를 수습하러 가게 되었죠.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막 돌아가던 참이었는데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하던 나누던 중에 곁에 전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조전세가 그를 일으키려 했을 때 쓰러진 전우의 등에 총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날아온 총탄인지 알 길조차도 없었습니다. 고중난과 다른 전우는요, 긴급히 부상당한 전우를 근처 나무에 기대게 했습니다. 총에 맞은 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중난 일행에게 어서 대피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다시 총성이 울리었고 고정란과 동료는 일본군 섬멸 당시 도망쳤던 잔당들이 쏜 저격탄일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통함을 억누르며 눈물을 흘리며 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희생된 전우는 아주 젊었는데 항일 승리를 목전에 두고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를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고중란의 눈가는 엷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요요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고중란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나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

0: 가능하십니까? 장초시대 건강자문 불월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도대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5.17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은 8곽 사시면 7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 더 드린다고 합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 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 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방외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후에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에 우대 정책이 특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398원인데 지금 우대 정책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게 가격은 200원 더 채 되지 않는 20가게, 25가게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반 값에서 3분의 1 값으로 거의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20가게, 20각점은 많이 줬는데 이번에는 5각을 저두게 되어 있으니까 398원짜리 5각이 더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한 양천은 거의 뭐 잘 물어로 드리는 셈이 되지요. 이 백자방 구박액은 지금 인기 가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구박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용해 과정이 필요 없이 드시는 쪽쪽 용 그 흡수가 되게 되어 있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15가게 20가게를 드리는데 한 가게 가격이 490원입니다. 이 정도 되다면 한 가게 가격이 한 200원대나마나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드셔서 관절통으로서 억지로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억지로 참아서 운동하기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만 계시고 소파에만 앉아 텔레비만 보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장수는 나오고 너무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관절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많은 제품이 나왔는데 관절통 그 치료 제품 가운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이 제품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인정하는데요. 여기에 발명 특허를 받은 앞 그 설명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큰 첫 줄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해서 풍한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레이펑스를 하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보통 치료하기 어렵고 마디마다 불어나고 동통이 심각하고 움직이면 완전히 부서지는 감을 느끼면서 힘든 이러한 질병을 포함해서 치료해주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는 나오자마자 한곽을 구박약을 드리면서 거기에 외용약 한곽이 또 따라갑니다. 1대1로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이 외용약은 외용약대로 값을 받았는데요. 고객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드리는 이런 차원에서 공장 측하고 협상해서 구박약 한곽에 바르는 약 한곽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는 이 구골퇴약을 갔다 왔는데, 이제 3개월 썼습니다. 네.
1: 아, 그래요?
2: 야, 나는 이 허리하고, 이 무릎 관절하고 흔들려서, 예, 이게, 해마다

0: 근데 나이 교육도사고기 때문에 와늘리게 예, 이걸 해서 예, 돈도 많이 썼습니다.
1: 그랬겠죠.
0: 예, 짐도 많이 맞고 뭐
1: 아, 성비도 하고
0: 성비도 사도 맞고
1: 예.
0: 이랬는데 예, 뭐 그래서 그 당시 뿐이지 얼마 아이가 또 받자고 받자고 예, 그러니까 나 뭐 뭐 돈은 돈대로 파고 예, 병은 병대로 못 떨어지고 아 그리고 얼마나 진동제라는 게 18주 당해 먹었었잖아요.
1: 그랬겠죠.
0: 예, 그러니까 위랑에서 당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내 이하고 지금 내 싸다가 지금 봤다 지금 먹었는데 먹으면 이 아프 어느 아프가 바르게 되면 바르고 한참 보다 지금 저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그리고 하나 정도 이 약이 먹으면 다른 약은 옛날에 먹게 되게 되면 부작용이 위암에 아이고 영작이 같은데 이건 아무 작용도 없습니다.
1: 아 그렇죠. 이 제품 자체 그 조합을 보게 되면 충분하게 그 점은 긍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를 버렸다 간에 부담이 간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기본 이 제품상 드시고는 그런 점들에서 이전 약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기본입니다.
0: 예, 확실히 예, 이게 발명 특허로 받은 약이 다릅니다. 다른 약은 다 이게 특수하게 효과도 없습니다.
1: 그럼요.
0: 예, 그래, 어니, 지금, 예, 이건 약은, 덩달아가 내는 것도, 지금 이거, 그날 어떤데, 바르고 약간, 지금 아픈데, 그것하고는 없습니다.
1: 아, 예, 예, 예.
0: 예, 완전히 근치됩니다. 예. 이게, 잠시 구비 아니고, 예, 완전히 좋아집니다.
1: 그렇죠. 예, 예. 특수한 제품입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허망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의 그 발명 특허가 나올 때는 얼마나 그 공예가 세밀하게 검사에 통과돼야 되고 결국 임상실험을 얼마나 100일은 기본으로서 임상실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제품이니까 믿고 쓸만한 우수한 제품이죠.
0: 예, 하긴요. 이런 약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관절에 대한 약이 특허약을 철거합니다. 지금
1: 그래서 아, 그럼요. 예, 예.
0: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이번에 활동도 영 좋구만.
1: 예. 활동 좋습니다. 우대를 크게 했습니다. 예.
0: 그래서 오늘 15강도 배당 받겠습니다.
1: 예, 이전에 15강에 15강 주면 많이 줬는데 이번에 15강에 20강 줍니다. 예.
0: 예.
1: 2000년 예측 거의 허망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사관 구봉에 저는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1: 아, 잘 선택됐을 겁니다.
3: 예, 어째 먹었는가 뭐 그런 혈압이 높고 그다음에는 심장이 그냥 이렇게 두근두근 막 뛰고 예, 허리 놀라고
1: 예.
3: 그리고 또 어지럼증이 나고 경력도 미네 없고 예. 어째서 나이 불편한데 나이 들고 보니까 많았습니다.
1: 노인성 질병이 종합으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3: 예. 중약도 많이 먹고 예. 약 어째서나 많이 썼습니다.
1: 약 쓰자면 가지수를 헤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를 쓰자면 위와 간과 예. 콩팥이 당연하게 어려운데
3: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이 방송에서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 듣고 오전에 이게나 마지막으로 먹어보자고 이 오전에 썼는데 오전에 저 반년 넘었었습니다. 아이 그런 게 생각 바꿀래 모든 일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3: 예예. 그 첫째는 그런 미래 소화에 대해서 밥만 먹었는데 지금 밥을 잘 먹습니다.
1: 아, 제일 기본이 해결받으셨죠. 여기에 예. 건비 이기 효과를 보는 황장이나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3: 예. 예. 예. 어째서나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미래 것도 다리를 보지 못해 맨날 집에 누워있고 그래서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일어나 바깥에 좀 나가서 댕길 수 있고 그 다음엔 또 소배 잡고 어째서나 불편하게 없었습니다. 자지 못하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막 나고 그래도 혈압이 높으니까 또 그래 같이 그러 그런지 어지럼증이 세게 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예, 예. 소배 사수 줄어들고 이러니까 예. 저 어지럼증이 오늘의 많이 이롭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헐 예. 일어나면 빙하다래 이내 이롭습니다. 이전에는 근본 그렇게 아이디었습니다.
1: 혈관성 문제입니다. 예. 혈관성 심장 내 혈관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3: 그게, 그래, 영 힘들게 나나를 보냈는데, 예, 지금은 예, 진짜 이론에, 예, 배우, 오늘은 배우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아프지 말아야 노년이 행복해지는 건데. 예, 예.
3: 예. 예. 그리고 또 눈도 어쩌다 눈도 침침하고 그렇게 그렇게 눈도이 지금이 이렇게 좀 잘 아이 보이고 이렇던 게 조금 감각이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눈앞이 그 많이 몽롱하고 그렇던 게 그게 환해지는 효과를 보는 그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3: 예, 예. 그렇죠. 그래 그런 모양입니다. 예, 눈도 별로 잘 보이는 것 같고.
1: 그렇죠. 간이 좋아지고.
3: 예. 예. 모든 미용 이렇게 좋습니다. 감각이 더 좋습니다.
1: 아, 그럼요.
3: 예,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이 돌 때 더 사서 복용하려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아, 잘 선택됐으니까 열심히 쓰세요. 이 제품 자체는 쓰기도 편리하죠. 하루에 한 번만 자기 전에 자,
3: 예,
1: 자기 직전에 딱
3: 예,
1: 드시니까.
3: 예,
1: 그렇죠.
3: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1: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시름 넣고 쓰시는 게 기본일 겁니다. 열심히 잘 복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두 번째를 쓰고 있습니다. 풍습도 있고 골다공증이 있고 예, 뼈에 걸린지도 오랍니다. 뼈에 걸린지. 예, 그래 이거 쓰기 전에 예, 걷자면 예, 얼마 걷지 못하고 예, 쉬고 또 걷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허리가 다리 아파서 예, 앉았다 일어날 때는 예, 계속 일어나고 계속 앉습니다.
1: 아, 예.
4: 예. 1cm 높이도 예, 저는 예, 걷어 못 걷는다.
1: 예.
4: 허리를 기고 돌면서 계속 걸린다.
1: 예.
4: 1cm 높이도 그렇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예, 이 약은 예, 그것에는 위를 자극하지 않고 예, 한기를 몰아낼까 예, 또 다리에 힘이 오면서 예, 통제가 없고 예, 저는 워낙 예, 별로 못 걸어서 걷어 바깥이나 나갔는데 지금은 예, 근처에 약방이란 다닙니다.
1: 아, 예, 예.
4: 예. 이 약을 써보니까 효과가 영 독특하 딱 알립니다. 다른 약을 써본 마이 약을 써봤습니다.
1: 그랬겠죠.
4: 자기가 하다가 또 예, 그거 너무 오랬으니까 그만큼 그거 또 더 하고 이랬습니다.
1: 그렇죠.
4: 그런데 이 약은 아이 그렇습니다. 딱 알립니다.
1: 예.
4: 이 약은 바르고 먹고 바르고 아마 하니까 예, 효과가 빠르고 치료가 잘 됩니다. 저는 예, 이 약을 예, 선택하기 잘했습니다. 약을 예, 많이 쏴놨습니다.
1: 예.
4: 좀 잘 쓰겠습니다.
1: 아,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듣는 되게 그냥 허리째로 머리 어지럽고 아픈 거예요. 특히 해외에 엄청한 데서 여기 사고에 저린다.
1: 예.
5: 예, 그래, 이거 백종원 지금 먹고 있는데, 그거부터, 예, 세력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어림치 좀 해결되었습니다, 예.
1: 아, 예.
5: 예, 그리고, 예, 전례세미에서 법소배를 대, 여섯 번 화장실 대다가, 아이, 아침에 막, 그런 머리 어지럽지. 그래, 백종원 이거 먹은 다음부터, 예, 한번 소변 나이 많아지면 소변 자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예, 콤파치 선시하던 문제가 해결받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예, 네. 콤파지 할수록 남성들이 전열선에서는 우쭐하면서 소변의 차수가 작고 나가는 양은 작고 저리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의 제일 기본은 북간선 해주는 게 그 각도에서 여러모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풀어줍니다.
5: 예, 네, 그러니까요. 소변이 역시 잘 나가네. 밤 잘 자지게 아침에 머리 맞고 사람 정신 납니다. 그래, 내, 그 편을 좀 문의합시다. 우리 동생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야, 현장이라면서, 아이, 좀 다치고, 요쪽만 탈출해서 다리 내리 저리고, 머리 관절도 좀 심합니다. 그래, 내 이야기 좋다니까, 이야기 수사관데 어떤 이런 환자도 어떻습니까, 이야기.
1: 이 제품 자체에 제일 그 펜털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여러 가지 관절통을 경추, 견주, 요추, 무릎, 고관절, 관절마디마다 불편한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으로부터 겉으로 드시는 약, 그런데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것도 바르는 약, 마사지에서는 이런 약이 따라가는 지금까지 많은 제품이 나왔지만 해도 하나는 특허를 받았고 하나는 이 두 가지 외형과 구복을 결합하는 이런 약이 지금까지는 거의 접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제품이 나왔으니까 이제 미국 생활에 진출했다가 많이 힘들게 아무래도 몸도 상하고 골격도 상할 수밖에 많이 그게 힘들 수밖에 없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그런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시도해보는 게 기회입니다.

0: 그러면 도로로 이제 쓰겠답니다. 예, 받아봤겠답니다. 예.
1: 예. 501-775번에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토골대.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그래서 원구부약을 먹고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약을 먹고, 예, 위 나빠가지고 주변에 소화도 안 되고, 배고픈 것도 모르고, 항상도 모르고 가고 이랬다는데, 이 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저거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예. 그 소변이 잦아서 밤을 못 잤다는데, 아침에 다섯, 여섯 번 일어나거나, 정말 밤 잤지. 잘 씻어서 되겠습니다.
1: 예.
3: 이런 게 지금 소변 다 쓰고 줄어드니까, 예, 밤 잘 자서 아침 일어나면 좀 신나고. 혈압과 심장이 지금 엄청 잘 되니까, 예, 어지럼증도 안 나고, 경력도 많이 돌아서, 예, 가슴도 영패나 안 하고, 저 귀에서 소리 받고 나서, 예, 미네, 영, 반도 못 따졌지, 저게 말도 잘 안 듣기지 하던지, 이게 지금 많이 나서도 없습니다.
1: 예.
3: 지금 눈이 표현이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지금 많이 맑아진 감이 나고, 예. 허리 아파가지고, 이 통증이 심하니까, 미네, 걷지 못했습니다.
1: 아, 예.
3: 그러더니 지금 통증이 많이 완화되니까 나의 걷는 것도 많이 나서가지고 지금 저 활동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예. 이 약을 먹어보니까 예, 구복약이 돼서 효과도 좋고, 쿡수도 빠르고, 안전하고, 예, 먹기도 얼마 불리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야지 하도 효과 좋고, 예. 또 들어보니 이번에 저 우리 활동이 용도수제다.
1: 예. 그렇죠. 특수한 우리 활동이 진행됩니다. 예.
3: 예, 약에서 약은 많이 주니까 얼마 좋습니다.
1: 그렇죠.
3: 예. 하도 활동이 좋고, 약이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저기, 약은 있는데 좀 더 조금만 약이려서 오늘 좀 배달 갔다고 가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특수한 우대정책이 이전에는 20가게 20가게 좀 잘 줬는데 이번에는 20가게 25가게 주게 되었으니까 한 가게 가격이 398원인데 5가게 더 주게 되면 양천은 내지 또 무료로 더 주는 셈이 됩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토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에
1: 본처 강목에서 개미는 현마라고 불렀고 개미 다리는 근육이 보기에는 아주 예상치 않지만 해도 아주 세상에서 제일 그 수량이 많은 동물이 개미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뭐 희한하지 않는 이런 개미 한 개 다리는 몇 천 개의 발동기를 초과하는 이런 힘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50kg이 사람이 그러니까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로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게 개미 다리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미 다리가 들어가면서 콤팥을 도와주고 콤팥 양을 도와주면서 간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부선조항양, 층간 이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제품이 바로 흑개미 그 성분에 속하면서 특히 간에서 간주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골격만 좋아져서 뭐 어지간한 그 골격통이 해결받는 것 아닙니다. 꼭 거기에 받쳐줘야 되는 것은 간이 받쳐줘야 됩니다. 간에서 근육이 받쳐줘야 되는 간이 근육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흑개미 역할 가운데서

0: 해독 지통의 역할과 더불어 부선종 양친간 조용하는 이런 특별한 이런 역할을 하는 흑개미가 들어갔으며 칭펑탕이란 성분 자체가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니 쇼배, 소변이 잘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근육통, 골격통에 있어서는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 그게 부종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픈 그 부위는 무럭이 생기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이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더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니 쇼변 퉁칭로 하는 경락이 소통되고 소변이 잘 통하고 여기에 친주라든지 방귀란 성분 자체는 리수의 쇼중할 수는 역할합니다. 소변이 잘 통하면서 부종을 내려주게 되어 있고 풍한습을 몰아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혈압을 온정시켜주면서 소염이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태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면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걸 그 아픈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해주는 특수한 치료효과를 보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근육과 골격이 아주 쓰기 편해지고 풍한습을 몰아내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절통으로 인해 가지고 부종이 생기고 굽혔다 폈다가 불리한 이런 점들이 완전하게 해결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토골탄에 지금까지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이 나왔지만 해도 이 제품처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 인류를 속이지 못합니다. 시민을 속이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국민을 속이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뭐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집중해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토골탄은 믿고 쓸만한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은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백년 장수 제품으로 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장수는 여러 가지 동통에서 해탈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 해탈되어야만이 장수를 보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년 장수 제품은 어떻게 돼서 오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채하수어, 인양호, 황정,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들 자체는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어혈을 풀어주게 되어 있고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단삼, 황계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특히 우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제하소난 성분 자체는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가 하면 여기 인양호란 성분 자체는 풍한습을 몰아내고 콩팥의 양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건강장수의 비결은 콩팥과 간이 좋아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따라서 심장이 좋아지게 되고 특히 이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백초의 그 왕으로 분류입니다. 바이초즉성이라 이를 분류하고 있는 특수한 한약재, 중약재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끼 양음의 역할을 하면서 건비 윤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주셔서 했는데 소화가 잘 된다. 건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제품 자체는 또 윤폐 역할은 폐를 유난하게 해서 기혈을 보충해주는데 큰 힘을 보태주는가 하면 황차 이 제품 자체는 상초에서는 폐, 중초에서는 비위, 그리고 하초에서는 콩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혈압이 조절받고 심지어 혈당 수치가 높던 분들이 혈당 수치도 조절받는가 하면 그리고 쭉 하면 이 봄 이런 계절이 변하는 계절에 들어서게 되면 호흡계통의 문제 때문에 가래가 성하고 기침을 하고 폐렴까지 부활하는 문제도 해결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본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은 아주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100근을 줄여 1근을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서 한번 드셔도 3번, 4번 드시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 잘 보냈죠? 오늘은 5.1 국제노동절 특집으로 이 날이 가진 뜻깊은 의미와 함께 노동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0: 네, 5.1 국제노동절은 부지런히 노력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을 기념하고 노력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깊은 날이죠. 자, 그럼 먼저 5.1 국제노동절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19세기 후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주 힘들게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받는 보상은 턱없이 적었고 일하는 환경은 아주 열악했어요. 그러다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리고 이 운동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0: 그 후 세계적인 노동자 단체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1일을 국제노동절로 정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5.1 국제노동절은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껏 싸운 데서 시작돼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소중한 날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에요.
1: 5.1 국제노동절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모든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로고를 격려하는 날이에요. 또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지요.
0: 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아침 일찍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는 환경미화 아저씨 아주머니들, 등 하굣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교통경찰 아저씨들,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을 만들어주는 요리사들, 아픈 몸을 돌봐주시는 의사 선생님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과 바른 마음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과 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까지.

0: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우리들도 자신의 방 정리하기, 식사 후 그릇 씻기, 부모님을 적게나마 도와드리는 일처럼 일상 속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해나가는 것도 모두 노동이고 노력이에요. 그리고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가 더 훌륭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노동과 노력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0: 은은하게 사방으로 퍼졌어요. 콩이는 정모를 바라보며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이제 엄마에게 멋진 선물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 콩이는 부모님을 모시고 정원으로 왔어요. 엄마 다람쥐는 활짝 핀 민들레 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콩이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 콩이 정말 다 컸구나. 부지런히 노력해서 이렇게 예쁜 정원을 만들어주다니 정말 고마워.
0: 아빠 다람쥐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노력하는 콩이 모습이 정말로 멋지다. 우리 콩이가 진짜로 큰 아이가 되었구나.
1: 콩이는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그 행복은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스스로 꾸준히 노력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 목표를 이뤄낸 그 기쁨이었어요.
0: 콩이는 그때 깨달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체가 정말 멋진 일이고 서로 나누고 도와가며 함께하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요.
1: 그 후 콩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더는 부모님에게 모든 걸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해내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아빠와 함께 숲속으로 열매를 찾으러 가고 엄마의 집안일을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0: 또 언니와 함께 숲속 친구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달려가 도와주었어요. 콩이는 부지런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꼈고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숲속 친구들도 모두 콩이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0: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시 않나요? 콩이는 처음에는 모든 걸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어린아이였지만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또 숲속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 협력하면서 노력의 즐거움과 성장의 기쁨을 직접 깨달았어요.
1: 네, 친구들. 우리도 콩이처럼 노동으로 행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어렵고 큰 일부터 할 필요 없이 일상 속 아주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해보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방 책상 정리하기, 식사 후 그릇 씻기, 부모님 물건 들어드리거나 집안일 조금 도와드리기.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이면서 우리도 점점 성장하고 내가 한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이것이 바로 5.1 국제노동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이번 5월 1일 국제노동절에는 부모님께, 선생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도 정말 따뜻해질 거예요.
1: 콩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소중한 도리도 알 수 있었죠. 바로 노력은 혼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돕고 함께 나눌 때 더욱 빛난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 아주머니들 노력 덕분에 깨끗한 거리를 걷고 부모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듯이 모든 분의 소중한 노동이 모여서 우리의 행복한 일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0: 그래서 5.1 국제노동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변에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날이에요. 친구들도 이 노동절을 계기로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콩이처럼 성장하는 즐거움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노력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재미있는 동요 한 곡 들어볼까요? 작은 손의 자랑 함께 들어보자요.

0: 친구들, 오늘은 5.1 국제노동절 특집으로 노동절의 의미와 노력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부지런한 다람쥐 콩이의 이야기도 함께 들었는데요. 재미있었나요?
1: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5.1 국제노동절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0: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대삼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종화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노동자 농민을 준비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엄마 아빠는 옷도 신도 만드시는 노동자래요. 그래 그래 그렇죠. 엄마 아빠는 옷도 신도 만드시는 노동자래요. 논밭에서 일하시는 엄마 아빠는 우리 랑식 지으시는 농민이래요. 그래 그래 그렇죠. 엄마 아빠는 우리 랑식 지으시는 농민이래요.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매줄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은 여기에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골, 꽃과 꾀꼬리 노래가 가득한 따스한 봄. 아이들 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연변의 봄을 상큼한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저 푸른 산골 마을에 있네. 여기엔 빨간 꽃 피고 푸른 풀 자라며 노래하는 꾀꼬리도 있다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빨간 꽃을 보고 푸른 풀도 보고 노래하는 꾀꼬리도 보았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꾀꼬리도 봄 소식을 알리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0: 비타민C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고생과 매서는 상해의 유명한 주점으로 들어갔다. 매서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몸에 꼭 맞게 잘 어울렸다. 머리도 새로 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났으며 앉은 지 15분도 안 되어 화장 거울을 여러 번 꺼내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때 문을 열고 아버가 들어왔다. 모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버는 매소양은 호생 씨의 친구이니 저희 친구입니다. 앞으로 업무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날 매서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말투도 우아했으며 세 사람은 식사 내내 즐겁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당시 개인 회사는 수출입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외국 상인의 주문을 받으면 반드시 국영 대외무역회사에 의탁해서 처리해야만 했다. 어느 날 아버가 매서 회사 동료인 왕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는 왕아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지시를 받았는데 자신의 사업 주문을 매서에게 맡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오직 매서에게만 연락할 뿐이고 그 까닭은 왕아 씨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덧붙였다. 왕아 씨는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아버는 자신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메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모든 것이 상급의 뜻이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왕아 씨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아버가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원인을 물으니 왕아 씨는 광동 사람들은 사업은 함께하고 돈도 함께 벌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다. 아버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왕아 씨는 그럼 그 상사는 누구냐고 조용히 물었다. 아버는 상관없다고만 이야기하며 몇 마디 더 엉거주춤한 뒤 전화를 끊었다. 사실 아버는 왕아 씨가 입으로는 상관없다고 해도 실제로는 마음에 매우 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 대화에서 왕아 씨는 자신의 남편 굉경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아버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국제무역 사업을 해왔고 매번 성공시킨 뒤에는 규정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건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왕아 씨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아버가 회사에 갈 때마다 먼저 왕아 씨에게 인사를 하고 매서와 사업을 이야기했고 모든 일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매서는 정말 기뻐했고 허생 앞에서 여러 번 아버의 이야기를 꺼냈다. 봄이 왔을 때 매서는 호생과 아버를 서교 공원에 초대해서 벚꽃도 보고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등불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탁자에는 술이 진하게 따라져 있던 그 모습은 모두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호생과 매서가 데이트를 하게 된다. 매서는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기분이 매우 우울했다. 두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매서는 갑자기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호생이 혹시 감기에 걸렸냐고 물으니 매서는 무리를 저으며 호생에게 우리 사이 이제 끝내자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호생은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사천로에 사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매서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자신이 호생의 아는 여동생이 되어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호생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매서는 여동생으로서 오빠에게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호생은 다시 괜찮다고 했다. 매서는 최근 어머니와 자주 다툰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호생이 아직 집도 없고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이었다. 호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매서가 다른 한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매서는 이제 그 남자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눈을 비비며 매서를 쳐다보고 아버냐고 물었고 매서는 그렇다고 한숨을 쉬며 인정했다. 자신은 처음 아보를 봤을 때부터 온몸에 땀이 났고 볼 때마다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이제 더는 호생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호생은 그래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매서는 아보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호생은 만약 있다면 꼭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매서는 아보가 전혀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한다며 실망했다. 호생은 아보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위로했다. 매서는 아보에게 여자친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왜 헤어졌는지 계속 물었다. 호생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매서는 이제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아보를 잡을 거라고 너무 깊게 좋아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매서는 아보가 자신에게 마음이 생기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호생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호생과 매서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

1990년 어느 날 밤, 허생은 길에서 도도를 만나게 되었다. 도도는 허생에게 반갑게 인사하고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 백평이 해외로 갔냐고 물었다. 허생은 도도가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놀라며 물었다. 도도는 웃으며 허생이 일부러 매서를 아부에게 소개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출처는 바로 매서였다.

포도는 아버가 매서에게 너무 냉정했고 결국 매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후생은 손목시계를 보며 급하다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도도는 여자는 마음과 말이 다르다며 좋아하는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빼앗긴 거라고 이야기했다. 후생은 그냥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등을 돌렸다. 도도는 중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며 후생을 붙잡고 길 옆 달걀 가게와 생선 가게를 하는 남녀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후생은 정말 바빴다. 아버와 8시 반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후생은 빨리 이야기해달라고 재촉했고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듣고 나서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가 보니 아버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왕아씨가 앉아있었다. 그리고 한 명의 미녀가 더 있었는데 이름은 릴이라고 했다. 키가 크고 눈이 맑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왕아씨는 후생에게 리리를 소개했다. 리리는 최근 식당을 인수하는데 무공백으로 이어서 운영하고 싶으니 후생에게 법률적인 부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후생은 기쁘게 도와주겠다고 답했다. 리리는 북방 사람으로 예전에는 심수에서 일했고 상해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다고 했다. 왕아씨는 리리가 패션쇼 모델 출신으로 세상 경험이 정말 많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네 사람은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왕아씨와 리리는 먼저 자리를 떠났다. 카페 안에는 조용함만 남았다. 아버는 후생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후생은 하루 종일 바빠서 머리가 아프다고 답했다. 아버는 다시 백평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었고 후생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렇게 80년대와 9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멈추고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버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아버가 10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이웃에 배채라는 6살 아이가 살고 있었다. 두 아이는 3층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곤 했다. 기와는 햇볕에 데워져 따뜻했고 눈앞에는 지역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앞에는 항산로가 보이고 동쪽에는 부흥공원이 보였다. 배채는 아버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작은 몸은 서로 기대고 바람을 맞았다. 남동풍이 불면 횡포강에서 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다. 아버는 배채에게 이제 내려가자고 이야기했다. 집안일을 돕는 할머니가 지붕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엄격히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채는 조금 더 있고 싶다고 했고 그 할머니가 제일 싫다고 투성부렸다. 아버는 배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아노를 치러 내려가자고 했다. 배채는 마침내 순순히 따랐다.

이 짧은 대화는 아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대체네 집 큰 방에는 피아노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채식주의자지만 정작 고기 요리는 정말 잘 만들었다. 할머니는 대체를 무척 아꼈다. 대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체는 듣기 싫다고 떼를 쓰지만 할머니는 그냥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통해 대체에게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늘 말했다. 어느 날 대체 아버지가 토끼 한 마리를 집에 데려왔고 대체는 정말 기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식량이 부족해서 토끼에게 채소를 주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대체는 몰래 채소잎을 가져다 토끼에게 주었다. 토끼는 아주 빨리 먹어치웠다. 나중에는 토끼가 지늘게 구멍을 파고 숨었다. 대체는 구멍 앞에 깻잎을 놓고 토끼를 불렀다. 할머니는 대체가 몰래 야채를 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소잎을 빼앗고 대체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대체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대체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대체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대체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대체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대체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0: 그런 그 풍경화. 그러니까 그 시골 내고 향 시골이 풍속도죠. 시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오랫동안 이 푹 익혀서 나은 시라고 생각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도 역시 시골 풍경인데, 네, 이번에는 시골 풍경 5입니다.
2: 시골 풍경 5. 지영호. 시골의 사계절인 혼성사부 합창단이다. 봄은 소프라이노, 여름은 알토, 가을은 테너, 겨울은 베이스. 해의 지휘에 맞추어 알록달록한 사부합창 부른다.

0: 예, 이분한테 시골 풍경 쓴 시들이 꽤 많습니다. 예, 이번 시는 예, 시골 풍경 온데 지금 시골의 그 사계절을 쓰고 하는데 몽땅이 그 음악적 명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 그 외래어로 된 그런 굳어진 음악 명사들이죠. 봄은 소프라노, 뇌 고음이, 여름은 알토, 뇌 저음, 그 다음에 가을은 테너, 이건 남고음이, 겨울은 베이스, 남저음. 여기서 예, 주로 뇌뇌 남남인데 고음 저음 고음 저음으로 남녀 사부 합창을 지금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음성들이 모두 다 그 태양, 해, 해의 지위에 맞춰서 지금 알록달록한 그런 사부 합창을 부른다고 썼습니다. 역시 몇십 년간 음악 경험 사부를 한 지영호 시인이 그 직업적 그 수양에서 생겨난 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부 합창이라든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등 이런 명사들은 평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잘 안 쓰는 명사들인데 이 부분만은 자기가 잘 알고 있으니까 시에다 응용한 건데 참 그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돼요.
1: 예.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립춘입니다.
1: 립춘 지영호

0: 여직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올 것이라 굳게 믿었다. 꿈결에도 너를 얼싸 안았다. 심장에서 요울치는 목마른 그리움에 엄동설안에도 내 가슴에는 얼지 않은 샘물이 퐁퐁 솟아나고 마음의 터전에서는 언제나 지지 않은 꽃이 피어있었다.
1: 예, 이 시는이 립춘이 되어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꽃이 피는 봄이 오고 있음을 두 팔 벌려 환호하고 포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쓰고 있습니다. 천년에서는 이 봄이 오는 발걸음 소리 추위를 꿍져든 겨울이 슬그머니 자리를 비운다고 쓰고 그 아래부터는 또 봄의 도래를 반기는 장면들을 라리라고 했습니다. 뭐 아나보사든가 오느라 얼굴이 야유했다거나 네가 올 것이라 굳게 믿었다거나 그 다음에 꿈결에도 너를 얼싸 안았다거나 또 더욱 그 확신의 찬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심장에서 여울치는 목마른 그리움이 엄동설안에도 내 가슴에는 얼지 않는 샘물이 퐁퐁 솟아나고 마음의 터전에서는 언제나 지지 않은 꽃이 피어 있었다 이렇게 외칩니다. 봄이 돌아야 대한 그 확신이 자신이 차 넘칩니다. 시인을 비롯한 우리들이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오늘날 우리 곁에 다가온 저 크나큰 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 예.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시간입니다.
0: 시간. 지영호. 세월의 궤도에서 세상을 만재하고 멈출 줄 모르고 운행하는 거대한 자율 주행차. 소리도 없어라, 악셀도 없어라, 브레이크도 없어라. 시종 여일 고정된 시속으로 끝없이 간다. 가는 속도는 승객의 마음에 따라 빠르고

0: 여기서 악셀이라는 외래가 나오는데 그 자동차의 그 가속 페달을 말하는. 이 시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아주 그 전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공정성과 변함없는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시에서 쓰다시피 거대한 세상을 만재하고 멈춤없이 운행하는 자율 주행차입니다. 시간은 서류도 없이 악셀도 없이 또 브레이크도 없이 시종일 고정된 시속으로 끝없이 가기만 합니다. 이 누리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누가 서라 해서 서거나 누가 멈춰라 해서 멈추거나 좀 더 빨리 뛰어라 해서 빨리 뛰는 게 아니죠. 시는 말합니다. 가는 속도는 승객이 마음에 따라 빠르고 늦다. 이게 천리입니다. 급한 사람은 야, 왜 오늘따라 시간이 이렇게 더디게 흐르니? 왜 이리 늦니? 느린 사람은 또 왜 오늘따라 이렇게 빠르니? 시간이. 벌써 시간이 다 됐구나. 야,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구나. 뭐 이렇게 서로 그 급한 사람과 급한 일에 봉착한 사람은 시간을 너무 빠르다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느린 사람이나 늘쩡늘쩡한 이런 그 성격의 사람들은 또 시간이 너무 또 빠르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에 관계없이 시간은 아주 공정하게 고정된 시간으로 착착 흘러갑니다. 시간을 두고 천리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여 만든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1: 아마 여기서도 역시 시간 개념에 대해서 또 그 자기의 심경에 따라 어떤 상대론적인 개념이 또 부과되죠.
0: 아, 그렇죠. 전부 시간의 그, 예. 예, 그 동시처럼.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고독을 타는 남자입니다.
3: 고독을 타는 남자, 지영호. 무리 속에서도 나는 고독을 타오. 고독에 매맞고 고독

0: 내 눈 물고 고독의 귀 모 고독의 내 맞으니 마음은 터져서 텅 비워지오. 고독의 눈먼이 볼 수 있는 것이란 꿈뿐이오. 고독의 귀머니 류원교가 들리지 않아 나는 행복하오.
1: 이 고독에 대해서 전문 다룬 이런 시인데 첫 세례는 이 고독의 불리한 점을 쭉 라려합니다. 너무 고독해서 물이 속에서도 고독을 타고 고독에 매맞고 고독에 눈물고 고독에 귀멉니다. 또 이 고독에 매맞으니 마음은 터져서 텅 비워집니다. 이렇게 내려오던 그 고독이 마지막 두 개령부터 비약을 일으킵니다. 즉 고독에 눈은 멀었지만 볼 수 있는 것이란 유독 꿈뿐이라고 합니다. 고독 때문에 결국 나한테 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도 또 역시 비약이 계속됩니다. 즉 고독의 귀머니 류언비어가 들리지 않아 나는 행복하오. 참 그렇습니다. 고독 때문에 꿈도 생기고 행복도 생긴 거죠. 고독을 위해 좀 색다르게 다루고 있는 그런 그 특색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아마 여기서 얼핏 그 이 로인들이 그 세상을 대하는 그 달관의 일종 경지를 볼 수 있는데 로인들은 그 뭐 이제 어떤 그 신체 그 상황이 조금 그 기관이 못해졌으니까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데 하지만 또 어떤 그 지적인 로인분들은 아 뭐 어떤 것은 보고도 못 본 척 어떤 것은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세상을 편하게 사는 도리라고도 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뭐 이런 그 원리도 살짝 첨부되지 않았는가?
1: 예, 예. 그런 것도 예, 그 옆에 마이 붙어 있습니다.
2: 그러니까 그런 걸 그 잡다한 것을 내가 속에 두지 않으니까 뭐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뭐 보고도 못 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니까 속이 편하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그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겠는가도 생각해요.
1: 그렇죠. 예. 그렇죠.

0: 네, 다음은 지영호 시인의 산문시 한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단돈 8원의 그대입니다.
1: 산문시 단돈 8원의 그대 지영호. 조연발의 곱빼기 한 점 닮은 게 없는 내 용모에 아파트족들의 화장실보다도 초라한 집이 내 전부의 재산인데 어수선하고 퀴퀴한 집에서는 날마다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정막이 나를 조연발로 착각했는지 혹은 빌게이츠로 착각했는지 퇴근하면 나를 둘러싸고 기각태각 쟁탈절을 벌립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 녀석의 생일연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걸음에 나는 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꾀죄죄하고 남루한 옷 걸친 당신을 길 가는 행인들은 외눈안든 팔지 않는데 최종에도 내 눈썰미는 당신을 파악하고 조조없이 당신을 샀습니다. 절대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무지무지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을 껴안고 집에 들어서니 고독과 외로움 점막이 손으로 입을 싸주고 구역질하며 어디론가 뿔뿔이 꼬리를 사립니다. 나는 급급히 침대에 쓰러져 당신을 펼쳤습니다. 단돈 8원에 고스란히 나에게 다가온 당신. 그런 고맙고 사랑하는 당신은 거리바닥에 진열했던 한 권의 낡은 책. 내가 산 한 권의 시집입니다.

0: 예, 이 신문이 산문시대에서 조금 긴데, 이 산문신이 긴 것 같지만 내용을 파악해보면 하나도 길지 않습니다. 즉 길가에서의 8원을 주고 산 낡은 책, 그 책을 고독, 외로움, 적막이 서로서로 주윤발을 닮은 나를 빼앗으려고 들 때, 그 낡은 8원짜리 그 시집 한 권 때문에 나는 그 속에서 해탈되고 낡은 시집 한 권에 매료되어 그 시집을 끝없이 사랑하면서 나의 가치를 실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가 어딘가 좀 유머적이면서도 속 깊이가 있어 재밌습니다. 이 시는 고독, 적막, 외로움 등등을 인격화해서 묘사하는가 하면 낡은 책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인격화해서 그녀 때문에 전율하고 그녀를 밤새도록 만끽하는 장면 등등이 시적으로 잘 표현돼서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 시는 장백산 잡지 2006년에 1월 호에 발표된 시입니다. 예.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흰 구름입니다.
2: 흰 구름. 지영호. 뭉쳐서 사는 산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사는 산만이 유일한 출로가 아니었다. 바람 따라 산산이 흩어져서 손의 지각에 자리 잡았다. 언제 어디서나 하얀 본색을 잃지 않았다.

0: 부딪히고 불꽃 튕기고 노하고 눈물 흘릴 줄도 알았다. 그리우면 잠깐 한 대 뭉쳐서 건배하며 회포도 불었다. 조연이 파하면 각자의 삶을 위하여 또다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다.
1: 예, 이 생리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그 구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삶도 그렇게 부단한 그 리벨과 하위 과정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그런 도를 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밤은 어둠을 탓하지 않는다입니다.
0: 밤은 어둠을 탓하지 않는다. 지영호. 밤은 어둠을 탓하지 않는다. 어둠이 별빛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드린다. 어둠이 단꿈을 살지게 해줘서 감사드린다. 어둠이 내일을 더욱 밝게 해줘서 감사드린다. 어둠이 밤마다 잊지 않고 동반해줘서 감사드린다.
1: 예, 지금 이 어둠이 주위에 둘러 있어도 지금 밝은 빛은 이 어둠 때문에 더욱 유표하게 돋아오릅니다. 이 시는 이 그런 면에서 제목에서부터 밤은 어둠을 타지 않는다고 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연을 제외하고는 이 렘마다 내려오면서 탓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 어둠에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둠은 어쩌면 그 어떤 그 압력이나 힘이 동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동반은 예, 되려 밝음을 위해서 분발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 네.
1: 예, 좀 천리적인 게 갈렸습니다.
2: 그렇죠. 네. 예,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수석 7입니다.
0: 수석 7. 지영호. 소석은 말이 없다. 세월의 뒹근 흔적 문신으로 몸에 새기고 우아한 몸짓 하나로 대자연을 펼쳐 보인다. 너의 문신에서는 해, 달, 별, 구름과 번개가 보이고 너의 몸짓에서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와 우레소리가 들린다.

0: 예, 이분도 수석실에 좀 자주 쓰는 편인데, 여기 7이랄까. 그 앞에 6이랑 6까지 또 있단 말이지. 이 선은 이 한낱 강가에서 혹은 각복판에서의 그 물에 사정없이 씻기는 돌, 즉 수석을 쓰고 있는데, 강가에 뒹구는 돌이지만 온몸에는 세월의 흔적과 대자연을 새기고 펼쳐 보인다고 합니다. 그 몸에는 이 번개가 보이고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와 우레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지호의 어떤 수석은 몸에 폭풍 구멍까지 내면서 세월이 수마를 거듭 인내한 그런 우아한 풍경을 세상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석에 대한 시인이 그 정확하고 명징한 인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네, 이 포근한 봄날 지영호 시인이 알찬 시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림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해는 15 시작의 해입니다. 전주 상하는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상급 결체 보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도약 추월 목표를 조정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게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총체적으로 평온하게 운행돼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상승하고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상승했으며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상승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의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하는데 그중 대상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상승했고 전성 9개의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상승해 9개의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 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 이상 봉사업 중점 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올려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평온하게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지표 장성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장성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중점 산업, 중대 대상, 중요 분야의 모를 받고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정밀 시책하면서 발전 난제 해결에 주력해 경제가 질적 향상과 량의 합리적 장성을 이루도록 전력 추진함으로써 전주 고품질 발전에 튼실한 토대를 닦을 방침입니다.
3: 5.1절 연휴 기간 우리 수 각지에서 다채로운 문화체육 활동이 펼쳐져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한 춘원 연변 꽃길 여행 연변 봄철 계열 활동 중 하나인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절 문화쇼 활동이 연변대학 정문 주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주 군중예술관에서 준비한 중국 조선족 장고춤은 현장 관중들을 짙은 조선족 예술의 향연 속으로 이끌었고 스트릿 댄스팀은 청춘 활력을 불태웠으며 전자음악 공연은 현장을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현장 관중들이 함께 부른 나와 나의 조국은 활동 분위기를

0: 고소해로 이끌었습니다. 섬서 유림 관광객 백정정입니다. 이 도시는 정말 낭만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유명한 인터넷 인기 간판벽도 가봤어요. 보문도 다녀왔는데 참 예뻤습니다. 마음이 무척 설레이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정말 흥분됩니다. 여러분 연길로 오세요.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절 문화쇼 활동 가운데 하나인 2026 중국 커피 컵 테스팅 대회 연변 경기구 경연이 2일 연길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30명의 우수한 청년 커피 종사자들이 참가해 예리한 감각과 탄탄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심양 선수 장경심입니다. 저는 커피 로스팅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전문 수준을 높이고 싶어 참가하게 됐습니다. 연변에 와서 이곳의 풍정도 느끼고 이 대회도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커피 문화교류 발전협회 상무부 회장 김홍입니다. 우리 전반 커피 업종에서 볼 때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의의는 광범한 커피 종사자들에게 우수하고 전문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참가 선수든 참가하러 온 업종 동료든 모두 이곳에서 기회를 겨루고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30분 연길시 불화 통합 강반에서 무인기 편대가 펼친 빛의 쇼는 장관을 이뤘습니다. 5일 사랑스러운 사람, 소원병, 은하, 생명수 등 글자와 아름다운 화면이 하늘의 차례로 펼쳐지고 진달래꽃, 연변 축구팀 팀마크와 조선족 무형문화재인 부채춤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과학기술과 민속, 체육, 따뜻한 감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연길이라는 도시 온도와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련영 심양 관광객 고가양 소희철입니다. 모인기 공연은 처음 보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그 안에 담긴 요소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민족적 특색이 물씬 풍깁니다. 이를 도나시 제21회 5.1 문화관광 체육 계열 활동이 도나 북산 삼림공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도보 대호가 자연 경치 속을 누비며 공원의 생태미와 도시 활력을 만끽했습니다. 수공 체험과 사회 교류 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봄을 감상하고 시를 읊으며 봄날의 시적 정취를 음미했습니다. 도나 문화창의작품 전시구역에서는 사업일꾼들이 도나의 양질 문화관광 자원과 특색관광 상품, 현지 문화창의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전시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혼춘 방천 풍경구는 독특한 자연 풍광과 유구한 문화적 저력으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룡호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중, 조, 로, 삼국 경관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관광객들은 경치를 감상하는 한편 역사를 되돌아보며 고요한 자연 생태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새 국문 광장에서 국문 국기 개양, 노동자 래찬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관 사회구역, 일선 노동자 대표, 관광객 500여 명이 숙연히 서서 몽드를 올리며 조국의 번영과 노동계 영광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1: 2026년 봄철 소비 시즌 우리주 상무분에서는 추는 연변 조류 소비를 주제로 보상 판매, 혜택 구매, 경기 소비, 다국 소비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다방면으로 힘을 기울이고 여러 분야를 연동시키며 다원적으로 융합시켜 온기 있고 특색이 있으며 유력한 소비 전경을 전력 구축함으로써 봄철 소비 시장을 전면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번 봄철 소비 시즌에는 분야 간 연동의 대중 소비품 교체 시즌을 구축합니다. 장식, 가정용 전기 제품, 자동차, 완제품류 등 중점 소비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보상 판매를 줄선으로 각 측의 자원을 연동시켜 정책 혜택 플러스 기업 보조금 조합 조치를 내옵니다. 상무 부문에서는 연동해 대학 기업을 찾아 미니 모터쇼 활동을 개최하고 향촌 소비 시즌을 가동해 녹색 지능 가정용 전기 제품의 자동차 순회 전시, 가구 건자재 특별 혜택 등 향촌 대중 소비품 전문

0: 전시 판매 활동을 개최합니다. 중국 석유, 중국 석유화학과 한도액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을 조직해 면동 판매를 하고 자동차 구매자에게 휘발유와 비유제품 혜택 쿠폰, 충전 봉사비 혜택 쿠폰을 증정합니다. 공청단 연변주의와 연합해 결혼 시즌 선물 꾸레미 활동을 펼쳐 신혼 소비를 촉진합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주내에 대형 상업 무역 기업을 중점적으로 조직해 50차 이상의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다양한 소비 품목을 아우르며 할인, 금액별 할인,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을 내놓습니다. 백화점, 완제품류, 상가, 슈퍼마켓 3대 분회 1,000만 원 이상 소비권을 도입해 진정으로 소비 열기를 이끌어냅니다. 각 대형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연동하고 주내외 공급 사설과 협동해 다국 우수 상품 혜택 향유, 산지 생방송 원활 구매, 본지 생활 봉사 등 주제 활동을 펼쳐 온 오프라인 심층 융합과 다분야 협동의 소비 전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주 상무구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상무무역 플러스가 융합된 봄, 여름 생활 시즌을 만듭니다. 축구 경기와 콘서트 등 10점에 초점을 맞춰 상업무역과 체육, 관광, 미식의 심층 융합을 주동합니다. 온라인 부번 연동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내놓고 쇼핑, 숙박, 출행, 오락, 미식 등 전반 사슬의 자원을 통합해 부번 연동으로 전액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연변 미식 특색을 깊이 발굴해 미식 시즌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메이투안,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맛, 여행 등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전통 브랜드, 풍경구 먹거리 추천, 인터넷 인기 식당 등 미식 대표와 커피 등 분야를 둘러싸고 특색 미식 소비 전경을 구축합니다. 동시에 출경 세금 환급 정책 선전을 강화하고 통상구, 공항, 면세점 건설을 다그치며 다국 상품 어투어 지험점을 구축하고 수입 상품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연결 다국통 선별, 훈춘 e쇼핑 등 현지 플랫폼으로 MCN 기구 및 전자상거래 기업과 연동해 다국 생방송 판매를 하고 수출입 상품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혁신 확장해 다국 소비가 전주 소비 장성의 새 주목점으로 되게 합니다.
1: 5.1절을 앞두고 아련기계주식위원회사 설계실이 단연간 과학기술 혁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켜온 장인정신과 해외 독점 장벽을 돌파한 확고한 혁신실력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전국노동자 선봉호 영예칭호를 획득했습니다. 지능제조 일선에 묵묵히 뿌리를 내린 이 기술 대우는 일터를 전장으로 혁신을 사명으로 삼고 실질적인 노력과 장인 정신으로 길림 첨단 장비 제조의 산업 명함을 빛냈습니다. 아련 기계주식위원회사 설계실은 2006년 1월에 설립됐습니다. 단연간 부문 전체 설계 일꾼들은 시종 중국 제조 우리 책임이라는 기업 정신을 받들고 설계 연구개발 일선에 뿌리내려 밤낮으로 기술 난관 돌파에 매진해왔습니다. 일상 사업에서 팀원들은 책상에 엎드려 도면을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산하며 매개 변수를 다듬었고 설비 구조, 핵심 공예, 에너지 절약 효율을 겨냥해 수없는 시험과 최적화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아련 기계주식위원회사 설계실 조장 진위량입니다. 도면 설계 과정에서 고객의 생산 조건, 판재 생산 공예, 현장 사용 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설비 구조 설계와 세부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정밀하고 엄격한 설계로 고객의 개성화된 공예 요구를 만족시키고 설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이고 튼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고객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꾸준한 혁신에 힘입어 팀이 자체 연구 개발한 슬래브 예열 설비는 종합 성능 면에서 성공적으로 독일의 동종 설비를 뛰어넘었으며 단숨에 유럽 업체가 장기간 업계를 독점하던 국면을 타파해 국산 첨단 기계 설비가 기술 선두를 달리게 했습니다. 2024년 튼튼한 혁신 실력으로 아련 기계는 선으로 길림성 혁신형 과학기술 기업, 고신기술기업,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으로 평이됐고 14호 국가중점 연구개발 계획 대상을 순조롭게 맡았습니다.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제품은 안정적인 성능과 선진적인 기술에 의탁해 러시아, 한국, 타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업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아련기계는 성공적으로 심수증권거래소 메인보드에 상장하며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 부총경리 양영신입니다. 효익 기여도 면에서 팀의 설계 성과는 지속적으로 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부여했고 제품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시장 공간을 넓혔습니다. 이로써 회사를 위해 안정적인 영업수익과 이윤을 창출하고 시장 우세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번 노동자 선봉호 영예 획득은 설계실 전체 기술일꾼들이 일터를 지키고 예의 혁신하며 난관을 이겨낸 데 대한 높은 긍정입니다. 향후 팀은 계속해 선봉 모범 정신을 발행하고 첨단 장비의 자체 연구 개발에 매진하며 핵심 관건 기술을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장인 정신으로 산업 승격에 힘을 실어주며 과학기술 혁신으로 길림성 제조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전국 신사회계층 인사 신선중국 열견문명행동보치를 깊이 실시하고자 일전 주당위 동전부 주신사회계층인사연합회에서는 아름다운 연변찾기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걸어다니는 독서 계열 활동을 가동해 책향기로 신사회계층 인사들의 성장에 힘을 부여하고 전민 독서가 연변에 물이 내리도록 주동했습니다. 활동은 우리 주 첫 신사회계층 인사 도서 코너인 도문시 롯디번 커피 국문점에서 가동됐습니다. 이 도서 코너는 도문시 철도 국문 옆에 위치했습니다. 매장 한켠에는 커피와 즐거운 독서, 한마음 한뜻이라 쓰인 책장이 있는데 문학, 역사, 사회과학, 생활미학 등 류형의 도서들이 비치돼 신사회계층 인사와 주민, 관광객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도서 코너는 커피 플러스 독서 새 모식으로 변경 소도시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섭입니다. 커피숍에서 맞은쪽에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볼 수 있어 무척 여유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고리끼의 동면인데 학창시절부터 좋아했던 책입니다. 여기서 커피를 마시며 제가 좋아하는 책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근날에 우리 주에서는 커피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모식의 모를 받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커피산업 발전에 융합시켰으며 커피 문화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체로 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열 활동은 독서 진지 구축, 책향기 분위기 조성을 핵심으로 여러 조치를 내와 신사회계층 인사들의 독서 활동이 깊이 락착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책향기 극한 연변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주 신사회계층 인사 연합회 공회 주석 왕염양입니다. 주 신사회계층 인사 연합회에서 아름다운 연변찾기,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걸어다니는 독서 주제 활동을 펼친 것은 주로 331 국도 연산을 따라 변경 문화와 문화 관광 특색을 갖추고 커피향과 책향기가 어우러진 곳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연변의 관광 특색과 책향기 커피 문화를 결합시켜 신사회계층 인사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연변의 풍물을 보고 책향기와 문화적 정취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연변 영정 커시안팀이 올 시즌 홈장 경기 3겜 경기 연속 무승부를 했습니다. 연변팀은 2일 오후 홈장에서 펼쳐진 각급 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무석 5구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연변팀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무석 5구팀은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균형은 11분에 깨졌습니다. 무석 5구팀 공격수가 연변팀 금지구역 내에서 반칙에 의해 넘어졌고 심판원은 페널티킥으로 판정했습니다. 한 골 앞선 무석팀의 공세는 더 매서웠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압박에 연변팀 수비진은 애를 먹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 두 팀은 맞불을 놓았습니다. 공세를 주고받던 77분을 전후로 연변팀의 여러 번의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태연의 송곳 패스를 받은 조반니가 상대팀 금지구역으로 파고들어 때린 슛이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바로 몇 초 후에는 황진비가 날린 강력한 슛 역시 무석팀 수비수의 몸에 막혔습니다. 동점골은 경기 추가 시간인 93분에 터졌습니다. 후방에서 허문광이 무석팀 금지구역으로 길게 패스했고 황진비가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경기는 결국 1대

0: 승리로 끝났습니다. 연변 영정 커시안팀은 오는 10일 오후 3시 홈장에서 광서 항신팀과 8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어 농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농기계 폐기갱신 구매 보조 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특히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농업용 드론 보조까지 놓치지 않고 짚어드리겠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네, 먼저 농업 현장의 정책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정보는 농업 관련 설비 갱신 대출 정책입니다. 정부가 농업 현장의 설비를 최신형으로 바꾸고 기술을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 농업농촌부가 설비 갱신 대출 정책 시행 통지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낡은 농기계뿐만 아니라 시설 농업, 어선, 냉장 냉동 시설, 곡물 가공, 폐기물 재활용까지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단순히 농기계 교체에 그치지 않고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 디지털화된 장비로 이전환을 집중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 관련 분야의 설비 갱신과 기술 개조에 대한 금융 지원 강도를 가일층 높이도록 인도하고 광범위한 농업과 농촌의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데 조력하고자 농업농촌부 계획재무사는 농업 관련 분야의 설비 갱신 대출 관련 정책을 실시할 때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통지는 각지 농업농촌 부문은 재정이민은행 금융감독관리 등 부문과의 협동과 연동을 강화해 설비갱신 재대출과 재정리자 보조 등 지원정책과의 연결을 긴밀히 하고 융자 대상이 계획 비축, 선발과 추천 등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며 농업 관련 중대 프로젝트와 경영주체를 대상한 융자 연결봉사

조사를 심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지는 로후 농기계의 설비 갱신과 개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토대 하에서 1층 시설 농업 어선 골드체인 시설, 량곡 식용유 가공, 폐기물의 순환 이용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 디지털화 설비 갱신에 대한 지원 강도를 중점적으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중 로후 농기계 갱신 분야의 지원 내용이 가일층 세분화됐는데요. 로후 농기계 폐기회수 해체 기업이 시설과 설비 도태와 갱신을 지지하고 단일 프로젝트 융자 수여의 최소 한도를 각성해서 실제와 결부해 스스로 확정하게 했습니다. 단일하게 농기계의 갱신을 지지하던 데로부터 여러 분야를 전면 포함하기까지 정책 포함 범위의 확대는 당면의 농업 현대화 발전이 다원화 수요에 정확히 부합되게 했습니다. 농기계 설비 갱신에 대한 세분화 조치는 농기계 갱신에서 자금이 긴장하고 표준이 혼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시설 농업은 재배, 축산업, 스마트 농업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데 중점적으로 에너지 전략에 유리한 기계, 다수학, 고능률적인 신형, 현대 재배 업 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어선 갱신에서 낡은 원양 어선 첨부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는 농약의 불법 생산 경영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 사업을 포지했습니다. 농업농촌부 해당 책임자는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는 농약의 불법 생산 경영 사용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농약 시장 환경을 정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했습니다. 집중 단속 사업은 불법 생산, 불법 판매, 불법 첨가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농약 생산 및 경영 주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농약 제품이 감독과 표본 검사 강도를 높이며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은밀히 탐문하며 문제 목록을 정리 및 형성하고 법에 의한 처리를 분류 추진해야 합니다. 소속 지역 책임을 참답게 실행하고 부와성 시현의 상하련동 지역 간의 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설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사업 규례를 엄수하고 검사 행위를 규범화하며 지역 보호주의를 두드려야 합니다. 봉사 기재를 최적화하고 통지는 농업 관련 분야의 설비 갱신 대출의 목록지 관리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요구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주체를 지도해 농업농촌 중점 프로젝트 종합용자 봉사 플랫폼을 통해 규범적으로 신청하게 하는 것이 필요됩니다. 이와 동시에 프로젝트 심사를 엄격히 들어줘 연합심사 기재를 구축하고 요구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를 예비명단에 넣어 26개 취급은행에 정기적으로 추천해 보내도록 합니다. 네, 료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1.2조 원의 설비 갱신 재대출 한도액을 제공할 수 있고 중앙재정은 1.5% 기준에 따라 리사를 보조해주는데 기한이 가장 길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정책 혜택을 직접적이고 빠르게 향수할 수 있도록 확보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농약 구매 시 반드시 허가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습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또 하나 국가전략적 농자재 창고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가전략적 농자재 창고가 2028년 말까지 100개 정도 신축 개축될 전망입니다. 중화전국 공급 판매 합작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공급 판매 합작사 분야에서는 전국 공급 판매 합작사 농자재 네트워크 시스템 건설 전용 계획 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8년 말 전으로 100개 정도의 국가 전략적 농자재 비축 창고와 1000개 정도의 현역 농자재 배송 센터를 신설하거나 개조 업그레이드해 배치가 합리적이고 기능이 상호 보완되며 운행 능률이 높은 현대화한 공급 판매 합작사 농자재 유통 시스템을 다 갖춰 구축해 유통
농료를 높이고 유통 비용을 낮춤으로써

광범한 농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육행, 칠종, 이연안, 류흥, 치중, 량옌, 이 전국 농자재의 류통 주랑을 기반으로 국가 전략적 농자재 비축 창고 신축 개축을 추진해 15차 5개년 말까지 이 같은 국가전략적 농자재 비축 창고의 피봉면이 양곡과 주요 농산물이 산지, 주요 교통 중추, 주요 농자재 집산지 등 핵심 연결점을 포괄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급 판매 합작사의 농자재 공급 보상과 가격 안정 능력을 1층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고향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안도현의 스마트 농업 이야기입니다. 안도현에서는 과학기술과 농업을 깊이 융합하고 여러 스마트 농기계 정비를 안도현 봄농사 밭갈이의 주력군으로 사용하면서 과학기술로 현대 농업에 힘을 실어주고 고농률적 지능적인 농사잡이의 새로운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기계가 빠르게 농사에 적용된 것은 유력한 정책적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년간 안도현에서는 농업기계화의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동하고 농기계 구매 보조를 강화함과 아울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보조자금이 직접 농가의 구조에 입금되게 했습니다. 보조 범위의 스마트 이항기, 종합수확기, 북두칠성, 항법농기계, 식물보호드론 등 주류 기종을 포함시켜 농가의 농기계 구매 원가를 효과적으로 절감시켰습니다. 한편 대중이 이를 처리하는 데 편리를 주기 위해 안도현 농업농촌국에서는 해마다 봄갈이 기간 사업율권을 조직해 향촌에 내려가 농가들의 발품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2020원에 보조금 지급 수속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미 162가구의 농가를 위해 189건의 농기계 구매 보조 관련 절차를 처리해 주었고 28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안도현의 종합기계화율은 95.3%에 이르렀습니다. 안도현에서는 스마트 농업을 인솔로해 양곡의 안정적인 생산과 증산 토대를 꾸준히 다져 한 해 풍작에 든든한 보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아래에 오늘의 핵심 주제인 바로 농기계 폐기 갱신 구매 보조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멜렐레 우리 주 농업 기계화 진척이 빨라지면서 기계화 농사는 농업 생산에서 시간과 인력을 줄이고 우리 농민들의 수입을 제고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농기계 장비를 최적화하고 농기계의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오래된 농기계를 폐기하는 정책 최근에 실시함과 동시에 농기계를 구매하는 것을 제창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주농기계관리본소의 농기계 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먼저 농기계의 그 폐기 정책에 대해서 그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해 우리주 농기계 폐기 사업 어떠했습니까?
1: 네, 2025년 우리주에서 폐기한 농기계는 2,696대이며 네. 그리고 829만 원의 자금을 보조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05호의 농가에서 그 네.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0: 네.
1: 우리는 전주적으로 11집의 농기계 폐기 기업을 동원하여
0: 네.
1: 폐기하는 농기계를 회수해 분해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임과 동시에 농기계를 폐기한 농가들에서 같은 류형의 농기계를 살 수 있도록 적이고 적합한 새 장비를 구매하도록 인도하여
0: 네.
1: 두 가지 보조금 정책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락착되도록 보장했습니다.
0: 그렇네요. 지난해 성과 대단하네요. 2,696대. 그렇죠?
1: 네.
0: 우리 그렇다면 올해 우리주 농기계 폐기 갱신 정황 어떠합니까?
1: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폐기 및 갱신 정책을 시행한 지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0: 네.
1: 우리 주에 매년 폐기되는 농기계 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네.
1: 현재 전주 농기계 부문은 국가 항목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0: 네.
1: 올해 폐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0: 네.
1: 1,500만 원의 국가 보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0: 네.
1: 올해도 성농업 농감독 및 심사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0: 네.
1: 농기구 구매 및 적용 보조금 관련 문제 점검을 돌파구로 삼아
0: 네.
1: 보조 대상, 보조 종류, 판매 기업이 보조금 처리 절차를 중점적으로 감독했으며
0: 네.
1: 보조금 사용 과정을 규범화하고
0: 네.
1: 공정, 공개, 농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0: 네.
1: 현 또는 진 범위에서 공시하고 광범위한 감독을 받도록 했으며
0: 네.
1: 보조금 락착, 기계가 도착하고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게끔 감독하여
0: 네.
1: 보조를 받은 농기계가 농업 생산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0: 네.
1: 농민이 직접 이익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0: 네.
1: 하여 지난 1년 사이 총 51건의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0: 그렇네요.
1: 신속한 조달 사업과 보고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0: 네.
1: 성에서 요구하는 자금 사용 현황,
0: 네.
1: 결손 현황에 따라
0: 네.
1: 각 현실을 신속히 조달하고
0: 네.
1: 종합하여 보고하였습니다.
0: 네.
1: 성주기관이 농기구 구매 보조금 관련 문제,
0: 네.
1: 농기계 폐기 갱신 진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달하며 단계별 보고 심사 매니커즘에 따라
0: 네.
1: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여
0: 네.
1: 전년도 총 40여 차례의 집계 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0: 네.
1: 하여 지난해 전주 농기계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질 좋은 농기계에 대해서는 우선 보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0: 그렇네요. 올해 지난해 농기계 사업 정황 그리고 올해 농기계 폐기 갱신에서의 보조법

0: 미에 대해서도 얘기 주셨는데요. 총 28종의 기계 모델과 131개 등급의 보조 범위 설정.
1: 그 범위로는 뼈파종기, 논작업 모니터링 단말기, 네. 식물 보호 드론, 곡물 건조기, 색소 네. 선별기, 네. 분쇄기 등 6가지 폐기 보조 기계 종류를 추가하였으며 네. 국가 정책 규정에 따라 우리 성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폐기 보조 범위에 단행 옥수수 수확기, 압축기, 심송기, 심송연합 작업기, 갈퀴식 경운기, 네. 회전 경운기, 네. 볕집 분쇄 환원기, 네. 청사료 수확기 등 10가지 기계 종류가 추가되어 총 16가지 폐기 보조 기계 종류가 증가되었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그 폐기에 드는 농기계 류형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폐기 농기계에는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까?
1: 네, 폐기하는 농기계는 발동기 등 중요한 부분이 구전해야 하며 네. 원천이 합법적이어야 하며 네. 합법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농민과 네. 농업 생산 경영 조직에서 농기계에 관련된 서면 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번호판 관리 부분에 등록된 트랙터로 연합수확기와 같은 농기계들은 네. 농기계 안전감리 부문에서 발급한 번호판을 제출해야 하며
0: 네.
1: 번호판이 없거나 네. 번호판 등록을 하지 않은 농기계는 공장에서 나올 때의 명판이나 출하번호, 네. 선반번호를 제출해야겠습니다.
0: 네.
1: 다음은 사용연한에 대한 요구인데요.
0: 네.
1: 공률이 18kW보다 작거나 네. 같은 소형 트랙터로는 사용 연한이 10년을 초과하여야 하고
0: 네.
1: 공률이 18kW보다 큰 대형 중형 트랙터로는 네. 사용 연한이 15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0: 네.
1: 무한 궤도식 트랙터의 사용 연한은 네. 12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0: 네.
1: 자행식 연합수확기 사용 연한은 12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0: 네.
1: 현수식 옥수수 연합수확기 사용 연한은 10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산자비식 뼈 이완기 사용 연한은 8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0: 네.
1: 탑승식 뼈 이완기 사용 연한은 10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0: 네.
1: 자동 분무기는 사용 연한이 10년 그리고 네. 기동 탈곡기는 사용 연한이 8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0: 네.
1: 사료 분쇄기는 동력이 18kW보다 클 경우에는 12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0: 네.
1: 작두기는 사용 연한이 10년을 초과해야 됩니다.
0: 네.
1: 이 밖에 엄중하게 파손되었거나 개조조립했거나 내력이 불분명한 농기계에 한해서는 폐기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0: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농기계가 그냥 사용하다가 이제는 연한이 돼서 바꾸는 네. 것이 원칙으로 해야지 네. 사이사이에 뭐 바꾸거나 조립을 다시 하거나 이것은 안 된다 그 네, 얘기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 산형 연합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 기계가 확실히 폐기 갱신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다시금 각 지역의 우리 농기계 관리 본소와 연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폐기하는 농기계에 한해서 어떤 보조 표준 있습니까?
1: 네, 중앙 재정에서 내려오는 농기계 폐기 갱신 보조금은 폐기 보조와 갱신 보조 두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0: 네.
1: 폐기 부분 보조는 정액 보조금을 실시하는데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하나는 기본 폐기 보조금과 표준에 도달한 폐기 농기계의 금액을 제고하는 보조금입니다.
0: 네.
1: 여기에는 200마력 이하의 트랙터로가 있는데
0: 네.
1: 보조액이 1,000원으로부터 1,500원으로 제고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연합수확기, 비어이완기 그리고 파종기는 폐기하는 동시에 같은 류형의 농기계를 구매할 경우
0: 네.
1: 기본 폐기 보조금과 표준에 도달한 폐기 농기계의 금액을 제고하는 보조금법에 들어갑니다.
0: 네.
1: 이 밖에 농업용 북두 보조 운전 시스템을 폐기할 때
0: 네.
1: 보조금은 꼭 새로운 설비를 사는 전제하에서 네. 회수받을 수 있게 됩니다.
0: 그렇네요.
1: 아울러 일부 보조금은 표준을 갱신하여
0: 네.
1: 농기계 구매 보조금 정책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0: 네.
1: 농기계 폐기 보조는 폐기 부분이 보조와 갱신 부분이 보조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0: 네.
1: 각 현실에서는 실제

0: 교육을 하여 당지 농기계 폐기 갱신 보조 실시 세칙을 내와서 농기계 폐기 정책을 지도해오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농기계를 폐기 갱신하는 그 보조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0: 농기계를 폐기 갱신하는 조작은 아래와 같은 조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네.
0: 바로 농기계를 폐기하고 등록한 차를 없애며
1: 네.
0: 보조금을 체원하고 당한을 등록해야 하는 네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네.
0: 첫째는 농기계 폐기인데요.
1: 네.
0: 농기계 주인은 자원의 원칙 하에 폐기하려는 농기계를 회수하는 기업에 맡깁니다.
1: 네.
0: 맡기는 과정에 농기계 주인은 농업기계원청과 귀속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승낙서.
0: 다음
1: 네.
0: 회수하는 기업에서는 농기계 주인과 폐기하려는 농기계에 관련된 상응한 보조를 잘 파악한 후
1: 네.
0: 농기계 주인과 농기계를 함께 사진을 찍어서
1: 네.
0: 자료로 남기는데
1: 네.
0: 여기에는 농기계 번호, 명패를 찍어서 농기계의 진실성과 유일성에 대해 책임지게 됩니다.
1: 네.
0: 다음 농기계 주인에게 농기계 회수 폐기 확인서를 내어줍니다.
1: 네.
0: 그러면 농기계 주인은 자신이 신분증 복사본과 농기계와 함께 찍은 사진, 사용, 신청 자료 및 확인서, 승낙서 등을 당지 농업 농촌 기계 관리 부문에 폐기 신청을 합니다.
1: 네.
0: 현급 농업 농촌 농기계 관리 부문에서는 농기계 주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와 네. 함께 현장 검엄을 하며
1: 네.
0: 회수 기업에서는 제때에 상응한 농기계 해제에 관련된 당한을 건립해야 합니다.
1: 네.
0: 이상은 농기계 폐기 부분입니다.
1: 그렇네요. 네.
0: 다음 등록한 농기계에 관련된 서류를 없애야 합니다.
1: 네.
0: 번호판 관리에 편입된 트럭도로와 련합수확기 주인은 폐기 관련 확인서와 상응한 자료를 가지고 당지 농기계 번호판 관리 부문에 가서 농기계 번호를 없애야 합니다.
1: 네.
0: 다음은 보조금 체인입니다.
1: 네.
0: 농기계 주인은 확인서 농기계 폐기 보조 신청서를 가지고
1: 네.
0: 당지 농기계 관리 부문에 가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1: 네.
0: 각 현시 농업 농촌 기계 부문에서는 상응한 자료를 검사 확인한 후
1: 네.
0: 농기계 구매 보조 부문의 정보란에 공시를 합니다.
1: 네.
0: 공시 기한은 적어도 5일이 공작일이어야 하겠습니다.
1: 네.
0: 공시를 거쳐서 이의가 없을 경우
1: 네.
0: 농업 농촌 농기계 부문에서는 폐기하는 농기계에 관련된 자료를 재정 부문에 넘겨서 검사 검엄을 마친 후
1: 네.
0: 이의가 없을 경우 폐기하는 농기계에 상응한 보조금을 체납합니다.
1: 그렇네요.
0: 마지막으로 당한을 등록해야 합니다.
1: 네.
0: 현급 농업 농촌 농기계 부문과 회수 처리하는 기업에서는 폐기하는 농기계에 관련된 당한을 작성해야 합니다.
1: 네.
0: 여기에는 명패, 번호, 농기계를 해제하는 동영상과
1: 네.
0: 기타 농기계 신분을 체현할 수 있는 원시적인 자료, 사진 등등 해체에 관련된 당한을 건립해야 하며
1: 네.
0: 적어도 3년은 보관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폐기 회수하는 기업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주에?
0: 네, 우리 주에는 해체 회수하는 기업이 11개 있습니다.
1: 네.
0: 이 11개 기업은 연기시, 도나시, 훈천시, 왕천현과 안도현에 있습니다.
1: 네.
0: 폐기 회수하는 기업이 없는 현시에서는 유타고 있는 현시 기업을 찾아 합작할 수 있습니다.
1: 합작하면 되네요. 그러면 농가들에서 폐기하려는 농기에 한해서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0: 원칙상 매 촌미마다 한 해 사이에 폐기하는 농기계는 두 대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1: 네.
0: 만일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일 경우에는 한 해 사이에 폐기할 수 있는 농기계는 다섯 대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1: 네. 농기계 폐기 갱신 보조 신청할 때 뭐 비용 같은 거 있나요?
0: 네. 원칙상 매 촌미마다 한 해 사이에 폐기하는 농기계는 두 대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만일 농업 생산 경영 조직 경우에는 다섯 대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여기에는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1: 그렇네요. 계속해 올해 농기계 구매 보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조달한 농기계 보조 정책 자금 얼마나 되는지요?
0: 길림성 해당 문건에 따라서 우리 주에서는 네. 계속해 농기계 구매 보조금을 실시하게 됩니다.
1: 네네.
0: 이번 농기계 구매 보조금 정책 실시는 자주적으로 기계를 구매하는 원칙에서 먼저 사고 후에 보조금을 지불하며 현금에서
1: 네.
0: 결산할 수 있고
1: 네.
0: 직접 카드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농민들이 농기계 구매에 편리를 도마해 주

0: 게 됩니다.
1: 네.
0: 올해에 지난해에 낙찰된 자금은 네. 7,215만 원이었는데 네. 올해에는 아직 자금을 그렇죠.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라서 아직 네.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그 올해 보게 되면 농업용 무인 항공기 구매와 보조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인 항공기 응용 보조 정황 어떠합니까?
0: 농기계 구매 보조금 정책이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농업용 무인 항공기 농업 분야 규범적 활동을 촉진하며 네. 농업이 녹색 발전을 지원하고 네. 농업기계화의 전 과정적이고 전면적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길림성에서는 길림성 농업용 무인 항공기 구매 및 활용 보조금 실시 방안을 지정했습니다.
1: 그렇네요. 보조 대상 어떠합니까?
0: 보조금 대상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과 농업 생산 경영 조직입니다.
1: 네.
0: 농업 생산 경영 조직에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
1: 네.
0: 농민 전문 합작 경제 조직,
1: 네.
0: 농업 기업 및 기타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이 포함됩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농업용 무인 항공기가 요즘 인기지 않습니까? 보조 표준 어떠합니까?
0: 네,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해
1: 네.
0: 농업용 무인 항공기 전용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농업용 무인 항공기는 총 6개 등급으로 나뉘며
1: 네.
0: 멀티로터 즉 다중회전익이라고 하죠.
1: 네.
0: 그 무인 항공기는 4개 등급으로 나뉘고 그리고 싱글로터 항공기는 2개 등급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약액 탱크 용량에 따라서 보조금 등급을 구분하여 농가의 구매 비용 절감과 지능형 방제 작업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1: 네.
0: 멀티로터 무인 항공기로 볼 때에는 10 내지 20리터일 경우에는 6천 원, 그리고 20 내지 30리터일 경우에는 9천 원, 네. 30 내지 50리터일 경우에는 12,000 원,
1: 네.
0: 50리터 이상일 경우에는 14,400원이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싱글로터 무인 항공기 경우에는 15 내지 25리터일 경우에는 6천 원, 25리터 이상일 경우에는 8천 원이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모든 무인 항공기는 통일된 기술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네.
0: 우선은 장애물을 회피하는 시스템, RTK 고정밀 위성 위치 확증 시스템 및 전자 울타리가 있음으로써
1: 네.
0: 작업이 안정성 및 정확성 보장을 보장하여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전동 동력일 경우에는 2세트 이상의 스마트 배터리가 보장되며
1: 네.
0: 시스템이 지속 작동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이 정책은 계단식 보조금 설정을 통해 대용량 고효율 장비 선택을 장려하고 녹색 에너지 활용을 촉진합니다.
1: 네.
0: 이는 농업 생산 자원 배치 최적화와 기계화 지능화 전환을 지원하며
1: 네.
0: 비용 절감 효율 향상 및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1: 그렇네요. 지금까지 농기계 폐기 갱신 구매 보조금 정책을 현에선 과장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이 농기계 관리 부문에서는 농업의 기계화 사업을 통해 농기계 경영주와 농가에 더 많은 실질적 혜택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좋은 정책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부담은 줄이고 사용 효율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 그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반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남도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또 식구가 늘었네요. 네, 네. 또 판소리 가족에 또 한 번 아주 예쁜 학생이 네. 오셔서 환영합니다.
1: 너무 환영합니다.
0: 네. 네. 아니, 앞에 앉은 분들은 왜 박수를 안 하죠?
3: 선생님 오기 전 우리 다 했습니다.
0: 아, 근데 저는 오늘 처음 보니까 네. 네. 또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럼요. 저는 그때 그냥 영상으로 봤지.
1: 네. 네. 그렇죠.
0: 이렇게 못 봤잖아요.
1: 네. 네.
0: 판소리를 참 배우러 또 현장까지 오시니까. 네. 그렇죠. 대단하시죠.
1: 이 어려운 소리를.
0: 네.
1: 또 어려운 소리를 또 참 어떻게 해내실까 하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0: 네.
1: 너무 잘하세요.
0: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판소리 아니 네. 그게 아니라 또 요즘 보면은 타민족들도
1: 네.
0: 우리 조선족의 그 민요나
1: 네.
0: 판소리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 판소리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1: 아. 좀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진 않고. 네.
0: 그래서 네. 보통은 저희가 그 요즘 그 AI가
1: 그렇죠.
0: 잉샨 홍 불러서 히트 지금 많이 좀
1: 오, 맞습니다.
0: 많이 지금 인기가 인기벌이하고 네.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진달래로 우리가 조선말로
1: 네. 맞아요.
0: 강서의 민요를
1: 네 맞아요.
0: 예, 사실 영화의 주제곡인데,
1: 네,
0: 예, 그렇죠. 우리가 조선말로 또 번역을 해서,
1: 네.

0: 물론 뭐 기계 사람이 불렀다고 하지만 참 우리 예. 그 창법을 다양한 그렇죠. 창법을 도용했잖아. 그렇죠. 인용했잖아요. 근데 예. 거기 댓글 보면은 거의 다 그래서 오늘 특히 예. 박서현 선생님은 예. 판소리 전승인이시다 보니까 전승인의 예. 입장에서 우리가 타민족들은 예. 이 영산홍, 잉산홍에 대해서 예. 판소리 창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 있거든요. 아, 이 중국의 조선족들의 예. 판소리 창법을 활용한 아. 민요다. 아. 아, 이래서 맛이 있고 예. 아, 여러 그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걸 보면서 예. 과연 이게 판소리가 아, 예, 판소리 전승인으로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아유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인기가 요즘에 엄청 많은 그럼요. 것 같더라고요. 네. 곡이 네. 듣기 좋았어요. 저도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 음원을 네. 보내주시면서 너무 듣기 좋다. 이게 판소리식인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네. 그렇게 그렇게 댓글이 또 달렸고
0: 그럼요.
1: 단소리 뭐 어떤 장법의 융산옹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소리를 쓰는 거에 있어서 발성으로 봤을 때는 네. 통성으로 써서 발성법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0: 네.
1: 그 소리의 그 성음이 가는 길이나 이면을 그려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쓰는 특유의 남도의 기교로 봤을 때 저는 그거는 판소리의 기법은 아니고요. 기교는 아니고요. 오히려 조금 더 민요에 가까운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를 하고 계시구나.
0: 네.
1: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 정말 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0: 아니 왜냐면 예. 이 현장에 오신 분들이 판소리를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예. 점점점 타민족들도 그렇죠. 이렇게 판소리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또 알고 네. 가야 할 것 같아서요.
1: 아,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새롭게 또 부르고 있어요.
1: 아, 그렇죠.
0: 진달래 이래 해갖고 네. 부르고 있는데 네. 그 창법에 대해서 정말 이게 판소리에서 이런 목들이 있는가.
1: 그렇죠.
0: 저희는 왜냐면 저희는 현장에서 네. 배우기 때문에 네. 이거 판소리가
1: 네.
0: 판소리라 보기다는 아마도 다른 민요품의 식임새 있다.
1: 그렇죠. 경제 민요? 동서도 민요의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많이 치는 목이 잘 없잖아요.
0: 네.
1: 무겁고 이렇게 깔고 가는 것이 기본인데 자꾸 치는 목들이 많이 나오고
0: 네.
1: 들을 때는 굉장히 그 좀 민요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남도 목은 잘 없었던 것 같고 사용하는 발성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통성을 사용해서 좀 소리가 굵직하게 들리잖아요.
0: 네.
1: 근데 기교의 성금의 기교나 이런 걸 봤을 목 군립이나 봤을 때는
0: 감는 부분이 많죠.
1: 예, 남도 민요보다는 좀 민요에 더 가깝지 않을까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0: 예. 감는 목이 굉장히
1: 예.
0: 많아지고 하니까 예. 이 노래가 그 다양한 버전으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참 예. 조선말로 된 버전이 가장 인기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AI라서 그렇기는 예. 했지만 요즘은 좀 자꾸 저기 우리 민요보다는 예. 좀 그렇게 자꾸 좀 가잖아요.
0: 예.
1: 그런데 오히려 그 한족 민요인데 저희 그 조선족 말로 해서 굉장히 저는 또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판소리를 보급함에 있어서 저희만의 또 목의 식임새나 성음 또 성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0: 네.
1: 이면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층 좀 더 고민을 해서
0: 네.
1: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곡에
0: 네.
1: 새롭게 융산옹이 아니더라도
0: 네.
1: 새롭게 저희가 또 어떻게 판소리 목으로 남도 목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완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AI가 아니고 저희들이
0: 그렇죠.
1: 그래서 네. 이것도 정말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1: 아유,
0: 그 진달래가 굉장히 또 인기 있고 요즘 또 진달래가 활짝 그렇습니다. 피고 있는 계절이잖아요.
1: 예.
0: 다혁명 가요잖아요.
1: 그렇죠.
0: 에이. 연변의 진달래든 아니면 강서의 그 영산홍이든
1: 그렇죠.
0: 제대로 번역하면 영산홍.
1: 그렇습니다.
0: 예, 예전에는 저희가 그 천지꽃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1: 아,
0: 네, 예, 천지꽃이라 하다 지금 진달래라고 진달래고. 하잖아요.
1: 예. 벌써 많이 피었던데요.
0: 네.
1: 너무 아름답게 피었던데요.
0: 그럼요.
1: 예.
0: 그래서 그 진달래 핀 그 산에서 참 이 노래를 또 부르면 다 우리 중국의 예. 정말 대가정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56개 형제 민족이.
1: 예.
0: 뭐 이건 딱 우리 노래라서 너네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안 법이 없고요.
1: 그렇죠.
0: 예,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다.
1: 그렇습니다.
0: 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1: 예.

0: 누구나 다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거기에서 또 우리 조선족의 그 창법을 인용해서 불렀으니까. 그래서 만약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탈소리라고 하면은 뭐 깊은 한밤 중이여 날 밝히기 달이네.
1: 그렇죠. 했잖아요.
0: 이 부분은 남도에서는 없잖아요.
1: 아, 그런 목은 잘 안 쓰죠.
0: 그렇죠.
1: 예, 예, 예. 자꾸 치니까. 자꾸 쳐서 이렇게. 건드린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저는 시간이 자꾸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깊은 이렇게 깊 이렇게 안 치거든요. 에. 그냥 깊은 한밤중이요 이렇게 가겠죠.
0: 네.
1: 깊은 한밤중이요 이렇게 안 가겠죠.
0: 에.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거기 거의 막 건드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0: 그러니까요. 이걸 판소리목으로 해석하면은 다르죠.
1: 완전히 다르죠.
0: 날 밝기 기다리네.
1: 이런 목이 안 가겠죠.
0: 이건 돌리도 그렇죠. 목이고.
1: 띠네. 이렇게 가겠죠.
0: 판소리는가
1: 아니라 띠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쓰는 목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쓰는 발성이 통성이라 보니까.
0: 아.
1: 그게 발 좀 이렇게 웅장하네. 네. 깊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마 판소리일 것이다.
0: 그러니까요.
1: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0: 네.
1: 해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잘 오늘 이 얘기를 꺼내주셔서 뭔가 좀 시원합니다. 저는.
0: 그러니까 이 노래를 전반적으로 부른 그 감각을 보면 뭐 좋은 섣다리요 다 축치잖아요.
1: 그렇죠.
0: 좋은 섣다리요.
1: 그렇죠. 또
0: 봄밤
1: 또 이렇게 치죠.
0: 요
1: 이렇게 안 치고.
0: 네.
1: 그렇죠. 그래서 이 목이 그게 아닌데 근데 그 이 소리 자체 많은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데요.
0: 네.
1: 앞에 판소리식이다 판소리의 그 성금으로 했다고는 저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0: 그러니까요.
1: 다른 거죠. 서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0: 네.
1: 그렇죠. 뭐 진달래도 있고 아카시아도 있고
0: 네.
1: 뭐 코스모스도 있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100가지 꽃인데
0: 네.
1: 다 아름답고 이쁘다는 각자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아, 여기서 판소리목으로 해석하니 완전히 또 다르죠.
1: 그렇죠.
0: 뭐 좋은 섣다리요 해보세요. 그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좋은 섣다리요 저 어디
0: 좋은 섣다리요 봄바 바람 기다리네.
1: 세상에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거는 거의 정말
0: 남도민요.
1: 서도민요.
0: 서도민요.
1: 서도민요라고도 해야 되나?
0: 경민요?
1: 저 잘 그거를 어떻게 해명을 못하겠어요.
0: 경서도민요.
1: 경서도민요로 합시다. 아무튼 근데 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근데 뭐
0: 남도민요라면은
1: 준 이렇게 가야 되겠죠.
0: 준이
1: 아니라 준 섣다리요 이렇게 요 요 이렇게 아니라 요
0: 봄바람
1: 봄바람 기다리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기다리네 이렇게 안 되겠죠.
0: 여기 감는 부분은
1: 그렇죠.
0: 그 판소리랑 다른 부분이죠.
1: 목을 쓰게 다르죠.
0: 아우.
1: 갑자기 이렇게 시키니까 제가 아직 가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0: 아니에요 이게
1: 네,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0: 저희는 지금 즉흥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왜냐면 요즘 너무 인기 많고 많은 분들이 판소리에 대한 애정이 깊다
1: 그렇습니다.
0: 보니까 그리고 여기 플랫폼에서 그 보면은 각양각색으로 이걸 자기네 그 마음대로 예, 평가를 하더라고. 여기 판소리다. 아유, 조선족의 판소리다. 해서 판소리가 과연 이런 판소리, 진짜 판소리 먹으러 하면 이 그렇습니다. 노래 특색이 또 달라지죠.
1: 그렇죠. 각자 판소리 하면 판소리 특징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판소리다라고 하고 싶고 발성만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발성법은 그거는 하나의 발성법이죠.
0: 네.
1: 그러나 거기서 특유의 판소리에서만 등장하는 그 기교적인 목들, 굴림들 사용하는 목이 있잖아요.
0: 네.
1: 그게 들어가야지만 그래도
0: 그래요.
1: 그래서 판소리 뭐 어떻게 그렇게 판소리 같다, 판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반소리 목이다. 근데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0: 네.
1: 그러고 싶었습니다.
0: 이러한 그 사건들을 보면요. 사례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판소리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사회적으로 좋은 사회적으로도 판소리가 타민족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감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해명해 드렸고요. 진달래 참 네. 이제 판소리 먹으러 불러보는 진달래를 네. 한번 또 우리가 좀 배워.

0: 저희가 한번 좋겠죠. 연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또 예. 좋은 기회에
1: 그렇죠. 아유, 네.
0: 근데 오미란 선생님께서는 정말 생방송 중에 이렇게 턱 던지시는 게 있어서 제가 등골에 아예 땀이 아주 갑자기 쫙 모였습니다. 아유. 이게 말 생방송의 묘미죠.
1: 아니
0: 너무 좋습니다.
1: 박수현 선생님은 갑자기. 또 전승인의 입장에서 예. 좀 이걸 또 해명을 해 주실 네. 의무가 있는 거예요.
0: 네, 제가 네. 타부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랬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먼저 오늘 띄워주시니까 네. 제가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1: 그럼요.
0: 뭔가 얘기 좀 막혔던 게 좀 풀린 것 같아서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 네, 네. 아유, 그래요. 다 판소리에 대한 또 사람들의 인지도가 네.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는 목이죠.
1: 네.
0: 좀 풍성한 목이고 네. 정말 온갖 정말 예술의 최고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 네.
0: 정말 예술의 최고봉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소리를 이렇게 좋은 소리를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이 알아가시길 네.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1: 그럼요.
0: 좋은 소리를
1: 네.
0: 그래서 우리 소리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우리가 잘하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1: 그렇죠. 네. 우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 같이 공유하고
0: 그렇죠.
1: 모두 네. 그래서 특별히 또 판소리를 또 배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유, 참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요. 지금,
1: 야, 지금 제가
0: 보시면서 네. 부분을
1: 아니리 부분이요.
0: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 부분이 각이 맞는지
1: 네.
0: 이 성음이 맞는지 막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네. 너무 좋죠 저는.
1: 아유 네. 여기 학생분들도 아니리 네. 부분에서. 하나보다 이걸 한 번 해야 되는데 두 번 해서 이게 뭔지 틀렸다고
0: 그렇죠. 오기하기 때문에 특유에
1: 예, 예.
0: 그런데 또 그걸 잘 듣다 보면은 아니리인데 네. 극이 같거든요.
1: 예, 예.
0: 그렇게 어떤 막 마당놀이에서 나오는 또 네.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 맞아요.
0: 잘 배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이 부분만은 정말 출연모친이 되셔서
1: 예.
0: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예. 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춘향가중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 지난 시간에 예. 우리가 모냥이 없이 나온다 사실
0: 그렇죠.
1: 많이 배웠어요.
0: 예.
1: 네, 이 부분까지 배웠는데요.
0: 예.
1: 네,
0: 아니, 복습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 그럼요.
0: 아니리 부분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보실까요?
1: 네.
0: 예. 그때요 준양모치는 물색도 모르고 자
2: 그때요 준양모치는 물색도 모르고
0: 그렇죠. 처준액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2: 서준역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0: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2: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0: 허허 저것들 또 사랑싸움 하나보다
2: 허허 저것들 또 사랑싸움 하나보다
0: 그렇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울음밑이 당차 기르지니
2: 울음밑이 당차기르지니
0: 그렇죠. 지금 발음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런데 울음밑이 당차기르지니 하면서 혀가 혀 앞에 부분이 자꾸 뒤에 들어가지 않게 말려들여 가지 않게 해주시면 울음밑이 당차기르지니 분명하게 들리세요. 지금 울음밑이 당차기르지니 이렇게 자꾸 뒤로 뭔가 힘을 쓰시거든요. 혀 앞에 부분만 움직일 수 있게 울음밑이 당차기르지니
2: 울음이 시장 다 지니
0: 그거예요. 춘향모치니
2: 춘향모치니
0: 동정을 살피러
2: 동정을 살피러
0: 한번 나와 보는디
2: 한번 나와 보는디
0: 한 번이 아니라 니은 받침이에요. 한번 나와 보는디
2: 한번 나와 보는디
0: 지금도 한 번이 되시거든요. 니은 받침이 아니라 한번 니은 받침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은 한번 나와 보는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나와 보는디
2: 한번 나와 보는디
0: 그렇죠. 우리 특히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허허를 발성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가 허허 그 사람 참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1: 평소에
0: 그것처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발성 쪽으로 가지 마시고 허허 저것들 또 사랑싸움 하나보다 내가 가야지 내가 가봐야지 이거예요. 자 허허 자
2: 허허 저것들 또 사랑싸움 하나보다
0: 그렇죠. 허나보다
2: 허나보다
0: 아
2: 아
0: 그렇죠.
3: 허나보다
0: 잘하시는데 마지막에 살짝 좀 어색하신가 봐요. 허허 저것들 또 사랑싸움 하나보다 하고 제가 입을 확 벌려

0: 주저 마지막에 허나보다 까드려 허나보다 허나보다 하고 한번 열었다 주시고 그 부분을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 허허 저것들도 사람싸움 허나보다.
2: 그렇죠 그렇죠.
0: 입을 벌려주셔야 그 억양이 나옵니다. 잘하셨네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뭐
3: 이 부분이 굉장히 아짜를 한 번 더 넣으셔서 뭔가 안 맞다고.
0: 그렇죠. 허나보다 이렇게 끝나셨으면 좋겠는데.
3: 아니 허나보다 이렇게 했대요. 아
0: 예, 예. 하니까 두 번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3: 그러니까 네. 뭔가 안 맞대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3: 열심히 하셨어요.
0: 지금 한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그때요 준양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1: 그때요 준양모치는 무물색도 모르고
0: 무물색도 모르고
1: 아 무물색도 모르고
0: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1: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0: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1: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0: 정말 저쪽에서 나오셔야 돼요. 건넌이 아니라 건넌 준양방에서가 돼야 돼요. 자
1: 건넌 수영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거나
0: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1: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0: 그렇죠 입을 허나보다
1: 허나보다
0: 그렇지 입을 쫙쫙 벌려주세요. 허나보다
1: 허나보다
0: 그리고 다리 또 닫아주셔야 돼요. 허나보다
1: 허나보다
0: 그렇죠.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1: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0: 춘향 모치니
1: 춘향 모치니
0: 춘향 하면서 이응 받침을 본인 귀로 듣고 가셔야 돼요. 춘향 모치니 아니라 춘향 모치니
1: 춘향 모치니
0: 그렇죠. 동정을 살피러
1: 동정을 살피러
0: 한번 나와 보는 디
1: 한번 나와 보는 디
0: 얼씨구 그렇죠. 춘향 모치니 나온다. 자
1: 춘향 모치니 나온다
0: 나온다
1: 나온다
0: 다의 힘을 주세요. 나온다 까지라 나온다
1: 나온다
0: 저 화가 나 있으니까 나온다
1: 나온다
0: 하나 둘 셋 춘향 모치니 나온다
1: 춘향 모치니 나온다
0: 하나 둘 셋 하 밀쳐놓고 하나 둘 셋
1: 허던 밀쳐놓고
0: 좋습니다. 허 멀리 뿌려주세요. 허던밀던 우리 먹이죠? 굵은 목 떠든 먹이죠? 던 떨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허던 늦게 떠신단 말이죠. 우리는 띠 띠 떨면서 하는 게 남도예요. 띠띠가 아니라 그러면 허 던 떨면서 나오셔야 돼요. 닌 받침을 꽉 물고서 던 릴 마지막에 릴 받침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밀쳐놓고 밀쳐놓고 그렇죠.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도중에도 또 남도복이 나오죠. 많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허던딜 자
1: 허던딜
0: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어서오세요. 밀쳐놓고가 아니라 밀쳐주놓고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밀쳐놓고 중량을 넣어서 그렇죠.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그렇죠. 그래서 밀쳐놓고 밀쳐놓고 다섯 개 글자가 한 손에 꿰이게 가셔서 끊어지지 않게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잘하신다니까요.
3: 그러니까요.
0: 오, 진짜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춘향 모치니 나온다 하나 둘 셋
1: 춘향 모치니 나온다
0: 어서오세요. 춘향 넘어가시지 마시고 춘향 춘향 해서 춘향 향 모치니죠. 지금은 춘향 해서 빨리 불러주시죠. 춘향 그러면 춘향 모치니 나온다 자

0: 나온다.
1: 하나 둘 셋 춘향 무침이 나온다. 자 하나 둘 셋
0: 춘향 무침이 나온다.
1: 나온다.
0: 나온다.
2: 그렇죠. 거기까지 떨어지셔야 돼요. 툭 던져주세요.
1: 나온다.
0: 나온다.
2: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1: 던질 쳐놓고 하나 둘 셋

0: 없이 나온다.
1: 향이 없이 나온다.
0: 그렇죠. 하나 둘 셋 하고 또 춘향방영 장 앞에 자 하나 둘 셋
1: 춘향방영 장 앞에
0: 좋습니다. 춘향방영 장 앞에 한 손에 끼셔야 돼요. 지금 춘향방영 장 앞에 흩어지시죠. 아니라 한 손에 끼어서 춘향방영 장 앞에 자
1: 춘향방영 장 앞에
0: 그렇죠. 가만히 올라서 자
1: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황성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올라서 열어주세요. 가만히 올라서 자 가만히

0: 정영한 정영한 정 올려주세요. 정으로 올려주세요. 정. 그렇죠. 정을 아래로 버리는 게 아니라 훅 던져주세요. 정영한
1: 정영한
0: 잘하시네요. 정영하면서 두 번째 영의 잉 받침도 듣고 가세요. 정영한
1: 정영한
0: 그렇죠. 이려 그렇죠. 똑같은 목이에요. 제 손 따라가겠습니다. 이로
1: 구나
0: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머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2: 여기까지 그렇죠?
0: 예. 이렇게 정말 한 단락을 한 구조를 배우는 것도 남자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이동 많이 들어가니까.
2: 그렇죠.
0: 그런데 너무 잘하시니까 춘향방 영차 앞에 괜찮으신가요?
3: 이별이라고나 다시
0: 그럴까요? 그러면 이별이로구나
1: 이별이로구나
0: 이별까지 좋으세요? 제 손 따라가시면 이별이로구나
1: 이별이로구나
0: 손 따라가세요 이별이로구나
1: 이별이로구나
0: 생각으로 하실 때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네, 몸으로 움직이시면 이별이로구나
1: 이별이로구나
0: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네, 그래서 몸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춘향방영장 앞에 자
1: 춘향방영장 앞에
0: 그러세요. 춘향방 하면서 이응을 듣고 가시겠습니다. 자
1: 춘향방 영창 앞에
0: 영창 아니고 영창 앞에
1: 영창 앞에
0: 영창 앞에 응을 듣고 가시고
1: 영창 앞에
0: 그렇죠 그렇죠 급하지 않습니다 듣고 가실게요.

0: 트라는 정계 트라는 잠을 저 뒤로 가지 마시고 아래 이빨 뒤에 혀가 딱 붙은 채 정 위에서 떨어지게 정영한
1: 정영한
0: 그렇죠. 감겨서 자꾸 뒤에 들어가지 않게 정영한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입천장에서 빨리 떨어질게요. 입죠 혀가 혀끝이 정영한
1: 정영한
0: 정하고 응 하실 적에 혀끝이 아래 이빨 뒤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정 아니고 정영한
1: 정영한
0: 하시고 그거예요. 정영한
1: 정영한
0: 이별이로구나
1: 이별이로구나
0: 초달하겠습니다. 이별이로구나
1: 이러구나
0: 그렇죠. 이러구나
1: 이러구나
0: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시죠?
2: 네.
0: 어떻게 잘하실까요?
2: 그러니까요. 저도 잘하십니다.
0: 목을 아주 부사를 너무 잘하세요.
2: 네.
3: 필러 집어넣고.
2: 그러니까.
0: 그 남 우리 저희 판소리의 그 발음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그 혀의 위치나 거기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다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안 되시지만 돌아가셔서 방금 정 같은 경우에 절대 너무 열어서 정 해서 저희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지는 않으셨는지 말려 들어가서 오히려 저희들이 말한 모관을 막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가 아니라 정 하면서 응할 때 정의 응 받침을 하실 적에 절대 혀끝이 아래 이빨을 떠나지 마십시오. 정영한 다
1: 정영한
0: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귀에 딱 응이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정영한이 절대 아니고 정영 또 영계도 응 받침이죠. 똑같은 거. 자
1: 정

0: 과감하게 니로구나 니로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목을 할 때도 쪼는 목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리레띠 네, 네. 그죠?
1: 이런 많이 네. 등장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이별이 감아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이별이 이로구나
1: 찔러서
0: 그렇죠. 찔러서 네. 직선으로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이로구나
2: 이로구나
0: 힘을 주셔서 이로구나 이로구나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또 이별이로 구나를 또 연습을 해보시고 그게 되시면 정령안을 또 붙여서 또 해보시고 그게 되시면 또 춘향원침부터 해보시고 그렇게 연습을 반복하시면 적어도 한 시간 두 시간은 네. 뭐 깜짝할 수로 지나가는 시간이
1: 다 배워내실 것
0: 예,
1: 같아요.
0: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괜찮으신가요?
1: 쪼는 목은 선생님께서 그 첫 시간부터 배우신 분들은 네. 이 동작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꺼집을 때 천천히 가서 막 이렇게 쿡 찌르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순간에 찔러야 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깜짝 화날 때 갑자기 찔러야지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서 쿡 찌르는 그렇죠. 게 아니라 리도 마찬가지로 리로 여기
0: 그렇죠. 그거예요.
1: 푹푹 들어가 두 번 찔려 아니면 에이. 한 번 찍냐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 이 부분 리로구나 이러면 드는 거고요.
0: 네.
1: 판소리에서는 쪼는 목이라고 하면은 뭐 쿡쿡 이렇게 찍는 부분이 있잖아요. 리로구나.
0: 아 쿡쿡이라는 단어를 네. 사용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1: 찔러야죠.
0: 쿡쿡인데 전 자꾸 아 이렇게 감지 말라고까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쿡쿡이라 네. 그러면 직접적이잖아요. 아 역시
1: 쿡쿡지 쿡쿡
0: 너무 좋아요. 예, 빨리 알아들으실 것 네. 같아서 아.
1: 이러구나 이거는 민요고
0: 그렇죠 그렇죠
1: 뭐 정녕 이별이 이러구나 이거 이런 거랑 예. 이별이 이러구나
0: 그렇습니다 누구예요
1: 다르죠
0: 누구예요
1: 터득이 중요해요
0: 예.
1: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판소리 하실 때 굉장히 분주해요 막 부지법도 해야 되지만 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도 팔 때도 있고 이걸 에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에이.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맞습니다. 오래돼도 아 그때는 에이. 이 선생님

0: 괜히 많이 봤지? 예, 굴착을 봤지? 그렇죠. 아니면 찔렀지? 예, 이 동작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하는 예. 거 아니에요. 예, 기억하셔야 돼요.
1: 그래서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동작을 많이 하시고 운동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예. 건강해지십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저희가 진도아리랑 때도 나왔었죠.
0: 있죠.
1: 아나 네가 안았네 그죠. 네가 안았네 그죠. 그때 그 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남도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목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계속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괜찮으시죠? 처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출연 모친 소리부터 갈게요. 출연 모친이 나온다. 자,
2: 출연 모친이 나온다.
1: 보세요. 춘에서 향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빈틈이 생기지 않게 호흡을 꽉 잡아주세요. 단전의 힘이라고 그러죠. 배꼽 아래 세 손가락 아래 위치에 힘을 딱 모여주시고 춘향 떨어지지 않게 춘향 진인다.

0: 가슴 빨리 부르세요. 행 주치마.
1: 행
0: 그렇죠.
1: 주치마.
0: 한숨 쉬시면서 역시 나온다.
1: 역시 나온다.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춘향방 영장 앞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1: 춘향방 영장 앞에
0: 그렇죠. 가만히 올라서 자
1: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가슴이 감마 저음이죠? 그럼 흉성을 많이 써야 되겠죠? 감마니 올라서 자
1: 감마니
0: 올라서

0: 정명한.
1: 정명한.
0: 그렇죠. 제가 그 할 때 자꾸 이렇게 휘를 이렇게 만지죠. 이렇게 받침을 들으셔라는 얘기예요. 본인 얘기로 받침을 듣고 가세요. 정명 다 인 받침이죠. 정명한. 확인하고 지나가세요.
1: 정명한.
0: 그렇죠. 이별이로구나.
1: 이별이로구나.
0: 오, 이러고 너무 잘. 오, 기가 막힌 소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잘하세요.
2: 잘하셨어요.
0: 너무 잘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요?
2: 야, 이걸
0: 자랑스러우세요.
2: 이렇게 얼마나 학생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0: 예, 예, 정말 집중도가 굉장히 좋으셔서 네. 어려운데 그걸 빨리 파고드세요. 처음에 안 되고 두 번째 네. 안 되는데 세 번째 100% 되세요. 집에 가면 더 잘 되실 겁니다.
2: 그렇죠. 예. 야, 시간도 이렇게 빨리 가네요. 예. 네. 오늘 잘 배우셨어요.
3: 예. 예. 예.
2: 그럼요.
3: 너무 잘 배웠어요.
2: 너무 잘 배우셨죠.
0: 아이고, 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예. 오늘도 박수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네.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춘향가중 춘향모춘이 나오는 대목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련이었습니다.
4: 소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상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 오고 우리 옷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옷부 한번 놀아보는디.

호생과 매서는 상해의 유명한 주점으로 들어갔다. 매서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몸에 꼭 맞게 잘 어울렸다. 머리도 새로 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났으며 앉은 지 15분도 안 되어 화장 거울을 여러 번 꺼내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때 문을 열고 아버가 들어왔다. 모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버는 매소양은 호생씨의 친구이니 저희 친구입니다. 앞으로 업무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날 매서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말투도 우아했으며 세 사람은 식사 내내 즐겁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당시 개인 회사는 수출입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외국 상인의 주문을 받으면 반드시 국영 대외무역회사에 의탁해서 처리해야만 했다. 어느 날 아버가 매서 회사 동료인 왕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는 왕아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지시를 받았는데 자신의 사업 주문을 매서에게 맡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오직 매서에게만 연락할 뿐이고 그 까닭은 왕아 씨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덧붙였다. 왕아 씨는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아버는 자신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메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모든 것이 상급의 뜻이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왕아 씨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아버가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원인을 물으니 왕아 씨는 광동 사람들은 사업은 함께하고 돈도 함께 벌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다. 아버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왕아 씨는 그럼 그 상사는 누구냐고 조용히 물었다. 아버는 상관없다고만 이야기하며 몇 마디 더 엉거주춤한 뒤 전화를 끊었다. 사실 아버는 왕아 씨가 입으로는 상관없다고 해도 실제로는 마음에 매우 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 대화에서 왕아 씨는 자신의 남편 굉경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아버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국제무역 사업을 해왔고 매번 성공시킨 뒤에는 규정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건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왕아 씨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아버가 회사에 갈 때마다 먼저 왕아 씨에게 인사를 하고 매서와 사업을 이야기했고 모든 일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매서는 정말 기뻐했고 허생 앞에서 여러 번 아버의 이야기를 꺼냈다. 봄이 왔을 때 매서는 허생과 아버를 서교 공원에 초대해서 벚꽃도 보고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등불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고 탁자에는 술이 진하게 따라져 있던 그 모습은 모두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호생과 매서가 데이트를 하게 된다. 매서는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기분이 매우 우울했다. 두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매서는 갑자기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호생이 혹시 감기에 걸렸냐고 물으니 매서는 무리를 저으며 호생에게 우리 사이 이제 끝내자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호생은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사천로에 사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매서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자신이 호생의 아는 여동생이 되어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호생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매서는 여동생으로서 오빠에게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호생은 다시 괜찮다고 했다. 매서는 최근 어머니와 자주 다툰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호생이 아직 집도 없고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이었다. 호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매서가 다른 한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매서는 이제 그 남자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눈을 비비며 매서를 쳐다보고 아버냐고 물었고 매서는 그렇다고 한숨을 쉬며 인정했다. 자신은 처음 아보를 봤을 때부터 온몸에 땀이 났고 볼 때마다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이제 더는 호생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호생은 그래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매서는 아보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호생은 만약 있다면 꼭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매서는 아보가 전혀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한다며 실망했다. 호생은 아보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위로했다. 매서는 아보에게 여자친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왜 헤어졌는지 계속 물었다. 호생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매서는 이제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아보를 잡을 거라고 너무 깊게 좋아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매서는 아보가 자신에게 마음이 생기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호생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호생과 매서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

1990년 어느 날 밤, 호생은 길에서 도도를 만나게 되었다. 도도는 호생에게 반갑게 인사하고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 백평이 해외로 갔냐고 물었다. 호생은 도도가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놀라며 물었다. 도도는 웃으며 호생이 일부러 매서를 아부에게 소개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출처는 바로 매서였다. 도도는 아버가 매서에게 너무 냉정했고 결국

매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후생은 손목시계를 보며 급하다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도도는 여자는 마음과 말이 다르다며 좋아하는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빼앗긴 거라고 이야기했다. 허생은 그냥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등을 돌렸다. 도도는 중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며 허생을 붙잡고 길 옆 달걀 가게와 생선 가게를 하는 남녀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허생은 정말 바빴다. 아보와 8시 반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허생은 빨리 이야기해달라고 재촉했고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듣고 나서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가 보니 아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왕아 씨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 명의 미녀가 더 있었는데 이름은 릴이라고 했다. 키가 크고 눈이 맑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왕아 씨는 허생에게 리리를 소개했다. 리리는 최근 식당을 인수하는데 무공백으로 이어서 운영하고 싶으니 허생에게 법률적인 부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허생은 기쁘게 도와주겠다고 답했다. 리리는 북방 사람으로 예전에는 심수에서 일했고 상해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다고 했다. 왕아 씨는 리리가 패션쇼 모델 출신으로 세상 경험이 정말 많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네 사람은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왕아 씨와 리리는 먼저 자리를 떠났다. 카페 안에는 조용함만 남았다. 아보는 허생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허생은 하루 종일 바빠서 머리가 아프다고 답했다. 아보는 다시 백평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었고 허생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렇게 80년대와 9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멈추고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보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아보가 10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이웃에 배채라는 6살 아이가 살고 있었다. 두 아이는 3층에서 지붕으로 올라가곤 했다. 기와는 햇볕에 데워져 따뜻했고 눈앞에는 지역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앞에는 항산로가 보이고 동쪽에는 부흥공원이 보였다. 배채는 아버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작은 몸은 서로 기대고 바람을 맞았다. 남동풍이 불면 횡포강에서 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다. 아보는 배채에게 이제 내려가자고 이야기했다. 집안일을 돕는 할머니가 지붕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엄격히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채는 조금 더 있고 싶다고 했고 그 할머니가 제일 싫다고 투성부렸다. 아보는 배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아노를 치러 내려가자고 했다. 배채는 마침내 순순히 따랐다. 이 짧은 대화는 아버에게 평생 잊지 못했다.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배첸의 집 큰 방에는 피아노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채식주의자지만 정작 고기 요리는 정말 잘 만들었다. 할머니는 배채를 무척 아꼈다. 배채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배채는 듣기 싫다고 떼를 쓰지만 할머니는 그냥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통해 배채에게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늘 말했다. 어느 날 배채 아버지가 토끼 한 마리를 집에 데려왔고 배채는 정말 기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식량이 부족해서 토끼에게 채소를 주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배채는 몰래 채소잎을 가져다 토끼에게 주었다. 토끼는 아주 빨리 먹어치웠다. 나중에는 토끼가 지늘게 구멍을 파고 숨었다. 배채는 구멍 앞에 깻잎을 놓고 토끼를 불렀다. 할머니는 배채가 몰래 야채를 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소잎을 빼앗고 배채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채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채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채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채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채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채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연기 입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연기 입간 구보객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우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뇌첩 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제 앞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우대 활동은 특별히 약에서 약도 드리고 또 이 지금 세계적으로 형체를 보면은 자재가 기발에서부터 다 올라갑니다. 이래서 우리 이 오색 천연영지는 재배가 아이되는 영지로서 점점 우리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이런 그 추구가 높아지면서 아주 그 긴장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약이 그 물량이가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좀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올절 우대 활동이가 좀 셉니다. 5곽에 4곽을 더 드리고 10곽에 12곽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자문하시고 우대 활동 참가하시면 드리는 이 신노트라는 이런 첩이 있습니다. 반사고고약을 첩이라고도 부릅니다. 혈압이 높거나 그 다음에 가슴이 항상 답답하거나 특히 우리 관심병이 있으면서 뒷가슴이 자꾸 키우는 사람들이 어깨박죽하고 어깨박죽 그 중간으로 해서 자꾸 그 키우는 사람들 이게 딱 골가병뿐만 아닙니다. 관심병이 있는 사람들이 반사통이 뒷단등이 키울 때 맞습니다. 이제 그 부위를 해서 그리고 앞에 와서는 우리 가슴뼈 그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단중쇠라고 있는데 이게 심포징이 지나가는 경락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붙여도 되고 아픈 곳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근육이 뭉치거나 이런 걸 다 풀어주고 경각을 열어주는 발석고고약이기 때문에 이 두통시 드리는 발석고고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증송하는 선물에 대해서 예, 그냥 그렇게 봐도 밖에 아닙니다. 아주 그 효과가 좋습니다. 부치문이 예, 써보고 효과 좋으면 더 사세도 되고 일단 이번 의대 활동에 약도 약을 더 드리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발사고고 약도 두 통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앓게 돼 있습니다. 그 앓게 된 질병 중에서 우리 현대 의학으로서 현대 기계 의학 그 기계 검사로서는 잘 검사해 내지 못하는 이런 경각 막힘이라든가 신경성이라든가 이런 기혈 부족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은 현대 의학에서 우리 진단이 아예 나온다. 그리고 눈이 자꾸 마르는 사람들, 잠이 아예 온다는 사람들, 머리가 어지럽다는 사람들, 특히 이 심질문란이 생기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사람들. 이렇게 숨이 찬다 할 때는 우리가 검사해보면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거반 70% 막혔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나도 지금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간열이 좀 센지 그냥 눈이 늘상 뿌옇게 보이고 깔깔하고 많이 건조하고 뭔가 건조하고 피 많이 됐습니다.
2: 네.
3: 그래서 지금 연기 강구하고 먹은 후부터는 지금 효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효과 빠르더라 이거 먹으니까 나.
2: 네.
3: 먹어서 한 20분 뒤에 먹으니까 벌써 예. 눈이 빤하게 보이고
1: 네.
2: 네.
3: 그리고 피 젖던 것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2: 네.
3: 거기다 드문드문 소변이 또 자꾸 새고 급하고 참기형 견디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 증상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변을 참을 수 있습니다.
2: 네.
3: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 그냥 항상 기운하고 어느 하루 남의 정신이 살다시 뺏겼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납니다.
2: 네.
3: 예, 거기다 또 소화도 안 돼서 그냥 이 배가 이렇게 그냥 부딪히고 그리고 예, 조금 먹어도 변비 자꾸 생겼댔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변비 해결돼서 너무 좋습니다.
2: 네.
3: 그래도 뭔가 뭐 먹다 먹어보니까 계속 먹어보니까 정말 냄새 많은 약이 좀 좋습니다.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2: 네.
3: 그리고 B20이라든지 약이지 뭔가 뭔가 오래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이니까 내가 지금 계속 먹자고 그랬네. 부작용 없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2: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잘 그리고
3: 예.
2: 흡수가 잘 되는 약이기 때문에
3: 예.
2: 쓰게 되면 이런 효과 잘 본
3: 예.
2: 계속 쓰십시오.
3: 예, 계속 그렇게 배달받아 또 쓰겠습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은 항상 그 병원에 가서 좀 진단하고 치료해보자 해도 진단이 아예 나오고 그런데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은 두근 닦거리고 눈이 이제 쫓겨온 것 같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이게 제일 바쁩니다. 조금 뭐 일을 해보자면 숨이부터 차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 우리 그 이 연기관 고복약을 쓰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네.
4: 이 간고복약 어서는 한 이제 1년 다 썼습니다. 어서는 그래 이 1년 동안 써보니까 해마다 그 봄이 눈이 그래서 피곤하고 눈 아래 눈 깜빡대지 그거 미스리 그 자꾸 내려온다 만다 대낮에도 그거 누군 그거 뚜지 뭐 잘때 자서 일어나겠는데 일은 못 나겠습니다. 그 눈 떠야 일어 굉장히 작년부터 먹으니까 나 작년에도 그러하더니 어려니까 딱 이렇습니다. 이 봄에 이야기 하여튼 간염이 좋습니다. 맥도 나지 피부도 좋아지지 제일 감기에 아이옵니다. 이하고 뭐 감기에 걸리고 죽지고 그다음 혈압이 올라간다. 나 원래 혈압이 먹진 않고 이렇게 혈압약은 먹진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민감함을 이렇게 신기해서 민감함이 마음이 좀 불참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없을 때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혈압약 공지를 잘할까 약이 용도다 말입니다. 맥이나 밥도 안 먹지. 그래 네 이번에 우리 학생이 아주 영성한데 저렇게 써도 그 부러웠다 지금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2: 맞습니다.
4: 예, 그래
2: 습관 사도
4: 예. 그래, 내 요번 우리 할 때도 어쨌든 나는 계속 이해하고 계속 뭐 끌려서 이번에 또 싸겠습니다. 네.

0: 그렇게 하십시오.
1: 거기다 쌓아놔도 됩니까?
0: 쌓아놔도 됩니다.
1: 예, 알았습니다.
0: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때문에 우리 평상시에 그렇게 진단이 없고 치료 방법이 없고 또 치료해도 이 약 먹으면 뭐 혈압약도 싹 끊고 세상에서 제일 최고 약이고 이런 과대선전이 들어간 약도 써봤는데 아예 혈압약을 뭐 끊는 것 같으라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예, 이전보다 혈압약을 더 가량해서 먹어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자부름이 아여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전도 하단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저도 영지기 광고 보여 쓰고 있습니다. 저는 면역력이 낮아서 네. 얼마 되면 그저 감기에 기침해서 그 병원에 가 댄디하야 나갔습니다. 근데 네. 이거 먹은 다음에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감기 수술 걸리지 않습니까?
0: 면역력이 높아지는 게 알겠습니다.
3: 네, 이게 또 밤새 또 닫아서 면 받았더니 대해서 그 반대 무슨 그래가 잠을 잘 수 있어야죠. 예. 이거 먹은 다음에 많아야 한 번, 어떤 건 보지 않고, 예. 이게 또, 화도 또 잘 됩니다. 화가 안 돼, 밥 얼마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또 화도 잘 되고, 예. 제가 바닥이 또 심해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예. 그런데, 혈압이 온정되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도 좋고, 예. 그리고 예. 심한, 심한 변비도 있어서, 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봤는데, 지금 그저, 딱 한 번씩 보니까, 예. 이것도 좋고. 예. 간이도 좋습니다. 항상 간이 안 좋아, 항상 맥이었고, 그런데, 네. 간 수지도 정상이 되고, 그리고 또 허리가 아파서, 뭐, 무슨 거.
2: 네.
3: 돌아누, 쟤마다 어쨌든 아파서 허리 아파, 몸 움직이니, 근데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낫고.
0: 네.
3: 네. 어쨌든 이게 한 가지 약으로 좀 여러 가지 병도 좋습니다. 이번에 활동하니까, 네. 이번에 열과 싸서 계속 실내에서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진단이 아예 나오고 나는 하대로 계속 아프고 치료해도 또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효과는 별로 없고 이러던 분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을 추천드립니다. 예. 항상 이 발뒤축이라면 아픈 사람들 조금만 뭐 잘못이라도 발뒤축이 아프거나 누워 잘 때도 심지어 발뒤축이 아파서는 잠에서 깨나게 되고 장단지가 쥐어올라오고 다리가 뻣뻣하고 입은 마르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는 어지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그 다음에 또 혈압은 혈압대로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분들 보면 가슴은 답답하고 약을 쓰는데 효과 없다 이럴 때 우리 연기관 구복액 선택하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네.
4: 제가 연기관 구복액을 어려운 시간 묻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네.
4: 이해가 나빠서 잘 안 되고 밥을 먹지 못하니까 맥이 없었고 생각해보게 소가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지금 맥이 나고 호흡이 자꾸 줄이고 아파서 밥을 자지 못했습니다.
0: 네.
4: 그런데 지금 저기 살은 자수가 줄어들고 좀 컴퓨터이 많이 나서 준다. 다음 잘 갈까? 다 피해난다. 피해난다.
0: 네.
4: 그리고 혈압이 바람이 치네. 눈꽃에만 했습니다.
0: 네.
4: 그러다가 저 이 약을 먹은 게 지금 정상이 되니까 어지럼증도 해결되고 머리 흐리고 불통하던 것도 많이 났고 기억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0: 네.
4: 그러니까 그만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4: 예, 그리고 간이 안 좋아 그런지 눈이 부연에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지금 많이 맑아진 감이 나고 예. 머리 아파서 기뻐하는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예.
4: 이 약을 먹어보니까 예, 25도 약이고 어지럼증이 들어가고 구복액에서 흡수도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가 좋아서 예. 지금 먹고 먹을 수 있어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4: 예. 그래,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는데, 또, 방송 들어보니까, 이 약값이 좀 오른답니다, 예.
0: 예, 올절까지만 이우대할 때.
4: 예, 그래서 저기, 약이 지금 조금 있는데, 이제 약값이 오른다니까, 안 맥혀서 뒤에서, 저기, 올절 우대할 때, 전화해서 약을 좀 배달받다고 보다니.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우리 연기 깡구복액을 보면은 그 선홍에다 똑똑히 박혔습니다. 심줄문란이 있고 이 신지라는 게 중에서 말하는 신지가 우리 서에서 말하면 심줄문란입니다. 심동과소 그다음에 그 쪼버 황찬 이런 많은 이런 심줄문란을 중에서는 신지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치도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거. 그다음에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깔깔할 때 쓰라고 똑똑히 밝힌 약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0: 높이 얘기를 하셔.
2: 네. 네.
1: 네. 라디오도 꺼주십시오. 네.
2: 기대니까
0: 얘기를 하셔.
2: 아, 그 뭐 깬지 잠이 들어갔는가 물어보는.
0: 아, 잠이 아이 들어갔고 천년 다섯 가지 영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 외에도 경고람이라든가 구기자랑가 들어가고 잠은 아이 들어갔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0: 예.
2: 네, 알았어.
0: 치료 잘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원래는 물어보는 보실 분들은 자기 증상부터 어떤 증상이 있다 하면 이야기하면 좋은데 너무 목소리가 낮아서 또 물어봤는데 일단 이 약은 혈압이 높은 사람들 심동과속 심줄문란 있는 사람들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잠도 안 들어갔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주로 우리 몸이 마르는 사람들 입이 마른다, 기관지가 마른다, 코안이 마른다, 눈이 마른다, 피부 마른다. 이런 분들 특별히 효과를 빨리 봅니다.
1: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합니다.
0: 네.
3: 네, 몇 가지 답은 하겠네. 심장 두 자리는 살에 놓을 수 있는가? 당연히 네? 심장 두 자라 연살에 먹을 수 있겠는가?
0: 심장 두 자라 한 사람들 특히 좋습니다.
3: 예, 아 이렇습니다.
0: 예, 그 주자를 했다 할 때는 피가 혈기 높든 혈점도 높든 피가 걸어져서 그다음에 혈관이 굳어지고 좁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 약은 혈액을 맑게 정혈 보혈 정혈하는 약이기 때문에 주자한 분들은 또 특히 그 안에다 주자를 연하기 때문에 혈관에다 꼭 잡아야 됩니다.
3: 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당뇨병에 있어서 혈타이 높은 게 도움이 있습니까?
0: 혈타이 약 잡으면 내려갔다.
3: 아, 내려갔거든요.
0: 용기가 혈탕을 내려오는 작용합니다.
3: 아, 그 다음에, 근데 보시니까 신결석이 다수 생기니 체질이.
0: 예.
3: 신결석 빼도 또 생기, 또 생기, 이런 데 도움이 있겠습니까?
0: 아주 큰 치료 효과가 있죠. 그 주자를 엿단 거하고 신결석하고 환자번호는 비슷합니다. 피가 걸기 네. 때문에 그 결석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예, 진득진득하기 때문에. 이 약을 잡으면 그것도 많이 작아집니다. 네.
3: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시오.
0: 치료 잘 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손백세화는 30종이나 되는 진귀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화는 종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이론에 근거하여 건비 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출,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백사, 산수유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의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이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소양, 소회향 등 약재로 조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국, 우슬, 토별충, 창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0: 지금 시키고 뒤졌던 것 같은

0: 저기
1: 둘은 아주 좋습니다.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0: 예, 그래서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야, 선생님 성의학을 아들에서 감사합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이약은.
1: 예, 이약은 빼놓지 말고 계속 쓰십시오. 예. 이약에 간선을 같이 도와주고, 간선이 문제를 치료하는 30종이나 되는 약이 들어가놔서, 예. 이 노충룡이라든가, 우리 백작 백출이라든가 다 간세포를 재생하는 약이 돼서 이 약을 해서 원래 할 날에 두 번인데 한 번 더 가량해서 세 번 쓰셔. 그게 낫습니다.
0: 아, 알았습니다. 예.
1: 예. 네. 간이 나쁜 사람들 약은 많이 써도 아이 됩니다. 예.
0: 예, 예, 수고 많습니다.
2: 그래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순백시환입니다. 저희들 네. 소개해드리고 있는 순백시환에는 30종이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약재가 들어가서 30종 이야기 만들어진 비위를 위주로 비위하고 콩팥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물론 30종이 들어가면서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다 잡아주고 그 기초의 기초인 비위하고 콩팥이 치료에 중점을 둔 약입니다. 30종이나 들어가면서 비위나 콩팥이 문제점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약 효과가 확실합니다. 특히 비위 하면은 우리 비장하고 위를 다 말합니다. 비장하고 위 하면은 소장, 대장, 취장 이게 다 포함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네.
4: 나 예순계시 안에 쓰고 있습니다. 난 어제 혈압도 들어가 사람들 혈압이 높았다 나도 맥박도 높았다 나 빨리 뗐다고 뗐더니 그냥 골이 아프고 정신이 안 나쁜다고 무슨 시신인지 모르고 살았나 그랬고 밤에 잠도 안 오지 꿈이 좀 안 해지지 꿈 깨지에 무슨 좋은 꿈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도 꿈을 끼고 나면 그래도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 이런 꿈 그냥 깼다 다릅니다. 그런 게 이게 무슨 백상을 쓰면서더니 이런 세상도 사라지고 예. 신당에 그렇게 신사에 붙이고 그랬던지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낱낱 손이 차고 나오려고 이랬던지 그런 식의 소화가 되어서 나는 밥을 잘 못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비해서 먹을 소화되는 게 좀 많이 나아서 지금 밥을 잘 먹습니다.
3: 네.
4: 밥을 잘 먹을 맥이 나지 관절도 그저 나빠갖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계속 비어도 조금 많이 나아져서 지금 집안에 얘기해도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사전 차수다가 그것도 사별은 자주로 봤지. 그냥 사전 차수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면에서 효과를 지금 많이 봤습니다.
3: 네.
4: 그래서 내 약도 계속 쓰려고 여자수가고 좀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3: 순백시환 쓰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를 잘 본다. 그리고 약을 쓰고 모두 효과 없다 하는데 이 약을 쓰고 어디를 효과 봐도 효과 본다. 30종이나 되는 중요한 약재가 들어갔으니까 확실히 효과를 보는데 특별한 약이 맞습니다.
4: 예. 계속 좋습니다.
3: 계속 씁시다.
4: 예, 쓰겠습니다. 그냥 15가지 배달 받으려고.
3: 예. 건강하십시오.
2: 그래요.
4: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비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말 이 끝도 밑도 없습니다.
2: 네?
3: 비위라는 거는 좀 우리 중에서 말하는 비위는 범위가 좀 광범합니다. 다 우리 서유에서 말하는 비장만 아닙니다. 비장이 부가 위입니다. 오장육부에서의 오장에서 우리 비장이 오장에 들고 위가 부에 뜹니다. 그리고 그 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이지장부터 소장, 대장이 그다음에 그 중에서 말하는 비위는 취장 것은 들어갑니다. 이시엔이
2: 네.
3: 이래서 이 비위를 좋게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비위가 좋아지면은 콩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이 좋아지는 약 같이 엮고 그 외 30종이 약이 쭉 보면은 오장육부의 평형을 잡아주죠. 그러나 무슨 약이나 중점이 있습니다. 이 약은 딱 어느 병에 첫째로 좋다 이거죠. 예? 그걸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비위가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비위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한 데는 소화만 아이되면 이게 비위 문제인가 하지만 사실 우리 비장을 비롯해서 이 소화계통에는 많은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특히 장도에

0: 제가 전번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나보나 세계적으로 보나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의학이 아버지다 이럽니다. 예? 네? 의학을 제일 먼저 창시한 분이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미.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체의 70% 이상이 면역세포는 장도에 붙어있다고 합니다. 장도가 건강해야 우리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위장도가 아예 건강합니다. 왜서 아예 건강한가?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이 갑니다. 우리 먹는 쌀, 고기, 이 쌀 보시오. 옛날에는 논밭을 바라다 보면은 저는 농사는 못 지어봤지만 지나가고 오고 보면 논밭에서 사람이 업돼서 김을 맺지 했습니까? 근데 그래도 돌피도 많이 자라 있고 풀도 있고 근데 지금은 논밭을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피라면 이런 거 볼 수도 없습니다. 돌피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 뜻인즉 풀을 없애는 농약, 비료 이런 쌀도 이런 거 먹는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농약이 나오고 이러면서 과일이더니 채소도 다 이렇게 재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 쌀, 채소, 과일, 심지어 돼지고기, 돼지고기도 지금 연세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전엔 집집마다 한 마리씩 길러서 한 1년씩, 10달씩 돼야 이거 밭에서 이 우리 식용으로 가능했지 않습니까? 지금 넉 달을 초과해야 한답니다. 예. 그리고 벌써 몇 달이 되면은 거기에다 이런 주사처럼 왕봉장 같은 물약을 깨서 사료에다 먹인답니다. 뭔가 객소라 말입니다.
1: 그렇죠.
0: 빨리 자라는 객소. 그래서 지금 돼지고기도 보면 여기서 하들하들한 게 그 질기지 않습니다.
1: 네.
0: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객소가 들어간 거 우리 직접적으로 아예 먹어도 객소 들어갔냐가 아예 먹어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객소로 많이 먹게 됩니다. 그 다음 달기, 닭도 그렇답니다. 달걀이라는 게 이게 달걀 한 이틀을 알아놨고는 한 날 쉬고 이렇지 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닭들은 양계장에서 자라면 한 날에 두 번 났습니다. 그래서 객소를 먹인다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보면은 소학교 학생들이 9살, 10살 되는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생리가 옵니다.
1: 네.
0: 많습니다.
1: 그렇죠.
0: 왜 그런가? 이게 객소가 먹으면서 달걀을 잘 낫게 하자면 여자 객소를 먹여야 된다 말입니다. 에스트로겐이.
1: 네.
0: 스지수를 먹인다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많은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위가 상대적으로 나빠지죠. 이렇기 때문에 순백세화는 꼭 필요한 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1절 이후 가격이 인상됩니다. 가격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곡은 최성수 작사 김미란 작곡의 쉼표 인생입니다. 마음이 쉼표처럼 잠시 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이 노래를 조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전홍일 작사 황영하 작곡의 연길커피입니다. 따뜻한 연길커피처럼 포근한 감정을 담은 이 곡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드릴게요.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대옥 작사 류령길 작곡의 세월을 당겨 보자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초석의 아름다운 세월을 그리워하며 함께 시간을 되돌아보는 따뜻한 노래입니다. 방승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의 흐밀한 작사 박광춘 작곡의 내 고향 시냇물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이 시냇물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노래한 이 곡에서 향수의 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한하나 작사 김기찬 작곡의 우리 연변회입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모습과 애정을 노래한 이 노래를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라성도 작곡의 살기 전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연변에서 사는 행복을 담은 노래로서 살기 전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우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스스로 알을 깨면은 한 마리의 병아리가 되지만은 남이 깨주면은 계란 후라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스스로 부딪혀 경험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큰 영광을 안겨준다는 의미일 텐데요. 다 함께 같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수동적인 사람보다 주체적인 사람이 더 다양하고 생동한 여행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0: 있고 장백산 부파 관광지와 가까이 있습니다. 송화천은 장백산 여행 핵심 구역에 속하기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송화지는 장백산 여행 핵심 구역에 속하기도 하는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송화천의 기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0: 송화천에는 여러 민족이 함께 융합해서 생활하는데 그중 70%가 조선족 청밀들이라고 합니다.
1: 네.
0: 아직까지 전통적인 조선족 건축을 사용하고 또 이 건축들을 기반으로 하여 민박을 건설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현재 송화천엔 골목길도 모두 포장되어 있고 녹색 울타리와 완비한 배수시설, 실내 화장실 등 기초시설이 모두 완비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유력한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또 방금 말하다시피 송화천은 장백산 줄기를 타고 내려온 천으로서 장백산의 생태 환경에 의해 농업과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송화천은 사회주의 새 농촌이라고 불리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송화천의 형성과 발전이 어떤 중요한 과정을 겪었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송화천의 발전이라면 꼭 리수군이라는 여성 기업가를 떠날 수 없습니다.
1: 네.
0: 2000년 금은 청도에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처음으로 안도현 홍기천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2010년 한 번의 홍수 침해로 인하여 그의 10년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러면서 그때 이 홍수 침해로 인해서 많은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서 지금의 송광진 송화촌으로 그렇다면 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리수군은 그를 낳고 기른 고향 송화촌에 돌아가 농촌 관광산업의 길을 개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 네.
0: 처음에는 주민들의 의심과 반대를 받고 각종 좌절도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탐색한 끝에 모두가 함께 리익을 창출하는 천집체회사 천민이라는 모식을 내와 천민들의 수입을 점점 늘려줬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 초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노력한 끝에 지금은 많은 개선을 가져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떤 경위를 따냈습니까?
0: 16년이 지난 지금 리수군과 촌민들의 공동 노력하에 이 락후한 빈곤촌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 10대 매력 농촌으로 발전되었고 또 중국 소수민족 특색 농촌 국가 떠올레급 풍년구라는 영예도 따냈습니다. 6년대 리수군은 또 송화촌 이름으로 브랜드를 신청해 입살, 인삼, 김치 등 34가지 농업 특산품을 팔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그는 청민들을 이끌고 인터넷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 근 100만 명에 달하는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1년의 온라인 매출액이 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 네, 참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렇다면은 송화촌 촌민들의 생활에는 좀 많은 변화가 가져왔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0: 관광업과 특색 농산품 덕분에 주민들의 수입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 네.
0: 작년까지 송화촌 집체 수입이 13만 원에 달했고 천민 개인 수입이 1.9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부의 지지하에 태양광 가로등, 지하 전선, 인터넷선, 문화광장 등 많은 기초시설들이 하나하나 개조되어 천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가져다 줬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금년 연초 이 송화촌에서 여러 민족 특색이 있는 설맞이 문예 공연과 이 특색 장터 활동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독특한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올해 설날을 앞두고 안도의 맛을 찾고 송광에서 함께 모이자라는 주제로 모형 문화유산 설날 장터가 송화촌에서 성광리에 열렸습니다.
1: 네.
0: 시장에는 송광진 42개 마을과 3개 지역에서 생산한 농업 특산물과 비물질 문화유산 수공예품이 전시 판매되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힘을 입어 문화의 멋이 어우러진 이번 설날 장터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CCTV 국내외 뉴스에도 보도되어 날날이 꽃피어가는 마을의 모습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1: 네.
0: 이는 송화촌의 지명도를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선민들의 자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송화촌은 참으로 민족 특성 색색이 짙은 촌이다 이런 생각.

0: 듭니다.
1: 네, 성화초는 전형적인 조선족 마을로서 민족 특색이 농후하고 조선족 전통 거주 풍모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특색 건축과 온돌 생활 습관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0: 네.
1: 마을 안에서는 장고추, 상고춤 등 조선족 전통 가목 공연을 준비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독특한 무형 문화유산 민족 활동도 진행합니다. 또 마을 주민들은 명절마다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음식 만들기, 농악 공연 등 민족 행사를 개최하여 민족 풍취가 물씬 풍시함과 동시에 이것을 바탕으로 향촌 관광을 발전시켜 민족 전통 문화가 계속 발전 중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했습니다.
0: 네, 그럼 이 장백산 줄기를 탄 송화촌의 자연환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송화촌은 장백산 북쪽 중심지에 위치하여 사방이 푸른 산으로 에워싸고 있고 숲이 우거져 섬긴 피봉들이 높습니다.
0: 네.
1: 공기는 맑고 깨끗하며 음이온이 풍부해 곳곳의 생태 본연의 자연미가 감돕니다. 수원은 대부분 장백산 천연수계라 수질이 맑고 깨끗합니다. 이곳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가 따뜻하고 쾌적하며 산림의 고요함과 고즈넉한 마을 경관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0: 네. 송화촌의 소개를 듣다 보니까 그곳에 들러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이 송화촌에 대해서 어떤 독특한 우세를 가져왔습니까?
1: 송화촌의 생태환경이 우월하여 거주하기에도 관광하기에도 알맞으며 마을은 자연의 멋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장백산 천연수계를 타고 내려와 수질이 우수하여 농업생산과 소민생활의 우월한 조건을 마련해 농업특산품들의 질을 보장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풍경은 수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어 관광업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0: 네, 그래요. 오늘 이 송화촌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송화촌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오늘 두 번째 코너는 귀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당신의 계절을 걸어요라는 작품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계절을 걸어요. 생각보다 가져갈 것은 훨씬 많다. 실은 전부 내 욕심인데 말이다. 짐을 하나 빼면 배낭이 가벼워짐과 동시에 내 마음도 가벼워지는 법인데, 이 사실을 안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짐을 비우는 일은 어렵다. 여행 가방에 짐을 줄이는 일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내려놓는 일일 만큼 어려운 일이다. 내 나름대로 배낭 여행을 정리하자면 계획대로 되는 건 없고 혼자라 외롭고 춥고 배고픈 날을 영유하다 지칠 때쯤 만나는 하나의 기분 좋은 감정. 그 하나의 기분 때문에 모든 날들이 행복했다고 믿게 되는 행위. 그래서 자꾸만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힘든 기억들을 발판 삼아 역경에도 묻어나

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일을 평생 기억에서 보살펴가며 내일을 사는 에너지로 만드는 사람으로 거듭난다. 당신의 계절을 걸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근거림을 선사하는 여행 작가가 11년간 65개국 500개 도시를 여행하며 엮어간 이야기입니다. 여행 작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녀에게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삶의 일부이자 일이 되었지만 여행이 주는 자유와 낭만을 마음껏 누리고 그 선물 같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곳을 더 오래도록 누빈 만큼 한층 깊어진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에스파냐, 포르투갈, 스웨디에, 헝가리,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파키스탄, 볼리비아, 멕시코, 바하마, 탄자니아 등 나라들을 넘나들며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부터 눈과 마음을 모두 사로잡을 만큼 멋진 도시의 모습과 푸르른 자연의 광경, 잊을 수 없는 인연은 물론 여행을 다니며 느낀 섬세한 감정과 생각도 솔직하게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자 특유의 감수성과 독특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사진을 보다 보면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게 됩니다. 여행과 삶을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그려냈기에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이에게도 설렘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의 계절들이 들어있지만 또한 수많은 여행자들의 계절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오직 떠났기에 알 수 있었던 수많은 풍경과 그 속에서 오는 감정의 메아리들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여행은 하고 싶어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여행은 하고 싶어. 유럽 여행이라 하면은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파냐와 같은 서유럽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다. 여행 초벌수록 더 그런 것 같다. 유럽 여행을 지속하다 보면 자연이 품는 의문이 생긴다. 문화라는 의식의 흐름이다. 이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서 흘러갔는지 유럽의 지정학적 특성상 용로를 통해 국경을 넘나들면서 문화의 상호 유사성을 반복해 경험한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내 그 속 깊이의 국경을 초월해 거대한 의식의 흐름을 감지한다. 여행은 아는 만큼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여행을 떠나기 전 충분히 정보를 찾고 공부하는 것은 필수다. 현지에서는 주로 민박을 이용한다. 이곳에서는 여행책이 없는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 늦은 시각까지 돌아다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다. 여러 명이 함께 머무는 민박집은 어느새 저마다의 여정을 품고 홀로 떠난 여행자들로 가득 차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반갑다. 자연스레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짐을 정리하며 마음에 묻어둔 이야기가 쏟아진다. 행복처럼 흔하지 흔해진 나머지 무색 무취해진 말이

저자는 여행 전문가가 아닙니다. 모험가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일상에 흩어진 시간을 이어담고 한 푼 두 푼 소중히 모으고 모아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통해 삶의 의미와 리유를 깨달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났다가 낯선 자신을 마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은 사치가 아니라 삶에 필요한 양식이었고 잠든 자신을 깨우는 자명종이었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행을 하는 목적은 나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다. 잠시 멈춰서서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의지하는 시간, 내면의 자신과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 나라는 사람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그것을 위해 저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했던 시기, 되도록 많은 도시를 걷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방향을 깊이 생각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새로운 볼거리와 이국적인 먹을거리를 즐기는 것은 여행의 대단한 즐거움입니다. 보통은 쉼과 재충전을 위해 일상의 체바퀴를 벗어나서 자유로움과 홀가분함을 느끼기 위해 해외로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삶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 여행은 더 진지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깨닫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저자가 진정 여행에서 얻은 것은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저자는 역설적인 것이 떠남으로써 돌아오고 낯선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신비로움은 현실의 일상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고 그 과정에서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홀가분한 쉼이든 새롭고 이국적인 경험이든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특별합니다. 홀로 낯선 도시의 골목을 다니는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인생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며 그러기에 더 살만한 것임을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만 가지를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과 중요한 일을 따로 구분 지으며 쏟아붓는 마음의 크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필요한 마음의 태도는 똑같아야 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의 태도가 결국 우리 인생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는 여행이든 집 앞 산책이든 즐기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여행 가이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몸의 정교

가득한 선율로 마치 꽃이 만발한 동산을 걷는 듯한 행복한 느낌을 선사하는 가요. 허동철 작사, 허상순 작곡의 남성 중창 꽃피는 동산으로 오늘 시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늘 특별하고 소중하죠. 조용한 멜로디 속에 담긴 진한 감성을 느끼며 여러분만의 소중한 사랑을 떠올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한하나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만의 사랑을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의 정겨움과 따스한 위로가 함께 담긴 멜로디로 마음까지 포근하게 감싸주는 가요. 리광수 작사 김미란 작곡의 꽃피는 소리를 김성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스한 봄의 성취가 가득 담긴 연변의 아름다운 봄을 느끼며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한동 해작사 류영근 작곡의 연변의 봄을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백산의 웅장한 풍경과 깨끗한 자연이 떠오르는 미녀풍의 가요, 류은정 작사, 리창훈 작곡의 장백산청가를 박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아주 가끔씩 제가 사무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작은 선물을 놓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커피 한 잔일 때도 있고 작게 포장된 디저트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게 받은 선물은요, 늘 큰 기쁨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한가슴 가득 감동이 차오르는 그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인생에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물이란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은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누군가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대가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나도 큰 행복을 가지게 되니까요. 네, 오늘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요, 작은 선물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갑절의 행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고단백 채소입니다. 다이어트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요, 다이어트 식탁으로 안성맞춤인 닭가슴살보다 더 높은 고단백 채소를 소개해드리려 해요. 한감에도 좋은 고단백 채소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데칠 때는요,

끓는 물에 살짝만 넣었다가 빼는 게 좋다는 사실. 칼로리는 낮으면서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라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카로틴은요, 피부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비타민C도 풍부해서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랍니다.

또 다른 채소로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요, 섬유질에 풍부하고 열량이 낮으면서 고단백입니다. 지금 쥐와 마찬가지로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먹어줘야 하는데요. 아스파라거스를 스테이크나 베이컨 말이로 흔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요, 아스파라긴산, 아스파라트산, 비타민 B와 C, 칼슘, 린, 칼륨, 무기질을 분배해서 동물성 단백질과 같이 먹게 되면 영양학으로 우수한 식단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필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손상되기는 쉬워도 회복하기가 어려운 부위 중 하나가 폐입니다. 미세먼지는요, 대기 중에 떠다니는 각종 유해 물질들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폐를 통해서 혈관에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하기 어려운 우리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피해 건강 관련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비타민E 등이 들어있어서 폐 기능이 최상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또한 폐 건강을 유지시켜주는데요, 가장 효과가 좋은 베리류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요,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유해산소를 퇴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브로콜리입니다. 네, 브로콜리는 혈액을 청소해주고 형성시키는 효과가 있는 엽록소가 많으며 각종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십자화가 채소는요, 폐암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폐암 발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섭취해줌으로써 폐암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발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또한 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고추에는 펩사이신이 풍부합니다. 매운 맛만 내는 성분인 것이 아니라 캡사이신은요, 혈류를 개선시켜주며 점막을 활성화해주고 감염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이 돼 있어서 폐의 오염물질 제거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폐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네, 이어서 자몽. 네, 이 자몽에는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을 일으키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준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마늘. 마늘과 양파에 톡 쏘는 것은요, 성분은 심장뿐만 아니라 폐에도 도움이 되죠. 이런 성분은요, 염증을 감소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감염을 막자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으로 감각이 행복해지는 인테리어 요령입니다.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그 생명력이 바로 컨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컨셉을 정할 때는요, 가족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도 나의 개성을 충분히 담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컨셉을 정했다면은요, 그 컨셉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요소 하나하나를 조합해 완성시켜줘야 합니다. 벽지 장

한 뭐 이 가구 등 모든 인테리어가 뭐 시각적이라고 생각했지만은요, 생각보다 시각, 후각, 미각, 촉각까지 다양한 감각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시각. 이 시각적 감각을 채우는 인테리어는 사이즈, 텍스처, 컬러 혹은 재료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요, 특정한 분위기의 사진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도 많지요. 예쁘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나는 모던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예쁘다고 생각한 사진을 보고 유채색에 다양한 컬러를 조합한다면 어떨까요? 네, 처음에는 예뻐 보일 수 있어도 결국에는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눈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공간의 사이즈를 정하고 그 공간의 컬러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선택을 해서 채워보면 어떨까요?

둘째로 후각. 냄새만큼 사람의 기분을 좌우지하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까? 냄새는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직접 뇌로 연결이 되는 유일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뇌로 전달된 냄새는요, 감정과 심장 박동, 혈압과 호흡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좋은 냄새는요, 흔히 뭐 냄새보다 향기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향기는 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향초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향을 집 구석구석 놓으면은요, 내가 행복해지는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아이의 냄새로 엄마는 행복 지수가 몇 배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겠죠. 또 향초는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져다 놓을 수도 있지만은요, 내 컨디션에 맞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향초를 놓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로 미각. 미각 인테리어로 하게 되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각 하니까 말 그대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음식을 일상생활에서 멋진 인테리어로 생활화하는 것이 바로 미각 인테리어입니다. 예로 차나 커피를 좋아하는 나라면은요 멋진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큰 행복이 될 텐데요. 카페 컨셉 인테리어를 완성한다거나 고즈넉한 찻집 인테리어를 완성하거나 테라스에서 가볍게 즐기는 티 테이블을 놓는 것만으로도 미각이 행복해지는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촉각. 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인테리어는요 풍성한 느낌을 전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만지며 느끼는 촉각 역시 내 삶을 매우 감각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지요. 내가 좋아하는 재질을 소재로 화려한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로 메탈, 유리, 대리석, 나무, 천 등등 각기 다른 물질들은요 깔깔하거나 또 매끄럽거나 부드러운 느낌은 물론 차갑거나 따뜻한 온도를 전하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해하는 소재로 인테리어를 완성해 본다면요 바로 촉각이 행복하게 하는 인테리어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집안 벽지 바닥과 같은 부분은요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다소 어렵겠지만 가구나 소모품들은요 다양한 재질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단은 아니지만 공간의 포인트 요소.

적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촉각이 행복해진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참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삶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불행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항일무장대오였던 신사군 제3사 간호원 및 여전사 고정란입니다. 고정란은 1925년 5월 23일 강소성 무양현 축장촌의 한 빈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때로는 끼니조차 입기 어려웠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그녀의 아버지는 고정란을 밀대 메고 주변 마을로 국을 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 노국요 사변이 발발하며 일본의 전면적인 침략이 시작됐습니다. 고정란이 처음 항일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오빠 고증경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만년에 이르러 오빠는 고향을 침략한 적들을 몹시 증오했다. 현지 당조직의 지도 아래 고향의 가난한 군중들을 모아 항일무장단체를 조직하였고 항일 유격대 대장을 맡아 적들과 싸웠다라고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있어서 그때 나는 이미 철든 처녀였는데 유격대 대장인 오빠를 도와서 대원들의 가족을 돌보고 물과 밥을 나르는 등 지금의 말로 하자면 군인을 옹호하고 가족을 우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오빠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것들이 무섭지 않으셨나요? 라는 기자의 호기심 어린 조금은 천진한 질문에 고정난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군이 마을로 소탕 작전을 하러 들어올 때면은 내 머릿속에 가장 또렷이 남은 기억은 그저 계속해서 도망치던 거야. 어른들 속에 이끌려 정신없이 뛰었지. 낮에는 밀밭에 숨어 지내고 밤에는 몰래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찾아다니었고 그러다 보니 무서운 게 무엇인지조차도 모를 정도였지요. 1945년 2월 고정란이 20살이 되던 해 친사군 제3사는 젊은이들에게 항일대오에 가입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소식을 듣는 순간 고정란의 눈은 번쩍 뜨였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마침내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고종나는 신사군에 입대를 하여 영광스러운 항일 전사가 되었습니다. 입대 초기 그는 야전병원에 배치되어 전선에서 호송된 부상병들을 돌보는 간호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전쟁 중인지라 팔다리가 잘리는 등 참혹한 부상을 입은 전사들이 많아서 매우 무서운 광경이기도 했습니다. 조직에서는 당시 고중란의 나이가 어리고 이제 막 항전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네를 신사군 제3사 보급부대로 이동시켜 군복 및 피복관리 업무를 맡기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잔혹함이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것은 전우가 내 곁에서 총에 맞아 희생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고정나는 회상을 했습니다.

큰 전투를 치른 후였습니다. 부대 상관의 명령으로 저와 다른 두 명의 전사가 함께 전장의 잔해를 수습하러 가게 되었죠.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막 돌아가던 참이었는데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하던 나누던 중에 곁에 전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종란과 동료 전사가 그를 일으키려 했을 때 쓰러진 전우의 등에 총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날아온 총탄인지 알 길조차도 없었습니다. 고중난과 다른 전우는요 긴급히 부상당한 전우를 근처 나무에 기대게 했습니다. 총에 맞은 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중난 일행에게 어서 대피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다시 총성이 울리었고 고종란과 동료는 일본군 섬멸 당시 도망쳤던 잔당들이 쏜 저격탄일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통함을 억누르며 눈물을 흘리며 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희생된 전우는 아주 젊었는데 항일 승리를 목전에 두고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를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고중란의 눈가는 얇은 눈물

유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고종란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나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여기는 중국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다지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다지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3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3월 11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은 고달파는

마그니 쓴 장편소설입니다. 1950년부터 2001년까지 반세기 동안의 중국 역사를 배경으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서문의 집안과 륜회를 거듭하는 서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가 즐겨 다루던 중국 현대사와 농촌 현실이라는 소재에 육도륜회라는 동양적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고밀 동북향의 지주였던 서문노는 토지개혁기를 맞아 안덕지주로 몰려 동네 사람들에게 총살당합니다. 염라대왕전에 불려간 서문노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고 염라대왕은 그를 환생시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서문노는 나귀, 소, 돼지, 개, 원숭이로 환생해 가족들 주위를 맴돌고 드디어 새로운 천년인 2001년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서문노는 맨 처음 서문 집안의 나귀로 환생해 자신이 죽고 난 뒤 바뀐 집안 사정을 돌아봅니다. 둘째 부인 영춘은 서문노의 자식인 금룡과 보봉을 데리고 서문 집안의 머슴이었던 남검에게 개가를 하고 셋째 부인 추양은 서문을 총살한 민병대장 황동에게 개가를 합니다. 서문노가 나귀를 환생한 날 남검과 영춘의 아들 남해방이 태어납니다. 남검과 영춘은 서문노가 환생한 서문나귀를 극진히 보살피고 토지개혁으로 서문촌의 모든 이들이 이민공사에 가입했으나 남검은 혼자만 개인농을 고집하고 서문촌 촌장은 남검에게 가입을 종용하며 괴롭힙니다. 죽은 서문노가 숨겨놓은 재산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본부인 백씨를 도우려다 소동을 일으킨 나귀는 도망가다가 속수장이 한신의 암나귀와 정이 통하고 석인 방호의 애마가 되지만 결국 부상을 당한 뒤 남검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64년 남검 부자는 다시 소로 환생한 서문노를 흥정 끝에 우시장에서 사옵니다. 이민공사에 가입하지 않은 남검 부자는 나날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소 한 마리로 어렵게 농사를 짓습니다. 부자를 뺀 나머지 가족들이 이민공사에 입사하는 날 서문소는 난동을 부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민공사 입사를 거부한 해방은 곤란을 당합니다. 주인 부자를 도우려는 서문노는 또 난동을 부립니다. 후에 사람들 손을 피하던 서문노는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 환생한 서문노는 서문촌의 살구나무 농장에 있는 돈사에서 새끼 돼지로 태어납니다. 본처인 백씨의 보살핌으로 서문돼지는 으뜸가는 종돈으로 자라납니다. 서문촌은 양돈 운동을 주도하는 모범마을이 되고자 대회를 개최하고 김홍산에서 천여 마리의 돼지를 더 데려오는데 그중 조소삼이라는 돼지가 서문돼지와 사사건건 시비를 붙습니다. 그 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서문돼지는 모래섬에 돼지왕 자리를 내놓고 서문촌에 다시 돌아왔다가 한겨울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의 서문 금룡은 황호조와 남해방은 합작과 결혼합니다. 네 번째로 개로 환생한 서문노는 남해방의 집에서 자라나며 남해방의 아들 남계방과 친구처럼 지냅니다. 부현장 자리에 오른 남해방은 방모의 딸 방춘묘와 사랑에 빠지고 화가 난 황합작은 개를 데리고 그들의 뒤를 쫓지만 끝내 남해방은 황합작과 아들 남계방을 버리고 사랑의 도주를 감행합니다. 후에 1998년 해방과 춘묘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개는 죽음을 맞으며 서문노는 다시 염라대왕전에 불려갑니다. 아직도 원한을 다 풀지 못한 서문노는 마지막으로 방봉황과 서문환이 데리고 다니면서 공연하는 원숭이로 환생합니다. 이처럼 소설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 악덕지주로 처형당한 주인공이 나귀, 소, 돼지, 개, 원숭이를 거쳐 2001년 새천년 애기로 환생한 뒤 5살인 그가 륜회 과정에서 보고 겪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문노의 삶을 통해 인생의 고달픔을 구술이라는 중국 전통의 서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거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운명적인 륜회를 바탕으로 중국사의 운명적인 륜회를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개인의 기억과 경험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역사의 흐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보여주는데 성공한 저자는 인간 사회의 덧없음과 고달픔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읽는 재미를 놓치지 않은 이야기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섯 번의 륜회를 거듭하는 육도륜회라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적인 요소가 읽는 재미를 한껏 더해줍니다. 마건의 인생은 고달파는 반세기 동안 중국 농민들이 겪은 경험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와 질문,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중국 현대사 속에서 펼쳐지는 고달픈 인생 이야기. 이 작품은 2008년 미국에서 번역 출간되어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 주요 언론의 조명을 받았으며 열띤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괴하고 황당무계하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능청스럽게 펼치는 입담이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87년 마건은 장편소설 붉은 수수 가족을 발표해 반응을 일으켰고 그 작품의 일부를 장림호 감독이 영화 붉은 수수밭으로 제작해 1988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마건의 작품이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번역 출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장편소설 술의 나라, 풀을 먹는 가족, 풍류 비둔 등 장편소설과 메마른 강, 눈너름 미녀 등 단편소설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풍류 비둔은 그의 창작상 최고조에 오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건은 201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중국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영예까지 받아놨습니다. 스웨리의 한림원은 마건이 현실과 환상을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절묘하게 융합한 문학세계를 창조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화 인셉션은 이미 평범한 상업영화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시계처럼 정교한 구조, 장엄하면서도 스릴 넘치는 꿈의 경관,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감정적 핵심으로 수많은 관객에게 최고의 두뇌 게임 영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은 꿈을 무대로 비밀을 훔치고 의식을 심어주며 구원을 찾는 화려한 모험을 엮어냈습니다. 관객들은 허구와 현실이 뒤섞인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집착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영화의 핵심 설정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 가진 상식을 뒤집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최정상 전문가들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꿈에 들어가 잠재의식 속 깊은 기밀을 훔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속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도둑질보다 더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임무는 인셉션입니다. 목표의 뇌 속에 조용히 하나의 생각을 심어 스스로 떠올린 것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황당해 보이는 설정은 치밀하고 설득력 있게 구현됩니다. 꿈은 겹겹이 중첩되고 시간의 흐름은 배로 느려집니다. 현실의 몇 시간이 꿈속에서는 수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려면 정확한 충격 깨우기가 필요하고 강력한 진정제를 사용한 상태에서는 꿈속에서 죽어도 깨어나지 못하고 혼돈의 공간에 빠져 기억의 표 속에 영혼이 갇히게 됩니다. 주인공 콥은 업계 최고의 드림 도둑이지만 과거 얼매인 죄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내 멜과 꿈속에서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극단적인 동반은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멜은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해 현실에서 세상을 떠났고 이 죄책감은 콥에게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외국 상인 사이토가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에너지 대기업 상속자 피셔에게 의식 심기 임무를 완수하면 혐의를 씻어 고향으로 돌아와 그리던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구원을 위해 콥은 위험을 무릅쓰고 각자의 능력을 가진 팀을 결성합니다. 드립 아키텍트는 접히는 도시, 무중력 호텔을 만들고 위장자는 타인으로 변신해 목표를 유도하고 약재사는 꿈을 안정시키는 약을 만듭니다. 이들은 네 단계의 꿈을 가로지르는 위험한 여정에 오릅니다. 만 피트 상공의 비행기에서 임무는 시작됩니다.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비행, 첫 번째 꿈에서는 폭우 속 질주, 두 번째 꿈에서는 무중력 격투, 세 번째 꿈에서는 설산 기습, 각 층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곧 내면의 악몽이 계속 나타나 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뻔합니다.

0: 겉으로는 이익을 위한 임무처럼 보이지만 실은 코베의 자기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환영과 직면하고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현실과 꿈을 구분하고 내면의 미로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화가 가장 매력적인 점은 눈이 어지러울 정도의 시각효과와 촘촘한 스토리만이 아닙니다. 본말에 숨겨진 감정과 철학입니다. 코비 추구한 것은 결국 인셉션의 성공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이한 꿈이라도 잠재의식의 환상에 불과하며 현실의 진심을 인 포옹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화 끝에 회전하는 팽이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클라이막스 중 하나입니다. 팽이가 넘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비 마침내 진실과 허구를 판단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영화 인셉션은 지식의 향연이자 마음의 려정입니다. 공상과학 영화로 가장 소박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집착은 사람을 영원한 꿈에 가두지만 유감을 내려놓고 현실과 직면해야만 진정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가장 진실한 행복은 허상의 꿈속에 있지 않고 손에 닿을 수 있는 현실의 따뜻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홍준 작사 김남호 작곡의 인생의 석양나올 보내드립니다. 삶의 긴 여정을 걸으며 겪은 기쁨과 슬픔, 추억과 아름다움을 석양나올에 비유한 가요입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연변의 매력을 멜로디로 담아냈는데요.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득 채워주는 따뜻한 가요입니다.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저곡과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는 가요입니다. 김영남 작사, 김범더 작곡의 사랑스런 저곡 변각 준비했는데요. 최홍란 리순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경련 작사, 박항림 작곡의 제비가 돌아왔네 보내드립니다. 김인숙 할머니가 그때 당시 많은 인기 노래를 했던 가요죠.

네, 모내 기철에 어울리는 가요. 남두현 작사 김덕범 작곡의 시원 컬컬 감주러다 보내드립니다. 최성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은어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5월 1일은 5일 국제 노동절이죠. 오늘은 우리 함께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많은 어린이들이 노동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어렵고 힘든 일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기도 하답니다. 오늘에는 노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노동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세준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냇물이 졸졸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노동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노동량이나 노동가치를 제공하는 인류의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음식을 마련하고 옷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사람들은 농업, 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을 통해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하면서 사회 물질의 수요를 만족시켜주고 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남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목장의 송아지떼를 보내드립니다.

로동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 로동입니다. 인체의 운동계통을 주요한 운동기관으로 하는 로동을 말하는데요. 농민들이 밭을 갈고 곡식을 기르는 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 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 우리가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방을 정리하는 일 등이 모두 육체 로동에 해당합니다. 김철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삼명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돛단배를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신노동입니다. 정신노동은 주로 지적 소모를 하는 노동을 말하는데요. 그 특징은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지력, 과학문화지식, 생산기능을 활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일, 과학자 아저씨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일, 의사 선생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 작가가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일 등은 모두 정신노동이 위주랍니다. 비록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서로 다르지만 노동과정에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김종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료 안녕하세요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어린이에게 있어서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어린이의 노동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이의 노동이죠.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스스로 정돈하는 것, 옷을 가지런히 개여서 정리하는 것, 자신이 사용한 장난감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학교에서 교실을 청소하고 책상을 깨끗이 닦는 것, 이러한 일들이 바로 어린이가 할 수 있는 노동인 것입니다. 최관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산향길을 보내드립니다.

노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에게 많은 좋은 점이 생깁니다. 첫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린이를 더욱 씩씩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육체노동은 건강한 신체를 기를 수 있습니다. 꾸준히 노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활기찬 어린이로 자랄 수가 있죠. 셋째,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집안일을 하고

일하시는지 선생님께서 얼마나 정성껏 우리를 가르치시는지 깨닫게 되죠. 다른 사람의 노동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바른 인성을 키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네, 남세풍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유치원 꽃밭회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로동은 어렵거나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로동은 우리를 더욱 똑똑하고 씩씩하며 착한 어린이로 만들어주는 활동인데요. 작은 일부터 꾸준히 실천한다면 친구들은 로동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로동을 시작해 보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며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깨끗하고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로동은 기쁨과 성장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로동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함께 할 때 더욱 밝고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네, 김등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전승길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집수리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은 여기에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골, 꽃과 꾀꼬리 노래가 가득한 따스한 봄, 아이들 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연변의 봄을 상큼한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저 푸른 산골 마을에 있네. 여기엔 빨간 꽃 피고 푸른 풀 자라며 노래하는 꾀꼬리도 있다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빨간 꽃을 보고 푸른 풀도 보고 노래하는 꾀꼬리도 보았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꾀꼬리도 봄 소식을 알리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0: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1: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0: 안녕하십니까. 일태총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의 기회를 빌어서의 길태종이 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이분은 일찍이에 연결시 요양원, 요양원하고 도입병원에서 사업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말죠.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약에는 중이 서이 조이 조선족 이야기란 말이 되겠죠. 이런 임상 경험을 말죠. 40일이나 갇힌 분인데 임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첫째는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인한 말죠.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에 거기에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에 이러한 말죠.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소화교통질병 치료에도 아주 특장이 있는데 얘기해 보게 되면 만성 위염이라든가 위나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밀란성 위염, 결장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말죠. 소화교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 가지고 많은 환자들로부터 장위병 극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흡교통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결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요즘 우리 결태중이 문진부에 가려를 해보게 되면 가래가 몹시 성하고 어떤 분들은 가래가 목에 딱 붙어서 고생스러워하고 기침을 하고 숨이 차는 중노년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

0: 분들에, 만성 폐렴으로 고생하는 분들에, 그리고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상 가래가 붓고 기침을 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숨이 차는 이런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전식성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러한 말저 증세를 보입니다.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전저작에 피외성단지외에 회외의 초탄지치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죠. 가래가 성하면서 기침을 하는 이런 분들이 경우에는 비장이라든가 폐장이라든가 이게 맞죠.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약에서 비장을 후천지번이라 하는데 조약에는 피주윙화수이스라 하는데 운화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인으로 원인이라 그러면 너무 늑신한 걸 마저 많이 드시거나 기름에 튀긴 것을 많이 드시거나 냉수를 많이 말이죠 마이거나 우리 조선족이 남성분들 보게 되면 또 흰술이라든가 맥주라든가 이런 말이죠 술을 많이 반가워 함으로써 이 비장에 말이죠 운화작용이 실조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있는가 하게 되면 체내에서의 담이 형성됩니다. 담음이 형성됩니다. 이 형성된 담음이가 말이죠 경락을 통해서 이 폐장에 말이죠 올라가서 정체되게 되면 이렇게 말이죠 가래가 성하고 기침을 자주 하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숨이 찬 형체가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분석해 보게 되면 피는 무슨 작용을 합니까? 호흡작용을 하죠. 산소를 말이죠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말이죠 기능을 갖췄는데요. 이 말이죠 이 봄 계절을 놓고 본다 할 때 전번에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병을 일으키는 사기가 주요하게는 말이죠 풍사라 하면 풍사입니다. 이런 말이죠 사기가 폐를 침범함으로써 폐에 있는 진액이 말이죠 어느 한 곳에 응집되면 또 말이죠 담이 형성됩니다. 이 형성된 담이가 말이죠 늘상 호흡도 점막을 자극함으로써 기침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목에 가래가 딱 붙고 이 형성된 가래가 말이죠 기도를 막아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숨이 찬 이런 형세를 말증세를 보입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는데 호흡도 하고 호흡도 질병에 대해서 우리 뇌를 해봅시다. 호흡도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상호흡도 하나는 하호흡도. 상호흡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말이죠 코라든가 비두라든가 인후라든가 인고관이라든가 회염이라든가 이러한 기관들을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하호흡도를 할 때는 말이죠 기관이라든가 기관지라든가 폐를 열어둘 수 있는데 림상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런 호흡도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질병들이 잘 인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코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염에 만성비염 급성비염 어떤 분들은 또 계절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봄 계절에 말이죠 화분이라든가 먼지가 날리게 되면 과민성 체질이 있는 분들은 또 과민성비염이 인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두염이 인기되고 이것도 급성이나 만성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후염에 이것도 급성 인후염 만성 인후염 이러한 것이 말이죠 이러한 병들이 상호흡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이죠 늘상 인기되는 이런 질병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신경성 유염으로 앓고 있습니다.
0: 예, 예.
2: 그래서 그 교체중 중요원의 그 박균덕 교수님이 진찰을 받으려고 합니다.

0: 됩니다.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어떤에 네, 일찍 오십시오. 예, 예, 예.
0: 예, 예. 네, 수고하세요.
2: 그래요. 치료를 잘 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거 주소 위험해서.

0: 크게 하고 뭐 내 박종원 선생님 치료로 한 열흘을 내가 약 먹은 게 조금 소화 잘 되는 게 알긴다.
1: 네, 좋은 일입니다.
0: 예, 그리고 뱀비, 그래서 뱀비 좀 많이 좀 풀기고, 예.
1: 예.
0: 오빠 솔직히 한 번 더 벌려 좀 더 치료받자 됩니다.
1: 예. 오늘 오시겠으면 오전에 오십시오, 예.
0: 예?
1: 예,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본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박 선생님, 안영 선생님, 너무나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당한 일을 할 뿐입니다.
3: 예, 예. 선생님 이야기를 어찌 잘하는지 잘 듣고 있습니다.
1: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3: 예, 예, 본인은 예, 그 선생님, 전번에 수원장 환자입니다. 전번에도 병, 이번에도 병, 양유설 그때, 여기서 가래만 해서 예, 땡디 맞은 게 아이디어다.
1: 예, 예, 예, 예.
3: 그래서 수원장한테 가서 예, 그 첨량 후 두 번 진 게 가래, 그 다 끊었으면 저, 치료했습니다.
1: 예, 예, 좋은 일입니다.
3: 예, 그리고 이번에 뭐니까 저 또 혈압이 높아서 전번 주의라고 게 또 내일 가자고 했는데 혈압이 높았대는데 혈압도 또 효과 내립니다.
1: 예, 예, 예, 예.
3: 선생님 얘기를 어디 잘하는지 계속 듣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3: 선생님 정말 기태 중에서 정말 역할을 꾸고 선생님께서 이사들 이용하지만 선생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한다.
1: 이야,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3: 예, 선생님. 예. 그래, 잘 듣고 있는데 선생님 힘을 내고 결국 기태 중이가 잘 되기 바랍니다. 예,
1: 예, 예, 감사합니다.
3: 예, 예. 수고하십시오.
2: 네, 좋은 말씀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예, 저는 이게 감기 어전 왔다 간 지도 한 오란지 자꾸 목에 가래 자꾸 김에 기침이 자주 나고 어떨 땐 숨이 찰 때도 있고 해서 예, 박상호 선생님이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중약을 예, 일곱 접시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예, 예.
4: 그런 게 지금 예, 가래가 기본상 없어지고 숨이 차는 게 많이 좋아졌어요. 예.
5: 지금은 혈압이 정상이 됐고 거실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1: 예.
5: 나는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박종호 선생님하고 또 쓰겠는데 오늘은 예약하려고 했다.
1: 예, 어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 하호흡도 질환이 날 때니 급성이나 만성으로 나타나는 기관지염에 예, 또는 예, 기관지 천식이 예, 또 일명 또 천식성 기관지염이라고도 아, 합니다. 아, 그리고 급성이나 만성으로 나타나는 폐렴에 이외에 말죠 예, 폐결핵이라든가 예, 폐암이라든가 이런 말죠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6: 예, 저, 오늘, 저, 박성호 주임 보도하게 한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저, 목을 내세워서 기침 나서 그랬는데.
1: 예.
6: 아, 한번 치료하고 저번 두 번째 갔다 왔는데, 이번 상황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수도 90% 이상, 좀 약간 그런데, 그래서 건강에 약간 해서 그래도 오늘 갈까내게 된다.
1: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수고하셔.
1: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설사합니다.
1: 예.
7: 여의구에 매접사합니다.
1: 예.
7: 그래, 이런 병 치료했는데 이전에 박창원 선생님 께서 치료했습니다.
1: 예, 예.
7: 네, 지금 설사 먹었습니다.
1: 아, 좋은 일입니다. 10년 병사인데. 예. 예.
7: 이렇게 사오까이 효과나 치료도 받자 오늘 예약하자 그럽니다.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7: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예, 저는 예, 그 지난번에 그 저 박윤덕 교수님을 봤습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보였습니까?
8: 예, 저는 예, 저, 이 소변 볼 때면 예, 소변이 저리고 아팠어요.
1: 예. 예.
8: 그래서 그, 박 선생님이 약을 일곱 첩 지금 쓰고 나니까 예,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갖고.
1: 예, 예.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8: 한번 더 배우려고 그래요.
1: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하길래 오전에 오십시오. 예.
8: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저는 요즘에 온몸이 가라워서
2: 예.
1: 무슨 원인지 모르고 보드라진 없는데
2: 예.
1: 바로 자꾸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전 선생님 그 거기서 피부표 잘 본대겠어. 한번 가보자 그럽니다.
2: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기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기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에, 우리 임상에서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종합병원에 가서 폐라든가 기관지라든가 이래 검사를 해보게 되면 큰 모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늘상 말죠. 기침을 하고 어떤 분들도 가래가 생하고 이런 저 증세가 나타나는데 인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 1단계는 인후염으로 고생할 때 열이 나면서 인후가 몹시 아파납니다. 그러나 이 만성 단계는 이런 말이죠. 아픈 증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늘상 말이죠. 목에 말이죠. 이물이 붙어 있는 감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오늘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예약을 하기죠.
2: 네, 어떤 정황입니까?
4: 예, 저는 혓바닥이 늘 갈라져서 먹어도 아프고 매운 거 먹어도 아프고 짠 거 먹어도 아팠습니다.
2: 예.
4: 그래서 예, 청약을 세 번째다 먹었습니다.
2: 예.
4: 그러니까 혓바닥이가 갈라진 게 많이 나아졌을 때
2: 예, 좋은 일입니다.
4: 예. 진짜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김치도 마음대로 먹고 매운 것도 마음대로 먹고 아프지 않습니다.
2: 예.
4: 예, 너무 좋아서 오늘 선생님한테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2: 예, 어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4: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이 만성인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늘상 목에 무엇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을 할 때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기관지나 폐를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데 시간이 오래되면서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성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2: 이 질병으로.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2: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5: 저는 그, 작년에 매, 밥맛도 없고 맥이 없어서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서 약을 썼는데, 그,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2: 예, 예.
5: 요즘 그, 봄이 오니까 그런지 그, 감기에 자주 걸리고,
2: 예, 예.
5: 아랫다리도 맥이 없고, 자주 누워있고 싶고, 머리도 윙하고 그래서.
2: 예.
5: 청약을 한 번 더 쓰자고 그 박창호 선생님한테 예약을 좀 부탁드립니다.
2: 예. 오늘은 오전만 문진하기 때문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예. 알았습니다.
2: 예. 예.
0: 네. 줄을 잘하십시오. 네.
2: 어떤 분들은 또 인후염으로 인해서 성대에 문제가 발생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쉰 목소리 나온단 말입니다. 시간이 말이죠. 병정이 아주 오래 하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쉰 목소리 나던 게 빠지져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

0: 도 있습니다.
1: 네. 예.
0: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예. 이 인후염으로 인해서 말죠. 하늘로 통행 困难이란데 음식을 삼킬 때 말죠. 예. 곤란한 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합니다. 나 이제 예. 지금 강의 들으니까 내 신체에 맞는 전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자고 합니다. 내 이제 이 코로나로 후유증인도 나중에 지금까지 가래도 못 받고 지금 가래 빠지지 못해가지고 영 고달프게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제 치료된다 해서 그래 내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0: 예, 지금의 그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청아 주임이.
2: 예, 예.
0: 이게 다 호흡계통 질병으로 인한 마저 후유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예. 예.
0: 이건 첨약 쓰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2: 예, 그렇습니까?
0: 예, 그렇죠.
2: 예.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이거 기면 언제쯤 오랑까? 내 지금 아. 바쁜다. 그래서 지금 가래 뭐 받지 못해서 어찌다 받자면 힘든다 말입니다.
0: 알 수 있습니다. 예. 단어정이라 하는데 중요하겠어요. 예. 그래, 예. 그러면 가래 딱 붙어가지고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2: 예. 예.
0: 첨약을 자시기면 잠 이렇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예. 그러면 언제쯤 오랑까?
0: 오늘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2: 예, 어서네, 그러니까. 예. 내일 낮댑니까?
0: 내일은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2: 어, 예. 어떻게 하지? 네, 오늘에, 저, 뭐야, 지금 오전 7시 10분에, 예, 가겠습니다.
0: 네, 예,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 예. 예.
2: 지금 어떻게 연락합니까? 우리 처음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0: 연길 서시장 알지요?
2: 예?
0: 연길의 서시장 알지요?
2: 연길의 서시장.
0: 예. 예. 서시장 북쪽편에 예. 시내버스가 서는 예, 짠자리 있습니다.
2: 북쪽편에
0: 예예예 예, 예.
2: 예, 예,
0: 그 짠달 맞은 캐리니까 길태중인 문진분이다. 예.
2: 근데 무슨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병원 이름이 뭔가?
0: 길태중인 문진부. 예.
2: 일대?
0: 길태 길림이란 길재입니다. 예.
2: 예, 길림이란 길재.
0: 태산이란 태재. 예.
2: 서산
0: 태산 못 가봤습니까?
2: 모른다. 농촌에 있습니다.
0: 예예. 예.
1: 네, 문의 전화는 아십니까?
2: 문의 전화호마 이제 29933입니까?
1: 아닙니다. 276-5000번입니다. 적으십시오.
2: 예, 그거 키노
1: 네.
0: 예.
1: 네, 마중 나오실 겁니다. 아마도.
0: 예. 예. 네.
2: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요.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0: 이 만성인후염 단계를 마저 거친 분들 보게 되면 예, 병정이 상당히 긴 시일에 걸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달씩, 어떤 분들도 예, 몇 년씩 말이죠. 예, 이 병사로 고생하는데, 예, 어떤 분들은 아주 황루합니다. 예. 그리고 이 봄 계절을 잡으면서 예, 기온이 점차적으로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러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세균들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예, 요놈들이 살아가지고 예, 번식을 하면서 호흡계통의 문제를 잘 발생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급성기관지염이라든가 급성폐렴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말이죠. 계절에 세균감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말이죠.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급성이기 때문에 급하게 말이죠. 산소가 결핍한 것이 다른 만성병변에 비해서 더 심합니다. 예. 이래서 말이죠. 폐나 말이죠. 이 공능이가 아주 그 물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예.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해서 말이죠. 예. 하늘로 댄제즈라는데 전해질 물란도 말이죠. 올 수 있습니다. 이 전해질 물란은 말이죠. 예. 우리 중서의 방법으로 예.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병세가 말죠. 단시일 내에 아주 심해집니다. 심지어는 말죠. 생명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상에서 보게 되면 이 급성 단계에 말죠. 똑바로 말죠. 완쾌시키지 못하게 되면 또 말죠. 만성 단계로 넘어갈 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임상에서 만성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조약에는 비특이성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데 기관지 점막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조직이 말이죠. 만성으로 나타나는 이런 말이죠. 염증 상태입니다. 발병률을 놓고 본다 할 때 말이죠. 대략 5% 정도로 차지하는데 50세 이상 되는 중노년 분들은 더 많이죠.

0: 높아집니다. 15% 내지 말죠.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열은 크게 나지 않는데 늘상 말죠. 가래가 성하고 어떤 분들은 말죠. 가래가 말죠. 딱 붙어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죠. 기침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말죠. 어떤 분들은 또 숨이 찬 천식현상이 생깁니다. 숨이 차단 말입니다. 우리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조약에는 폐장이라든가 비장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러한 장기가 말죠. 모든 원인으로 공능이 허약해지게 되면 이런 말죠.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면역력이 또 떨어지면서 이런 봄 계절에 풍사의 침습을 받거나 하게 되면 다시 말이죠. 급성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원래의 기초질병이 만성기관지염이 있는데 이 풍사의 침습을 받게 되면 또 급성발작을 해서 말이죠. 급성 말이죠. 기관지염으로 말이죠. 넘어갈 때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가래가 많고 기침을 하고 숨이 찬 분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우리 풀어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말이죠. 호흡도 조직에 말이죠. 큰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 큰 손상을 받게 되면 심장이라든가 폐장이라든가 이런 공능 지표가 말이죠. 현저히 말이죠. 하강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만성 저색성 말이죠. 폐질환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주사식 폐에나 한데 이러면서 또 말이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폐신병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숨이 몹시 찹니다. 환자분들이 말이죠. 혹시 연변병원 같은 데서 시향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소를 호흡곤란 몹시 느끼기 때문에 시향하지 않게 되면 말이죠. 호흡곤란이 몹시 심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호흡 사이즈에 이래서 말이죠. 사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봄 계절에 호흡도를 말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방송회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해는 15 시작의 해입니다. 전주 상하는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상급 결체 보체를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도약 주월 목표를 조정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게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총체적으로 평온하게 운행돼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0: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상승하고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상승했으며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상승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사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의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하는데 그중 대성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상승했고 전성 9개의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상승해 9개의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 목축어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이상 봉사업 중점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올려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평온하게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지표 장성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장성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중점 산업, 중대대상, 중요 분야의 몰을 받고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정밀시책하면서 발전 난제 해결에 주력해 경제가 질적 향상과 량의 합리적 장성을 이루도록 전력 추진함으로써 전주 고품질 발전에 튼실한 토대를 닦을 방침입니다.
1: 5.1절 연휴 기간 우리 소 각지에서 다채로운 문화체육 활동이 펼쳐져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조직한 춘원 연변 꽃길 여행 연변 봄철 계열 활동 중 하나인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절 문화쇼 활동이 연변대학 정문 주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주 군중예술관에서 준비한 중국 조선족 장고춤은 현장 관중들을 짙은 조선족 예술의 향연 속으로 이끌었고 스트릿 댄스팀은 청춘 활력을 불태웠으며 전자음악 공연은 현장을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현장 관중들이 함께 부른 나와 나의 조국은 활동 분위기를 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섬서 유림 관광객 백정정입니다. 이 도시는 정말 낭만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유명한 인터넷 인기 간판벽도 가봤어요. 도문도 다녀왔는데 참 예뻤습니다. 마음이 무척 설레이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정말 흥분됩니다. 여러분 연길로 오세요.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절 문화쇼 활동 가운데 하나인 2026 중국 커피 컵 테스팅 대회 연변 경기구 경연이 2일 연길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30명의 우수한 청년 커피 종사자들이 참가해 예리한 감각과 탄탄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심양 선수 장경심입니다. 저는 커피 로스팅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전문 수준을 높이고 싶어 참가하게 됐습니다. 연변에 와서 이곳의 풍정도 느끼고 이 대회도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커피 문화교류발전협회 상무부 회장 김홍입니다. 우리 전반 커피 업종에서 볼 때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의미는 광범한 커피 종사자들에게 우수하고 전문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참가 선수든 참가하러 온 업종 동료든 모두 이곳에서 기회를 겨루고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30분 연길시 불화 통학 강반에서 무인기 편대가 펼친 빛의 쇼는 장관을 이뤘습니다. 5일 사랑스러운 사람, 소원병, 은하, 생명수 등 글자와 아름다운 화면이 하늘의 차례로 펼쳐지고 진달래꽃, 연변 축구팀 팀마크와 조선족 무형문화재인 부채춤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과학기술과 민속, 체육, 따뜻한

0: 비슷한 감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연길이라는 도시의 온도와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련영 심양 관광객 고가양 소희철입니다. 모인기 공연은 처음 보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그 안에 담긴 요소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민족적 특색이 물씬 풍깁니다. 이를 도나시 제21회 오일문화관광체육계열 활동이 도나 북산삼림공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도보대호가 자연경치 속을 누비며 공원의 생태미와 도시활력을 만끽했습니다. 수공체험과 사회교류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봄을 감상하고 시를 읊으며 봄날의 시적 정취를 음미했습니다. 도나 문화창의작품 전시구역에서는 사업일꾼들이 도나의 양질문화관광자원과 특색관광상품, 현지문화창의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전시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촌 방천 풍경구는 독특한 자연 풍광과 유구한 문화적 저력으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룡호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중조로 삼국 경관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관광객들은 경치를 감상하는 한편 역사를 되돌아보며 고요한 자연 생태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새 국문광장에서 국문국기 개양, 노동자 래찬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관 사회구역, 일선 노동자 대표, 관광객 500여 명이 수견이 서서 몽리를 올리며 조국의 번영과 노동계 영광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1: 2026년 봄철 소비 시즌 우리주 상우분에서는 추는 연변 조류 소비를 주제로 보상 판매, 혜택 구매, 경기 소비, 다국 소비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다방면으로 힘을 기울이고 여러 분야를 연동시키며 다원적으로 융합시켜 온기 있고 특색 있으며 유력한 소비 전경을 전력 구축함으로써 봄철 소비 시장을 전면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번 봄철 소비 시즌에는 분야 간 연동의 대중 소비품 교체 시즌을 구축합니다. 장식, 가정용 전기 제품, 자동차, 완제품류 등 중점 소비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보상 판매를 줄선으로 각 측의 자원을 연동시켜 정책 혜택 플러스 기업 보조금 조합 조치를 내옵니다. 상무 부문에서는 연동해 대하 기업을 찾아 미니 모터쇼 활동을 개최하고 향촌 소비 시즌을 가동해 녹색 지능 가정용 전기 제품의 자동차 순회 전시, 가구 건자재 특별 혜택 등 향촌 대중 소비품 전문 전시 판매 활동을 개최합니다. 중국 석유, 중국 석유화학과 한도액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을 조직해 연동 판매를 하고 자동차 구매자에게 휘발유와 비유제품 혜택 쿠폰, 충전 봉사비 혜택 쿠폰을 증정합니다. 공청단 연변주의원 연합회 결혼 시즌 선물 꾸레미 활동을 펼쳐 신혼 소비를 촉진합니다. 우리주에서는 또 주내 대형 상업 무역 기업을 중점적으로 조직해 50차 이상의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다양한 소비 품목을 아우르며 할인, 금액별 할인,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을 내놓습니다. 백화점, 완제품류, 상가, 슈퍼마켓 3대 분회 1천만 원 이상 소비권을 투입해 진정으로 소비 열기를 이끌어냅니다. 각 대형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연동하고 주내외 공급 사설과 협동해 다국 우수 상품 혜택 향유, 산지 생방송 원활 구매, 본지 생활 봉사 등 주제 활동을 펼쳐 온 오프라인 심층 융합과 다분야 협동의 소비 전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2: 다자 상마자 융합의 춘기 생활기
1: 상무무역 플러스가 융합된 봄, 여름 생활 시즌을 만듭니다. 축구 경기와 콘서트 등 10점에 초점을 맞춰 상업무역과 체육, 관광, 미식의 심층 융합을 추동합니다. 온라인 부번 연동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내놓고 쇼핑, 숙박, 출행, 오락, 미식 등 전반 사슬의 자원을 통합해 부번 연동으로 전액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주에서는 또 연변 미식 특색을 깊이 발굴해 미식 시즌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메이투안,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맛, 여행 등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전통 브랜드, 풍경구 먹거리 추천, 인터넷 인기 식당 등 미식 대표와 커피 등 분야를 둘러싸고 특색 미식 소비 전경을 구축합니다. 동시에 출경 세금 환급 정책 선전을 강화하고 통상구, 공항, 면세점 건설을 다그치며 다국 상품 어투어 체험점을 구축하고 수입 상품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연결 다국통 선별, 훈춘 e쇼핑 등 현지 플랫폼으로 MCN 기구 및 전자상거래

0: 기업과 연동해 다국 생방송 판매를 하고 수출입 상품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혁신 확장해 다국 소비가 전주 소비 장성의 새 주목점으로 되게 합니다.
1: 5.1절을 앞두고 아련기계주식위원 회사 설계실이 다년간 과학기술 혁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켜온 장인정신과 해외 독점 장벽을 돌파한 확고한 혁신 실력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전국노동자 선봉호 영예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지능제조 일선에 묵묵히 뿌리를 내린 이 기술 대우는 일터를 전장으로 혁신을 사명으로 삼고 실질적인 노력과 장인 정신으로 길림 첨단 장비 제조의 산업 명함을 빛냈습니다. 아련 기계주식위원 회사 설계실은 2006년 1월에 설립됐습니다. 다년간 부문 전체 설계 일꾼들은 시종 중국 제조 우리 책임이라는 기업 정신을 받들고 설계 연구개발 일선에 뿌리 내려 밤낮으로 기술 난관 돌파에 매진해 왔습니다. 일상 사업에서 팀원들은 책상에 엎드려 도면을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산하며 매개 변수를 다듬었고 설비 구조, 핵심 공예, 에너지 절약 효율을 겨냥해 수없는 시험과 최적화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아련 기계주식위원 회사 설계실 조장 진위량입니다. 도면 설계 과정에서 고객의 생산 조건, 판재 생산 공예, 현장 사용 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설비 구조 설계와 세부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정밀하고 엄격한 설계로 고객의 개성화된 공예 요구를 만족시키고 설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이고 튼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고객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꾸준한 혁신에 힘입어 팀이 자체 연구 개발한 슬래브 예열 설비는 종합 성능 면에서 성공적으로 독일의 동종 설비를 뛰어넘었으며 단숨에 유럽 업체가 장기간 업계를 독점하던 국면을 타파해 국산 첨단 기계 설비가 기술 선두를 달리게 했습니다. 2024년 튼튼한 혁신 실력으로 아련 기계는 선으로 길림성 혁신형 과학기술 기업, 고신기술기업,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으로 평이됐고 14호 국가중점 연구개발 계획 대상을 순조롭게 맡았습니다.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제품은 안정적인 성능과 선진적인 기술에 의탁해 러시아, 한국, 타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업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아련 기계는 성공적으로 심수증권거래소 메인보드에 상장하며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련 기계 주식위원 회사 부총경리 양영신입니다. 효익 기여도 면에서 팀의 설계 성과는 지속적으로 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부여했고 제품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시장 공간을 넓혔습니다. 이로써 회사를 위해 안정적인 영업 수익과 이윤을 창출하고 시장 우세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번 노동자 선봉호 영예 획득은 설계실 전체 기술 일꾼들이 일터를 지키고 예의 혁신하며 난관을 이겨낸 데 대한 높은 긍정입니다. 향후 팀은 계속해 선봉 모범 정신을 발행하고 첨단 장비의 자체 연구 개발에 매진하며 핵심 관건 기술을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장인 정신으로 산업 승격에 힘을 실어주며 과학기술 혁신으로 길림성 제조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0: 전국 신사회계층 인사 신선중국 열견문명행동보치를 깊이 실시하고자 일전 주당의 동전부 주신사회계층인사연합회에서는 아름다운 연변찾기,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걸어다니는 독서 계열 활동을 가동해 책향기로 신사회계층 인사들의 성장에 힘을 부여하고 전민 독서가 연변에 뿌리 내리도록 추동했습니다. 활동은 우리 주 첫 신사회계층 인사 도서 코너인 도문시 로띠번 커피 국문점에서 가동됐습니다. 이 도서 코너는 도문시 철도 국문 옆에 위치했습니다. 매장 한켠에는 커피와 즐거운 독서, 한마음 한뜻이라 쓰인 책장이 있는데 문학, 역사, 사회과학, 생활미학 등 류형의 도서들이 비치돼 신사회계층 인사와 주민, 관광객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도서 코너는 커피 플러스 독서 새 모식으로 변경 소도시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섭입니다.
2: 그 가베디안 그...

0: 커피숍에서 맞은쪽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볼 수 있어 무척 여유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고리끼의 동년인데 학창시절부터 좋아했던 책입니다. 여기서 커피를 마시며 제가 좋아하는 책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날의 우리 주에서는 커피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모식의 모를 받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커피산업 발전에 융합시켰으며 커피 문화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체로 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열 활동은 독서 진지 구축, 책향기 분위기 조성을 핵심으로 여러 조치를 내와 신사회계층 인사들의 독서 활동이 깊이 락착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책향기 극한 연변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주 신사회계층 인사 련합회 공회 주석 왕염량입니다. 주 신사회계층 인사 련합회에서 아름다운 연변 찾기,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걸어다니는 독서 주제 활동을 펼친 것은 주로 331 국도 연선을 따라 변경 문화와 문화관광 특색을 갖추고 커피향과 책향기가 어우러진 곳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연변의 관광 특색과 책향기 커피 문화를 결합시켜 신사회계층 인사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연변의 풍물을 보고 책향기와 문화적 정취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연변 영정 커시안팀이 올 시즌 홈장 경기 3겜 경기 연속 무승부를 했습니다. 연변팀은 2일 오후 홈장에서 펼쳐진 갑급 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무석 5구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연변팀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무석 5구팀은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균형은 11분에 깨졌습니다. 무석 5구팀 공격수가 연변팀 금지구역 내에서 반칙에 의해 넘어졌고 심판원은 페널티킥으로 판정했습니다. 한 골 앞선 무석팀의 공세는 더 매서웠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압박에 연변팀 수비진은 애를 먹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 두 팀은 맞불을 놓았습니다. 공세를 주고받던 77분을 전후로 연변팀의 여러 번의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태연의 송곳 패스를 받은 조반리가 상대팀 금지구역으로 파고들어 때린 슛이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바로 몇 초 후에는 황진비가 날린 강력한 슛 역시 무석팀 수비수의 몸에 막혔습니다. 동점골은 경기 추가 시간인 93분에 터졌습니다. 후방에서 허문광이 무석팀 금지구역으로 길게 패스했고 황진비가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경기는 결국 1대1로 끝났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오는 10일 오후 3시 홈장에서 광서 항신팀과 8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춘이었습니다.
2: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2: 건강 365일
3: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훈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관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요, 한 번쯤 밀폐된 강으로 관절이 정지됐을 때 강 내 압력이 정적 평형을 이룹니다. 관절이 움직일 때 관절 강 내에 부합이 생겨 관절에게 기포가 발생을 하죠. 관절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기포가 터지면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로 관절액이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관절액이 부족. 인체가 장기간 활동이 부족하고 활막의 자극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관절액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윤활이 부족하면은 관절이 갑자기 움직일 때 소리가 날 수도 있죠. 세 번째로 관절과 인대의 마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자세를 유지하면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관절을 움직일 때 인대가 관절과 마찰을 일으켜 소리를 낼 수가 있나요? 관절에서 뚝뚝 소리만 나고 뚜렷한 통증이나 붓기, 활동 제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은요,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동시에 통증이나 부종, 활동 제약 등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병리학적 변화가 동반이 된다면 종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네, 관절 마찰음이나 부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동반된다면 관절에서 소리가 나게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장소시대가 도래하면서 건강이 된 사람들의 기대치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은 인체 자체의 방어 기제로서 바이러스를 노출이 돼도 감염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감염이 돼도 완치가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어 생명이 위급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면역력이 높고 낮은 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역력은 어찌 보게 되면요 인체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평소에 좋은 면역력을 유지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임에 있어서 평소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면, 운동, 휴식,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 면에 중심을 돌려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음식 영양 섭취는요,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요, 면역력을 제거하는 기초로 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영양 식사는 면역력을 높이고 전염병을 예방 치료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수요되는 영양소와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좋은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평소 어떤 식사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 의학원 예방의학 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요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좋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면역력이 높으면은 질병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은 면역력이 낮게 되면은 네. 질병에도 걸리기 쉽잖아요.
3: 네,
2: 그래, 면역력 하는데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
3: 아니 이 면역력이란 우리 외부에서 체내로 들어오는 이물 그리고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저항하고.

0: 일병을 예방하는 이런 신체 능력을 말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인체 면역력에는 선천성 면역력과 후천성 면역력이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력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이런 면역력이고 후천성 면역력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지는 이런 면역력입니다. 그러면 후천적으로 이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좋게 태어난 사람도 살아가면서 심신관리를 잘못하여 면역력이 낮아지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아주 약한 사람도 살아가면서 태어난 후에 살아가면서 이 후천적으로 면역력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면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아주 강력한 이런 방어체계이지만 면역력이 너무 낮거나 혹은 너무 높아도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면역력을 강하게 해야 된다. 사실 이 말이가 면역력을 너무 높이거나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도 병이 오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너무 낮으면 우리 흔히 보는 게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뭐 감기요 염증에 폐렴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떨어지고 나중에는 만성질환도 걸리고 그다음에 엄중하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낮으면 그런데 면역력이 너무 높으면 우리 흔히 보는 그 알레르기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염증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은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면역력이
1: 네.
0: 예, 우리 몸에 제일 좋은 이런 진짜 우리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는 아주 좋은 이런 무기죠. 네.
1: 알겠어요. 평소 몸이 어떤 증상에서 면역력이 낮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저하됐다는 신호는 어떻게 알죠?
0: 아니 면역력이 낮아졌다는 이런 신호를 그러니까 내가 면역력이 낮은가 높은가 이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스스로 자기절로 이거 어떻게 무슨 어떤 신호를 봐가지고 이 면역력이 내가 떨어졌다 이렇게 짐작하려면 첫째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감기에 아주 자주 걸리고 예, 오가는 감기를 다 묻혀와요.
1: 네.
0: 예, 다른 사람들은 똑같게 한 사무실에서 사업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감기가 안 걸리는데 내가 감기 걸렸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누가 치뜩 감기만 걸리면 다 묻혀와요. 또 거기 따라서 이렇게 감기 걸리고 그러니까 이 감염이 쉽게 감염이 되는 이런 사람 있고 이것이 아주 그 뚜렷한 이런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이런 신호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 보면 조금만 피곤하면 이 입안이 자주 헐거나 네 그리고 이 입술 주위에 수포가 생기죠. 이 입술 주위에 수포 생겨 우리 헤르페스 물집이라 하는데 밤 자고 나니까 이 입술에 수포가 나왔다 뭐 이런 사람들 이 수포라는 게 이 헤르페스 물집이라는 게 우리 중국말로 우리 퍼전 예 그래서 이 퍼전 그 병독이 감염돼서 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성으로 그 피로감 계속 필요하다. 어떤 사람 그래요.
1: 네.
0: 그래서 매일 기력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가. 충분히 쉬어도 잠을 뭐 제대로 잔 것 같은데 이거 풀리지 않고 피로가 계속 피로가 이어진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예. 이런 사람 뭐 한 2, 3일 며칠 가도 이 상처가 도무지 아물지 않는다. 예, 이런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장 면역력이 떨어지면 배탈이 쉽게 생깁니다. 그 설사 날 수도 있고 설사가 있고 혹은 복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피부 증상을 보면 이 피부에 아주 이상한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일 제일 그 뚜렷한 그 현상이가 대상포진.

0: 대상포진 발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대상포진이 일단 발생하면 면역력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 이런 신호입니다.
1: 네. 그래요. 그래서
0: 이런 신호로서 자기가 면역력이 떨어졌다.
1: 오가는 감기를 뭐 사계절에 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입구창이 난다든가 그리고 또 뭐 입술량에 뭐 기포가 생긴다든가 뭐 물집 생 이런 것 다 뭐 장이 나쁘다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이 대체 그렇게 비춰보면 맞네요 그게.
0: 예 맞습니다.
1: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많은 증상들은 모두 이렇게 면역력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울증도 어때요?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0: 아니 이 우울증 지금 우울증 뭐 환자라 하죠. 환자라고 붙이면 나도 참 듣는 게 좀 그런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듣기 낯설 것 같은데 이 우울증 있는 사람 지금 정말 많아요.
1: 네, 그 뭐
0: 젊은 사람들 보면 우리 그 이 통계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 그 중학생 혹은 고중생들의 그 우울증 유병률 환병률 이걸 그 숫자를 보면 15%에서 30%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주 많죠. 10사람에서 학생이 10명에서 15명이 적어도 15명이 우울증
1: 100사람에서 15명
0: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 보면 20% 좌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가 젊은 측에서 아주 많습니다.
1: 함량이 많이 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0: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우울증을 뭐 심리적 이런 질환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 많은 그 연구들 보면 이 우울증하고 면역력 사이에도 아주 밀접한 이런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연구들은 우울증이 단순히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면역 기능도 깊이 연결됐다고 이렇게 많이 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우리 몸 속에 그 만성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변형시켜서 전체적인 면역체계의 균형을 깨뜨려서 그래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이 변화가 우울증의 증상을 아주 그 더 심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혹은 그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상호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1: 이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0: 그래요.
1: 이걸 뭐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해서 완화가 시키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이거 그 연세가 높은 사람들 사실 이 면역력을 절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세가 높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그저 이렇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마구 망가집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마구 망가지기 전에 이 면역력은 잡아야 하죠. 그래서 이 면역력은 관리를 잘 해서 그래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면역 노화라는 이런 명사가 있는데 면역 노화는 비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화 속도를 우리가 늦출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관리를 잘하면 이 면역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노화를 늦추면 우리 노년에 들어선 다음에 이 노화되는 속도를 아주 늦게 지금 100세 시대로 우리가 전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세 시대 100세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오래 살려면 이 면역력을 그래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 그 생활 습관 관리가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이 면역 관리에 아주 중요한 이런 방법입니다. 뭐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아주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예방 접종. 또 어떤 분들은 영양이 결핍하면 영양 보충제도 좀 이렇게
1: 생각하면서
0: 이렇게 해서 노년이라 해서 그 면역 노화했다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1: 면역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음식 영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잖아요.
0: 그래요.
1: 면역력이

0: 요지에 있어서 음식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까요?
1: 아니, 이 중요성 보면 우리 면역력 유지에서 그 음식 영양이 아주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첫째는 이 역할을 보면 첫째는 이 영양이 면역 세포의 원재료 공급으로 됩니다. 우리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혹은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 면역력을 높이려면 이 원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면 면역세포 혹은 면역분자 이런 그 성분들이 사실 다 영양소로 구성됐습니다. 첫째는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 비타민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내 미생물 환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체 면역세포의 약 70% 좌우되는 이런 면역세포가 우리 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면역력이 높은가 낮은가 하는 것은 장 건강이 제대로 됐는가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우리 70%의 그 면역세포가 장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장내 그 유익균의 그 먹이가 되어가지고 우리 면역 균형을 이렇게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그 항산화 작용을 영양이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 보호하는 이런 세포를 보호하는 이런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음식 섭취를 하면서 거기에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뭐 셀레늄 같은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이 우리 체내에 흡수된 다음에 우리 면역세포 세포막을 보호해서 그래서 우리 면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면역 반응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 영양이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주 많이 말하는 그 영양소가 비타민 D. 비타민 D는 우리 면역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비정상적인 그 면역 반응도 우리 조절하고 면역 반응이 너무 과다하게 반응한다 할 때는 우리 그것을 우리 면역력이 너무 높다. 이렇게 인식해도 좋고 이런 것을 이 비타민 D가 다 조절해요. 네, 그래서 이 영양하고 면역력이 정말 아주 그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어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수요되는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높이는 면에서.
1: 근데 이 영양소들을 보면 뭐 어떤 사람도 비타민 C를 먹으면 면역력이 아주 높아진다든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면역력은 어느 단일 영양소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상호 이렇게 작용하면서 같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영양소가 결핍해도 그래도 면역 시스템

0: 골고루 어습체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비타민류에서 면역력과 면역력 유지에 가장 중요한 이런 관건적인 영양소를 이렇게 예를 들면 비타민류에서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A, E,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B군. 그래서 비타민 기본상 모든 비타민이 거의 다 포함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미네랄류에서 아연, 셀레늄, 철, 마그네슘 이 몇 가지 그 미네랄 미량 원소 하고 우리 여기 마그네슘은 미량 원소는 아니지만 우리 그 미네랄류에 이렇게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우리 면역 그 체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핵심 영양소에서는 영양소와 그 성분을 보면 단백질. 이거 단백질과 면역력 관계는 뭐 지금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봤는데 모두 사람들이 다 아주 제일 잘하는 것이 단백질이 모자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이런 영양소이죠. 그다음에 그 오메가3 지방산도 면역력과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네, 그리고 또 베타글루칸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우리 귀밀, 오트밀, 그리고 보리 뭐 이런 그 음식에 이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을 우리 가용성 식이섬유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그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있잖아요. 우리가 김치를 먹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에 그 우리 낫도 혹은 썩장을 섭취하는
1: 발효 음식
0: 네. 네. 그래요.
1: 이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0: 네.
1: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또 감염병 예방과도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0: 네.
1: 구체적으로 비타민 A는 어떻게 면역 체계 강화에 영향을 주며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0: 아니, 이 비타민 A 그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그 주요한 기전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비타민 A는 우리 피부와 점막 피부를 하면 우리 겉에 뭐 있는 이 피부를 다 말하고 그다음에 점막이라 하면 우리 공기와 같이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이런 걸 다 점막입니다. 우리 입안에 입술 이 점막 이것이 외부가 접촉하죠. 그다음에 우리 장내의 그 이 점막도 우리 사실은 외부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장 점막이 외부하고 접촉하죠. 우리 호흡하면 호흡도의 그 점막도 외부하고 공기와 접촉하고 그래서 이 모든 점막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우리 외부의 균 혹은 뭐 병독 뭐 그 바이러스 이런 침입을 막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비타민 A가 또 쉽게 결핍하고 결핍한 사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 첫째는 제일 풍부한 음식은 그 동물성 간입니다. 동물의 간이가 뭐 사실 비타민 A 덩어리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물 간은 정말 비타민 A가 모자란다 하면 동물 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연속 한 달 이렇게 보충하면 비타민 A를 정말 제대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약물보다도 보충하는 그 효과가 사실은 더 좋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 동물 간이가 비타민 A 공급원으로 됩니다. 하지만 이 동물 간에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비타민 A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먹는 양을 한량을 초과하면 좀 위험합니다.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중독도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비타민 A가 중독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달걀 노란자 뭐 오리알도 좋고 모든 알료의 그 노란자에 비타민 A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계란을 한 개, 두 개씩 먹으면 좋다 하는 것이

0: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동물성 식품을 내가 못 먹는다. 혹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위에도 우리 채소를 섭취해서 비타민 A를 만들 수 있는데 채소에 그 베타카로틴이라는 이런 성분인데 베타카로틴이 체내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간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근, 뭐 떡, 호박, 고구마 이런 그 채소 이런 그 음식하고 그리고 아주 그 푸른 잎 채소에 이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경상적으로 섭취하면 비타민 A는 결핍할 수 없죠.
1: 알겠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것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섭취하고 또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타민 C와 네. 면역력은 구조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음식을 통해서 보충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0: 비타민 C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그 기전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서 비타민 C가 이 항산화 작용이 아주 뚜렷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작용으로 우리 유해한 그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면역세포를 보호하는 이런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런 기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 매일매일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신선한 채소. 특히 푸른잎 채소에 함량이 많고 그리고 우리 고추 뭐 큰 그 피망 브로콜리 뭐 이런 채소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과일류에는 그 뭐 우리가 지금 키위 토마토 오렌지 딸기 뭐 이런 그 과일들이 다 이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합니다. 매일매일 뭐 채소 한 근 과일 반근 이렇게 섭취하면 비타민 C가 뭐 결핍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음식들을 제대로 뭐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영양 보충제를 결합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비타민 C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C 그 보충제를 너무 많이 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을 좀 피면해야 됩니다. 지금 유행되는 것이 뭐 비타민 C 메가도즈 뭐라고 뭐 아주 그 높은 양으로
1: 비타민 C는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적어도 뭐 1g 하루에 1g 어떤 사람은 2g 3g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이 드시면 한 번에 이 비타민 C를 복용하는 양이 500mg을 초과하면 낭비입니다. 흡수는 뭐 흡수를 못하죠. 그래서 한 번에 드시는 양은 500mg 이하로 그리고 하루에 드시는 양을 1000mg 그러니까 1g을 초과 안 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비타민 C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다음요 비타민 D. 디바 면역력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평소 어떻게 보충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지금 이 비타민 D하고 면역력 관계 지금 연구가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주 정말 중요한 이런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이런 그 비타민으로서 우리 감염 위험을 줄이고 그런데 아주 필수적이고 그리고 이 면역 반응이 너무 과다하게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 이럴 때도 비타민 D가 조절해가지고 면역 과한 아주 과한 이런 면역 반응을 뭐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이런 그 영양소입니다. 특히 이 비타민 D가 우리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데 아주 큰 이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타민 D의 그 사실 그 비타민 D 그 레원을 보면 우리가 뭐 섭취할 수 있나 비타민 D 레원이 90%가 볕조임을 해서 우리 피부가 햇볕에 노출돼서 이렇게 비타민 D를 얻고 한 10%가 우리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타민 D를 무슨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금방 불가능하죠. 1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또 지금 햇볕에 노출되는 이런 기회가 지금 점점 적잖아요. 현대인들이 뭐 햇볕에 그렇게 반 시간씩 노출하려면 뭐 시간도

0: 없을 거고. 그리고 또 피부가 탄다, 피부가 뭐 어떻다 이래서 하여튼 이 햇볕, 질볕을 쬐이는 이런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거는 사실 보충제로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그리고 이 미량원소는 우리 체내에서 차지하는 함량이 적지만은 일으키는 그 역할이 비타민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1: 면역력을 높이는 면에 있어서 미량원소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어떤 미량원소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참여를 하며 또 그런 미량원소들은 어떤 음식을 통해서 보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0: 아니 미량원소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면 아연입니다.
1: 아연. 네.
0: 아연은 그 현재 면역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이런 미량원소이죠. 그러면 아연을 평소에 많이 섭취하려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연을 보충하려면 우리 생선에서 이런 조개류 이런 음식들을 해산물에서 조개류 굴이 제일 많잖아요. 굴, 조개, 새우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우리 견과류도 아니고 그 씨가 있는데 호박씨
1: 네.
0: 또 호박씨 있잖아요. 그 호박씨에 이 아연 함량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매일 호박씨를 한 점씩 이렇게 섭취하면 아연 보충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가 철분. 철분도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철분이 결핍하면 빈혈이 발생하죠. 빈혈이 발생하면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철분을 많이 보충하려면 동물성 식품, 그 고기류를 섭취해야 합니다. 붉은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다 돼요. 네, 그리고 식물성 식품에도 먹이버섯, 참깨 등 이런 식품도 좋고 세 번째가 셀레늄입니다. 셀레늄도 항산화제로서 아주 그 면역력과 관계가 밀접하죠. 셀레늄을 많이 섭취하려면 해산물에서 고등어, 연어, 명태, 새우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우리 그 브라질 너트라는 이런 견과류가 있습니다. 이 브라질 너트를 하루에 매일 한 알에서 두 알, 이렇게 한두 알만 섭취해도 이 세리는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 있어요.
1: 그래요. 네. 그리고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네네. 보면은 그래서 면역력을 높임에 있어서 평소 좋은 식사 습관을 유지해야 되는데 건강 유익한 식사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오늘 건강한 그 식사 습관은 첫째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사실 이건 말이 쉽지만 하기는 좀 그렇죠.
1: 네.
0: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 이러면 다양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족하게 섭취하기. 매일매일 과일 채소를 충족하게 섭취하고 세 번째가 발효식품을 경상적으로 섭취하기. 여기 우리 전족들이 아주 즐겨 드시는 김치, 썩장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르트도 좋고 된장, 청국장 다 돼요. 발효식품. 네 번째가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자주 이렇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마시지 말고. 그래서 하루에 1.5리터 이 좌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불필요한 음식은 피하기. 여기에 불필요한 음식이라면 정제된 당, 너무 단 음식, 콜라 같은 음식, 사실 이것이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음식을 피하기.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규칙적인 식사 시간. 하루에 식사를 하되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 시간을 제때 아무 때나 식사를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그 적당한 양으로 식사하면 이러면 이런 습관을 양성하면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1: 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면역력을 보게 되면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면역력이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합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0: 면역력을 높이려면 사실 그 어떤 약물도 우리 인체의 타고난 면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약물로 면역력을 제거할

0: 뭐 어떻게 유지할 이런 생각은 버리고 그리고 영양은 면역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 아주 핵심적으로 되는 이런 그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식사를 합리적으로 하고 또 이런 식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면과 그리고 우리 실외 좋기는 그 실외 운동 바깥의 운동을 만 보장함으로써 우리 좋은 생활 습관을 양성하면 우리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평소에 그 생활 철저에서도 좋고 그리고 운동도 적절히 또 따라가면서 모든 걸 잘 지켜야 되죠.
0: 아, 네, 그래요.
1: 근데 어떤 분들은 네, 뭐
0: 먹어서만 되는 것이
1: 그렇죠, 그렇죠. 네. 알면서 또 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0: 너무 많아요. 네. 본의 아는.
1: 그렇죠. 절제하고 자기 생활을 뭐 삶을 살아가면서 뭐 질량 있게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백세 시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하루하루 즐겁게 이렇게 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영양 섭취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상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 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면역력과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네, 면역력은요 인체 자체의 방어 기제로서 또 외부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을 지키고 생활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면역력부터 높여야 한다고 평소에도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평소 자아보호를 강화하고요 미생을 잘 지키는 한편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면, 잠이죠 휴식, 또 적절한 휴식을 취해가면서 그리고 앞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운동 생활습관 등등을 통해서 좋은 면역력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죠. 네, 특히 음식을 통한 면역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평소 면역력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알아두고요. 그런 영양소가 들어간 음식 쪽으로 많이 섭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건강 360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기 입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